어쩌다 팝 가수들이 내한했을 때 떼창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여느 공연처럼 노래를 시작했는데 다 따라 부르는 팬들. 심지어 와, 잘 불러요. 가수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생기가 돌더니 벅차하죠. 영상을 타고 타고 가다가 결국은 에미넴이 머리 위 하트를 날리는 영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라디오 DJ가 된다는 것, 콘서트에서 떼창의 순간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부터 딱 사흘이지만 우리 함께 크게 떼창해봐요.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하하하 페퍼톤스의 레디 게세고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스페셜 DJ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DJ 이렇게 아침 시간에 혼자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너무너무 떨리고 네, 잘하고 싶고 특히나 이 아침 시간 여러분께 활기를 잔뜩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원체 활기 별로 없어.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3일 동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다! 네, 아침이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미니 앱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많은 환영 문자가 또 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지연님, 아 기대했던 곡 나와서 너무 좋아요. 떼창중, 꺄 장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레디 게세고가 그렇게 또 떼창이 또 쉽진 않아요. 그 가사도 많고 이렇게 또 고음도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데 네 지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9514님, 장원님 반가워요. 전 펩톤 콘서트 가서 직접 떼창한 팬이에요. 네, 펩톤이 페퍼톤스란 뜻입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9514님. 떼창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3일간도 함께 떼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수정님께서 모자를 쓰신 건가요? 얹으신 건가요? 모자가 작은 건가?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렇게 깊은 모자는 아니에요. 오늘 좀 얕은 모자로 좀 연출을 해봤는데 얹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거는 제가 아마 그 뒷장구가 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쓴 겁니다. 네, 쓴 거예요. 그 위에다가 헤드폰까지 쓰니까 더 지금 네, 어쨌든 아, 그러네요. 약간 모자를 얹은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아무튼 네, 그 머리가 활기가 넘쳐가지고 잘 눌리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 가족들이랑 얼른 친해지기 위해서 무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물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뭐 다음 앨범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등등 이렇게 사소한 질문에도 네, 다 제가 열심히 답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067님께서 모자가 심야홍님 느낌이라는데 네, 모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왔어요. 네, 네, 아무튼 어떻게든 여러분께 활기를 드릴 수 있다면 네, 저 열심히 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엔 티맵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빗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데이브레이크의
1: 넌 언제나. 네. 어, 활기가 넘쳐야 되는. 네, 활기가 넘치는 넌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네. 어, 7372님께서 장원님 환영해요. 펩톤이랑 데브랑 합동 공연 해주면 안 되나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 페퍼톤스와 데이브레이크의 합동 공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합동 무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또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특히 관전 포인트가 있죠. 페퍼톤스의 이장원이고요. 저는 네, 데이브레이크의 김장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건반 치시는 분인데 어, 심지어 여기 MBC에서 네, 그 투장원, 장원 대 장원 대결 이렇게 라디오에서 어, 누가 진정한 장원이냐, 누가 진정한 장원급제냐 이렇게 또 매주 싸움을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이기고 들어갔죠. 장원이 둘이 있어봐야 이장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들이고요. 네, 음악도 너무 좋아서 어, 지금도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무대가 양옆으로 붙어있을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저기 네, 저기 참 시끄럽죠. 페퍼톤스만 이렇게 해주는 형들입니다. 네, 어, 재밌네요. 9304님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이 기분 좋아질 수 있다니 반가워요. 장디? 원디? 아 이거 저예요. 아님 패디? 페퍼톤스 DJ 패디. 네. 어,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 제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시다니 진짜 영광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장디, 원디 뭐 다 좋고요. 패디, 패디는 좀 네, 그럼 패디 때문에 힐링 됐어요. 어, 하면은 패디큐어인가요? 뭐 좀 좀 패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디 아시죠? 어,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204님 예전에 페퍼톤스를 잘 모를 때 몇 년 동안을 팀명이 페퍼민트인 줄 알았어요. 아, 청량한 음악을 해서 페퍼민트구나 했었죠. 네, 이제는 페퍼톤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원님. 네, 아, 페퍼민트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거 저희 음악 좋아해 주시고 청량하다 느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어, 근데 김장원님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데이브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데이브레이크 김장원님과 저를 혼동하시면 제가 슬퍼요. 네, 저는 이장원님이고요. 어, 여러분의 장디입니다. 저 그러면은 이렇게 할래요. 장디 안 할래. 이디 할래요. 이씨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재밌네요. 저만 활기가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571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몸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10시에 필라테스 가기 전까지 잘 들을게요. 가기 전 달걀 두 개와 커피로 몸을 깨우는 중이에요. 네,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들으셨습니다. 9217님께서 이상원님이 식사하다가 체하면 장원급체? 좋은데요? 제가 장원급체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네, 이장원급체 뭐 이런 걸로 오래 살았어요. 미장원으로도 오래 살았고요. 장원급체 처음입니다. 9217님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놓고 필요할 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급체. 5844님 장원님은 저희 어머니 천년의 이상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고 지적이고 잔잔하게 웃긴 사람. 지금 어머니 댁에 가는데 라디오 틀어드려야겠어요. 엄청 좋아하실 듯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 성함은 서혜영 여사님입니다. 네, 서혜영 여사님 지금 라디오 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이상형이라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제분께서 굉장히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오늘 아침 들으면서 네, 활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혜영 여사님. 네. 9217님께서 네, 장원급체에 의해서 또 응원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장원급체가 마음에 걸리셨나 봐. 네, 반갑습니다. 이장원님. 매끄러운 진행 아주 멋져요. 응원합니다. 근데 막 활기차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저는 네, 아까 그 네, 옆방에서 태희 씨가 네, 활기를 막 떠먹여 드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저도 이제 상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아마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네, 몇 학번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을 통해서 초중고대 후배를 또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그러면 네,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네, 역시 활기찬 하루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1부 끝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박예숙, 김은진님의 신청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

0: 만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낮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 아직 많을 텐데요. 소방청이 원래 8월 31일까지였던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2주 더 늘려 9월 13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구조대는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에서 구조와 응급처치, 안전순찰 등을 담당하는데요. 올해는 약 6,2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230명을 구조하고 22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찬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날씨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채로 파리잡기 생각보다 쉽지 않죠. 파리가 파리채를 요리조리 잘 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마다 주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파리는 사람보다 두 배나 빠르게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빠르게 휘두른 파리채도 파리에게는 두 배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으니까 이제 파리 놓쳤다고 약 올라갈 이유가 없겠어요. 한때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요즘 다시 귀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으로 원작인 오디세이아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책까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은 절판된 홍은영 작가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전권이 예전에는 만원대에서 비싸도 7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최대 100만원에 매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된 책값, 90년대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나 책장에 꽂혀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존재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묶는 방법으로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습니다. 현대에는 경보음을 뜻하는 사이렌의 어원이기도 한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단돈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인 다시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힌트송 나가야죠.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이었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는 존재. 정답은 세이렌이었죠. 네, 사이렌의 어원이 세이렌이다.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데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너무 놀랐어요. 사이렌이 세이렌이라고? 네. 지금 들어도 네 처음에 놀랐던 그 마음이 계속 떠올라서 신기합니다. 정답자 발표를 할까요? 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5333님 정답은 사이렌이고요. 요즘 초딩 아들이 전 세계 사이렌 소리에 빠져서 사이렌 소리에 빠지셨다고요? 너튜브로 맨날 틀어놓는데 저는 불안형이라 듣기만 해도 심장 터져 죽겠어요. 하필 꽂혀도 왜 이런 거에 꽂혔을까요? 네, 사이렌 소리에 빠질 수도 있군요. 그거를 찾아서 틀어놓을 수도 있군요. 네, 유산균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3063님, 뭐요? 100만 원이요? 저희 집에 있는데요? 아싸! 100만 원으로 뭘 산디야? 네, 좋으시겠어요. 네, 그 중고거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더, 4349님, 8513님, 윤선희님, 김지연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재밌네요. 네, MNNs 이거 재밌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유재희 씨께서 기사마다 다른 컨셉으로 읽는 거 너무너무 웃겨요. 보다 처음 보는 진행. 네, 이게 저도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해 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내일은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하나 잡아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9679님께서 문자 보내는 걸 단돈 50원이라고 하는 DJ 처음 봤어요. 네, 저 여러 가지로 오늘 처음 보는 DJ의 모습을 보여드릴 최초는 영광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단문이 50원인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그 햄버거 값도 짜장면 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문은 늘 50원이었어요. 이젠 단돈입니다. 네. 네, 67 6743님께서 저희 아들 말 엄마 이 아저씨 이상해. 네. 이 아저씨 이상원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맥스웰의 Something Something.

네, 맥스웰의 Something Something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 활기에 대한 부담을 잔뜩 지고 첫 스페셜 DJ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웠나 봐. 네, 남수정님께서 활기를 너무 주셔서 청취자가 목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활기를 너무 주셔서 청취자가 장원 급체하겠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 7662님께서 제가 주말 근무하고 월요일이 오프거든요. 장원님의 억지 활기에 누워있다가 앉았어요.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 좀 부담스럽네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6655님께서 잘못된 활기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이 활기에 대한 그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약간 좀 그 비뚤어진 활기를 제가 선사해드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원래의 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디 대신에 앞으로 네, 3일 동안 스페셜 DJ를 맡은 페퍼톤스 이정원이고요. 그 제가 그 첫 멘트 때 이렇게 무물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궁금해하셨던 것들 네,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물어봐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좀

0: 네, 마음이 작아져 있었는데 박미리님께서 MBC 라디오 오승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과학 저과학 첫날에 나오셨을 때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은근 재밌는 스타일이신 거 본인도 아시죠? 네네 알고 있는데 활기는 제가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스타일이고 싶어요. 저는 은근 재밌고 싶기도 하고 완전 재밌고 싶기도 하고 재밌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활기는 못 드리는 것 같아. 삐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 5724님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떨림이 느껴져서 보이는 라디오 켜봤어요. 장원님 지금 심박수 몇인가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제 심박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제 심장의 떨림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네, 마음의 떨림이 느껴지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괜찮은 척하지만 티난다고 네, 프롬프터에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8657님께서 이활기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활기 좋습니다. 네, 또 활기라고 하니까 또 용기가 나네요. 네, 여러분을 3일 동안 활기로 모실 네, 이장훈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5: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에 DJ를 맡은 페퍼톤스 이장원이고요. 아, 선물 소개 그 네, 상디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제가 또 이 거짓 활기를 너무 전해드린 게 더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네. 상희 형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다혜랑 이렇게 제 아내 다혜랑 이렇게 다혜 행사를 갔는데 상희 형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와이프 말잘 들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또 나면서 네, 여러 가지가 오버랩이 됩니다. 네. 문자를 좀 볼까요? 네, 박영심님께서 활기 컨셉 버리면 아니 아니 돼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사람 제가 굉장히 뚝심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갈 때처럼 흔들리네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그 문자들을 보다 보니까 메시지 중에 두 분이 진행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네. 활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소희님께서 활기는 모르겠고 광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박시하님, 네, DJ 네임 활디 어때요? 네, 아 참, 알겠습니다. 네, 활기에 대한 고민 앞으로 3일 동안 함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부 끝날 시간이에요. 네, 2부 끝곡 활기 일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0: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BGM 좋은데요.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인데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굉장히 오랜 공백기를 깨고 최근에 재등장했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저한테는 굉장한 밴드거든요. 제 비밀 사랑하는 밴드였거든요. 가능하다면 함께 디스코를 추고 싶은 그런 밴드였거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다가 술을 탔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만큼 네, 생소할 수 있는 술탄이란 단어. 네, 그 왕이란 얘기죠. 귀족 같은 그런 거. 네, 어쨌든 네, 그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네, 그 요즘 말로 힙한 그런 음악으로 저를 너무너무 즐겁게 해줬던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돌아왔습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생각난 노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들었습니다. 저는 술탄 오브 디스코의 음악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또 잘 어울리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약간 그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 켜고 달리는 그런 시간대에 좀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조명이 있고 막 약간 디스코잖아요. 근데 이 활기 넘치는 아침에 술탄 오브 디스코가 딱 맞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추연아님께서 요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아요. 4166님께서 와, 제목도 가사도 철학적이면서 유쾌하네요. 장디, 좋은 곡 추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장디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아침 가족들은 모두 같은 생각 중? 어떤 생각이죠? 3677님께서 끝나고 뭐 하세요? 네? 뒤에 스케줄 있으면 캔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당장은 없어요. 네. 그 점심시간 동안에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힘들어 보이는군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활기의 이자훈입니다. 5698님 뒤에 다른 스케줄은 없으신가요? 이거 같은 분이 그 핸드폰 여러 개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알아누우실까 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알아눕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 활기를 이게 그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네, 그 활기도 나누면 두 배가 되거든요. 여러분께 드린 만큼 저의 활기도 커져간다는 생각입니다. 네, 4745님 MBTI가 저랑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MBTI I시잖아요. 저 알아요. 낯선 곳에 가면 분위기 맞추려고 아무 얘기나 하는 거. 나 너무 알아. MBTI가 계속 변하는데 계속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I. INTP, ISTJ, INTJ. 아, 이게 저인가요? 저는 INTP였다 ISTJ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요새 INTJ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아요. 낯선 곳에 가면 분위기 맞추려고 아무 얘기를 하는 건 뭔지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근데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저를 낯설어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놀랍게도 여러분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불고기 디스코의 Hey Now. 네, Hey Now 들으셨습니다. 활기가 넘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디스코가 이렇게 아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술타노 디스코에 이어서 불고기 디스코까지 듣고 나니까 이젠 또 어떤 디스코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허인님께서 이것도 디스코네요. 그니까 DJ 뜻이 디스코 자키 맞죠? 아니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나요? 디스크 자키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오늘은 디스코 자키인 걸로 하시죠. 네. 9809님께서 당당하게 이상한 게 이상원님의 매력 같아요. 네. 당당하게 이상하군요. 네. 뭐, 어쨌든 매력이면 좋습니다. 네. 매력 있게 봐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7744님, 이제는 장원님 숨소리도 웃겨요. 어쩌지? 숨소리요. 네, 고맙습니다. 네. 1080님, 신혼여행 제주로 오셨었죠? 공항 근처 초밥집에서 장원 씨랑 다혜 씨 봤어요. 와, 이거 네, 오래전 일인데. 두 분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눈앞에 있어서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인사해 주시지. 네. 그러면은 저희가 초밥을 좀 더 깔끔하게 먹었을 텐데. 초밥이 맛있고 커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인데. 네. 반갑습니다. 1080님. 남현주님께서 배다혜님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보라 보고 계실래나? 네. 좋은 질문인데, 머리를 너무 흔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머리 흔들지. 그래서 네. 듣고 있고 심지어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혜야 일어났어? 반가워. 네. 2622님께서 장원님 요즘 운동하시나요?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운동 뭐 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밥도 늘 먹고 있고요.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 밥을 얼마나 안 먹느냐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노래가 준비되어 있군요.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데요. 네, 활기를 살짝 내려놓고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7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승훈의 별의 순간.

신승훈의 별의 순간 함께 들으셨어요. 2622님께서 와 별의 순간이란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포기와 용기 사이에 머뭇대지 않겠다 가사 너무 좋네요.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포기와 용기, 네,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 사실 길어져서 좋을 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뭔가를 했을 때 이왕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할 걸, 아니면 포기할 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포기할 마음이 들었을 때 그만둘 걸, 이런 후회 남는 경우들이 많죠. 고민이라는 건 급하게 치열하게 하고 정해서 달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69님께서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보라 들어가서 봤네요. 머리를 흔드는 것보다 손을 가만 안 두시네요. 초조한 게 맞아. 네, 보내주셨는데 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초조한 게 맞습니다. 네, 처음이라 굉장히 또 여러분 뵈는 게 좀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좀 초조한 게 맞고요. 근데 뭐 머리를 흔든다, 손을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네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펄럭펄럭, 네, 그건 대본을 펄럭펄럭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넘기기 위해서 지폐를 많이 이렇게 지폐 더미를 셀 때처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지 펄럭펄럭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5942님께서 단돈 50원 쓰고 보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50원. 네, 너무 웃겨요. 네, 아, 네, 너무 웃겨요. 네, 아, 저한테 이렇게 힘이 되는 메시지 단돈 50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승현님께서 크크크, 아,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계속 웃겨 나 어떡해. 네, 어떡하긴요. 내일 또 만나요. 네, 네, 3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활기 넘치는 월요일 아침 배보톤스 이상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9272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9272님께서 신청하신 성시경의 희재, 네, 같이 들으셨습니다. 제 3부 끝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깍꿍이에요. 네, 시간이 남았지 뭐예요. 네. MBC
1: FM for you.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

0: 해결하려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형땡님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릇을 사모읍니다. 아이스크림 담는 보울이 따로 있고요. 홍차잔, 커피잔이 따로 있어요. 잘 해먹지도 않는데 파스타 접시는 왜 있는 건가요? 꼭 파스타만 놓으란 법 있나? 잡채 놓으면 얼마나 예쁜데. 네네네.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케이크 덮는 유리 뚜껑? 그것도 있고. 일생 티를 마셔본 적이 없는데 애프터눈 티 먹을 때 나오는 그 3단 트레이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저번에 그릇이 놓을 것이 없다며 툴툴거리길래 그만 사면 되잖아 한마디 했다가 내가 당신처럼 술을 마셔 축구를 다녀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을 사기래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아 어? 내가 이것도 못해? 으이씨 또 시작입니다. 저는 물욕이 1도 없어서 모아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는 그 마음을 절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데 통장이 텅장 돼도 행복하다는데 네네 이해해야죠 뭐. 아내가 그릇 놓을 곳이 없네 했을 때 남편의 정답은 그릇장을 드려야 하나 입니다. 그럼 아내는 아유 그릇장은 무슨 그릇장 그게 한두 푼이요? 그릇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포기 못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아내는 그릇이고 사연 주신 분도 보니까 뭐 술을 마셔 축구를 네 분명 포기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데 그런 포기는 상대방이 해줘야지 별 수 있나요? 아니 뭐 홍차잔 예쁘잖아요. 8월 24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합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 커피 한 잔 어때? 네, 들으셨습니다. 네, 문득 너에게 김영땡님께 님에게 보내는 답장 함께 네, 읽어봤고요. 맞아요. 그 그릇을 계속 사는 네, 아내분이 좀 마음이 쓸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굉장한 그 키덜트 출신이에요. 막 예, 그 뭐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마음이 좀 남아 있었던 것들을 막 그 사모으는 막 그 버릇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이게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 이제 컬렉션의 완성을 위해서 그냥 사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5, 6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막 그런 거에 막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는 저를 더 들여다보더라고요. 왜 그런 거를 사느냐보다는 혹시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컬렉션 완성을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계속 응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득 너에게 사연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네, 배주원님께서 저 돈가스 트레이까지 있는데요. 네, 왠지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근데 돈가스 트레이가 대체 뭐죠? 네, 돈가스 트레이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릇 좋아해요. 저

그릇 좋아요. 저 네, 저 디쉬 매니아예요. 근데 돈가스 트레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아, 그 기름이 밑으로 빠지는 네. 어, 이거 뭐 있으면 좋죠. 이거 기름 밑으로 빠지는 그 쇠창살 같은 거. 네. 이거 있으면 엄청 좋아요. 이거 있으면은 뭐 각종 튀김 다 이렇게 하기도 좋고 심지어 뭐 스테이크 레스팅 하는데도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아, 이 그 그릇 대신 쓰는 이 쇠창살,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돈가스 트레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배진화님께서 저도 야심차게 라자냐 그릇을 샀는데 딱 한 번 썼어요. 그런데 버리면 또 사게 될 것 같아서 재구매 방지용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좋아요. 네, 라자냐 그릇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라자냐는 저희가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이렇게 그 조각케이만한 크기로 봤지만 사실은 한 판씩 크게 만들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크기가 큰 그릇은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다른 그릇을 넣어서 적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 그릇장을 사지 않고 그릇을 계속 사는 방법은 그 그릇을 살 때 그 영어로 stackability라고 하는데 네, 스택이 가능하냐, 쌓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 대한민국 가옥 구조는 어, 그 지리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어, 버티컬 스태킹, 어, 세로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릇을 살 때 큰 그릇을 사서 점점 작은 그릇을 만들어가고 아니면 같은 그릇을 살 때 그릇 위에 그릇이 있을 때 그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있는지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릇은 좋습니다. 어, 네, 이수키님께서 살다 보니 사고 싶은 것도 한때더라고요. 나이 드니 안 사게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아, 그런가요? 네. 어, 저도 그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미리님께서 오늘 스페셜 DJ 몇 분이신가요? 네, 저 페퍼톤스 이장원 한 분입니다. 네, 사연 속 남편은 뮤지컬 배우 출신인가요? 글쎄요, 아닙니다. 어, 저 뮤지컬 배우 그 네, 성대모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어, 이거 안 하기로 제가 했었는데 네, 네. 어,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재영 장현주의 노래입니다. 지붕 위의 고양이.

정재영 장윤주의 지붕 위의 고양이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발매가 됐을 때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고 있었는데, 네, 고양이를 지금은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보내고 두 마리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좋네요. 네, 근데 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네, 이렇게 예쁜 가사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끝에 불어가 나와요. 이 노래가 그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저희 소설사 선배죠.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인데 이 노래만큼 이 불어하는 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고상하게 들려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네, 지붕 위의 고양이.

0: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로사님께서 초딩 3학년 저희 아들 산만하다 산만하다 생각했는데 장원님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의젓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산만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네, 그 통지표 생활기록부 이런데 산만하다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덩치가 큰 거냐고 네,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산만한 게 이게 좋은 거냐 이렇게 듬직한 거냐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네. 오늘 아침 이상원입니다.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오늘 스페셜 DJ로서 첫날을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요. 그죠? 네. 제 시간은 빨리 갔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아까 파리의 시간은 뭐 나보다 두 배 빠르라서 뭐 제가 여러분께 파리처럼 앵앵댔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혹시나 저보다 두 배 느리게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아닌가 반대인가? 복잡합니다.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쨌든 네, 나는 빨랐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느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톤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3일 동안에 첫날은 탐색전, 둘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참고 삼아 원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렇게 그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제가 그 한 실수하고 나면은 이렇게 실수가 사랑스럽다, 괜찮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네, 실수를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연순님께서 지금 톤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내가 원래 이래요. 제가 원래 저일 거예요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톤 칭찬이 왔다라면서 네, 제작진께서도 네, 이쪽을 좀 밀어주시는군요. 제가 활기찬 아침에 너무 꽂혔었나 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결국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있네요. 갑자기 좀 심심해요.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네, 활기를 더 불어넣어 드리고 싶다.

싶다. 네. 아무튼 네 그럼 이제 뭐 오늘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앞으로 이틀 동안도 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너무 너무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끝곡은 소희의 앵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고 내일 모레까지 오니까 네. 상희 형 너무 찾지 마시고 이틀만 저랑 더 놀아요. 알겠습니다. 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내일 아침도 페퍼톤스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0: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이란 거울 앞에 앉으셨습니까? 이번 주도 맑고 밝고 덥고 그렇게 시작한 월요일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아주 반가운 노래로 오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오늘도 이번 주도 이 시간을 선택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첫 곡으로 전해졌던 콜드플레이의 Clocks. 이 노랫말은 좀 철학적이라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멜로디만으로도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Coldplay Clocks. 계속 반복되는 피아노의 멜로디가 마치 계속 돌아가는 시계 같지 않으세요? 약간 벤자민의 시계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노랫말은 좀 철학적이에요. 당신은 절대 끝나지 않는 혼돈, 출구가 없는 벽과 째깍째깍거리는 시계, 모두가 다시 돌아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렵네. 어쨌든 깊이 있는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멜로디, 반복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노래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 또 반복되는 월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냐에 따라서 이번 주도 분위기와 방향이 달라질 텐데 어떠세요? 예, 주말에는 웃었는데 오늘 아침 거울 보니까 자동으로 무표정 모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 천천히 시동을 좀 걸어볼까 합니다 하신 박대성 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월요일 앞에 그 거울 들여다본 내 자신의 모습이 아 뭔가 기대렸어 뭐 활기차 뭔가 기대감에 벅차올라 뭐라기보다는 아 살아내야 된다 이번 주도 약간 무표정한 표정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마주앉은 거울의 내 모습 싫죠. 네. 하지만 억지로라도 미소 짓고 예. 치아를 드러낼 정도로 미소를 짓고 이번 주도 해내자 뭐 이런 강한 여러분들의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키움증권, 유성물산교육, 롯데렌탈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 아우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 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노미 법인 폐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0: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12: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3: 키가 크고 싶다면
14: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1: 오뚜기.
2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4: 경복.
25: 잠재력을 전문가로
24: 경복.
25: 4호선 캠퍼스
2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7: 경복대학교.
28: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름다웠던 사람아, 그리운 나의 계절아, 이 노래가 들린다면 한 번 더 내게 말해줄래? 뭐든지 두려워할 건 없다고. 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별거 아니라고 들으셨어요. 그 장기하 씨의 창법이 원래 이렇게 랩 비슷하잖아요. 딱딱 끊어 읽는 뭐 조그만 한 약속 맞아 이제 내게 두려운 내게 뭐든지 두려워할 건 없어 뭐 이렇게 뜬 것 잖아 이랬는데 그런데 장기하 씨가 이렇게 그 진짜 노래를 하니까 좀 독특해요. 장기하 같지가 않아. 순박하죠. 그리고 동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좀 이색적인 노래 별거 아니라고를 함께 들으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장연홍 씨 문득 남편한테 사랑해 이렇게 문자 보내면 신혼 때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단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또 뭐 샀어? 이런 답장이 와요. 내 사랑을 의심하다니. 그런데 뭐 또 사셨구나. 그래요. 사랑해 라는 그 표현은 무게감이 확 달라요. 그쵸? 때만 때때로 달라. 코끝이 왜 찡해질까요? 보이스가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간 절밥 같았어요. 예, 그래서 참 좋았어요. 장기하 씨의 목소리가. 김현정 씨.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수능 원서가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긴장된다는 문자를 보내신 걸로 보니까 아 때가 왔구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애들한테는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이 짜증날 테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얘기해 주시고.

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 11시 18분을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뭐 하실 시간이에요?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간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샵 8000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주로 난 이렇게 보낸다.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샵 800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 그리고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저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으신 음악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하는 곡들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그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인데, 브라이언 아담스가 스페인 공연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른 버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 듣다 보면 약간 스페인의 그 뭐 플라멩고 풍의 그런 리듬이 나와요. 분명히 이색적인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유명한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이라는 곡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이혜림 씨, 저는 월요일에 아이 학교 보내고 두세 시간 더 자고 일어나요. 호호호, 그렇게 잠을 충전하고 한 주를 살아간답니다.

아,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이거 좋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집안, 예.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여유있게 한두 시간 주무시는 거, 그러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 굿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살아가요. 유희열 연주 곡집 중에서 여름날이라는 그 소품집에 공원에서예요. 예. 익숙하신 곡이죠? 이 연주곡 잠시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를 준비합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그 맛이 아닌데 훨씬 싱거워졌는데 뭐. 낮 기온이 여전히 30도를 웃돈다고 해도 도끼를 품고 덤벼들던 그 8월 초 더위에 비하면 훨씬 순한 맛이 됐다고들 말하는 거 보면 그래,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가을로 가는 중이다. 벌써 8월 말이라니, 한 것도 없이 가을이라니.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시간을 2배 속으로 돌린 듯이 빨라질 텐데. 이문세 씨는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별다른 계획이나 뭐 큰 꿈 없이 매일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면서 다음 발 내디딜 만큼씩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뭐 라디오 말고는 공연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좀 초라한 시간이었던 걸까? 그럴 리가 있나? 나 매일 출근했는데. 내가 DJ를 해보니까 매일 출근하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알란가 몰라. 올해 다른 게 다 별로였어도 출근은 잘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귀찮거나 힘들어도 제 시간에 출근했으면 올해 내가 한 일 중 잘한 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아, 근데 이제 겨우 8월 말일 뿐 아직 9, 10, 11, 12 넉 달이나 남아있으니까 올해를 총정리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질 않는다. 9월 초에 심어서 12월에 추수하는 김장배추를 라이벌로 삼아서, 자 이제 9월부터는 남보기에 좋은 거 말고 나 좋자고 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일들을 시작해보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문세가 박수 세 번 세게 보낸다.

한 걸음 더 윤상 DJ 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또 윤상 씨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윤상 씨가 지금도 휴가 중이시고 언제쯤 올까? 지금 이제 스페셜 DJ 체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상 DJ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만으로라도 즐기시라고 윤상 DJ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영 씨가 이문세 아저씨한테도 박수 드려요. 짝짝짝짝짝 전 다섯 번 드렸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일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한 것도 없이 시간이 간다. 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걸까요? 아, 이 조급함을 다스리고 싶어라. 김혜경 씨. 이게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세월만 보낸 거구나 싶은. 그냥 난 일상의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렇죠. 저는 진짜 라디오만 했어요. 올해는 제 기억에 그리고 저의 계획은 라디오만 있습니다. 진심이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출근을 한다는 것. 뭐 이게 뭐 물론 근무 시간이 길고 짧은 걸 떠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함께 회의도 해야 되고 방송을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예. 그 전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뭐 알아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보람인 거죠. 예, 진짜. 그나저나 아까 제가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했더니 오랜만에 혼자 경주 간포 바닷가에서 차박하고 귀가 중이신 2890님. 언뜻 남자분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박이라니까. 여자 혼자서 차박하기 왠지 혼자서는 좀 쉽지 않은데. 월요일에는 출근 안 한다는 초등학교 프리랜서 음악 강사 7179님 고맙고요.

계속해서 잘 쉬고 계세요? 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아빠 0536님. 오늘 오후 근무라 부산 우룡산까지 저석 러닝하고 귀가 중이신 0119. 저석 러닝이 건강에 더 좋다잖아요. 관절에 좋고. 저석 러닝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천천히 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대요. 뛰어버릇한 사람들은 자기 속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하신 8193님. 또 메뉴 점검하고 식재료 주문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는 영양사 5367님. 예, 이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선물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슬퍼, 서글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쾌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이 음악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문세입니다. My Blues.

미국의 컨트리 싱어의 루크 콤즈의 Beautiful Crazy를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그 My Blues 이문세의 노래 듣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신데요. 그냥 넉넉히 듣다가 눈물 한 방울. 아, 위로가 되기도 하는 곡이고요. 어쩌면 그래요. 이문세 씨 노래인가요? 아니, 그 제 노래죠. 아, 이문세 씨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은 예, 그냥 제 얘기를 쓴 겁니다. 조금 그래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관조하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생기더군요. 사랑 한번 해봤으니까 미친 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가 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꽃잎 하나 떨어지네 뭐 이런 표현들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인생의 놀이터라는 곳에서 잘 놀다 잘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참 가장 힘든 일이죠. 이현경 씨 맞습니다. 그럼요. 아, 가만있어. 시간이 노래를 광고 전에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아 영화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하나인데 그 영화를 안 봤다 하더라도 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연주곡이 주요 멜로디라서 아주 익숙하고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

0: 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듀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제가 앉아있는 스튜디오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해보기도 하세요? 저는 가끔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있는 누군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특히 아기 키우시는 분들, 예, 아기를 안고 있을까 업고 있을까 같이 누워 있을까. 아, 오늘도 아기와 함께 라디오 듣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8개월 된 아기를 위해서 육아 휴직 중인 아빠 0911, 이제 육아 휴직 끝내고 복직할 준비 중이시라는 진호 엄마 명은 씨, 이렇게 두 분에게 대표로 두유 제조기 보내드리면서 월요일에 이 시간 아쉽지만 또 인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내일이 또 있으니까 리틀 리버 밴드의 리미니싱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저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0: 전남, 소담스케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화의 문구 김신영입니다. 8456번님의 사연입니다. 커피로 잠을 확실하게 깨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와닿네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쏟으면 잠이 확 깬다. 특히 커피를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다 흘리고 한정판 운동화에 쏟았다 생각을 하면 으아 소름 돋죠. 자 여러분들 천근만근 월요일입니다. 오후엔 따따블로 졸릴 수 있으니 그 전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겨봐요. 정화의 희망곡 꿀꺽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방곡 김신영입니다. 원래 피곤한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로 잠을 확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근데 쏟으면은 잠이 확 깨죠. 예. 이게 만약에 내 책상이면 오케이. 예. 좀 깨고 한 4시쯤에 또 다시 졸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대리님이나 과장님 책상에다가 예, 흩뿌렸다. 그러면은 예, 며칠 잠 못 자죠. 오프닝을 들으시고는 우리 0507번님이 제 얘기인가요? 점심에 짬뽕 먹다가 블라우스 빨간 국물 1차 튀고요. 커피 마시다가 2차로 튀겠더니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블라우스 입은 날에 짬뽕을 왜 먹어요, 선생님? 볶음밥 가야지, 볶음밥, 선생님. 중식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가장 또 안전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지금, 아니, 비누로 빠는 거 요즘에 그 2분할로 나온 비누가 있거든요. 그게 또 잘 빨려요. 예, 또 여러분 제가 또 알잖아요. 예. 망한 아이템도 있고 흥한 아이템이 많잖아요. 제가 요번에 딱 건진 게 빨래 비누 같은 건데 요게 딱 2분할로 딱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약간 하나는 그냥 예, 어디 좀 나갈 때 그냥 가방 파우치에다가 두고 그래서 설렁설렁 빨면은 고기만 빨면 돼요. 예. 고기만 싹 빨아가지고 고기에 이제 갑자기 막 부르부르부르 오른 다음에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요. 예. 요건 제가 이제 요번에 예. 저도 꽤 많이 튀거든요. 예. 김치 찜 피웠다가 요거 제가 또 한번 해봤다. 아까 말씀드리고요. 아, 뭐 지금 뭐 흐르나 마나 뭘 튀기나 마나 집에 가고 싶나 마나 지금 게시판은요. 우리 걸그룹 전문가가 원래 한 분이었거든요. 어느덧 두 분이 지금 치열한 대결 중입니다. 먼저 일단은 원조가 치고 나왔어요. 우리 김경환 씨. 신디, 오늘은 데뷔 6일밖에 안 된 신인 걸그룹 아워 벌스데이가 나오네요. 이따 무즈 보일라디오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후발주자가 또 있어요. 황정학 씨. 과연 김경환 씨 오늘 아워 벌스데이 출연한다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니 메시지 남기셨나요? 우리 김경환 님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 오늘 보일 라디오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로 지켜 세워주고, 예, 서로 또, 이게, 예, 또 가장, 예, 건강한, 예, 건강한 경쟁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오늘 3, 4부 라이브 오늘에서는요, 걸그룹 명가 JYP, 또 신인 걸그룹이 나왔죠. 예, 아워 벌스데이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어떻게 다 아워 벌스데이 보셨나요, 무대?
1: 네, 봤습니다.
0: 어때요?
1: 네. 셀럽파이브보다는 뭐 좀 못하지만 그래도
0: 무슨 소리예요? 아워 벌스데이가 최고지. 예,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 그냥 사뿐히 지려밟았어요. 예,
1: 너무 제가 잡하기 같은 멘트였네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집순이는 어땠나요?
2: 일단 확실히 어려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0: 그리고 또 사이드 A, 사이드 B팀이 모여서 아워 벌스데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더라.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공부라뇨. 저는 숨쉬다 봅니다. 예. M카, 뮤베, 음주, 인가 싹 다 봐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한다. 예, 그리고 저는 늘 이분들을 정말 파헤칩니다. 늘 공부하는 이분들. 정화의 만곡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만곡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2: 삼일제약
3: CTOCL 구단지
1: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아이파

0: 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유성물산교역,
2: 에어비앤비,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1: 음주후엔 티맵대리,
2: 오뚜기 카레,
0: 백조싱크.
1: 감사합니다. 월급 위에 지하철에 오르자.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 어실 원시.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자, 지금 막 반가운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우리 9341번님. 안녕하세요 신디. 얼마 전에 이 코너에서 효자동에서 한복집 한다고 전화 연결했던 사람인데요. 와, 정희 덕분에 얼마 전 오프라인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정희, 신디 눈물나게 고마워요 라고. 아, 그때 진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가봤잖아요 우리가. 너무 옷이 예뻐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셨다가 이제 또 디자인을 또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선에 잘 맞는 한복을 함께 또 이제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욕심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함께 힘내볼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뭐 하시나요? 어느 동네에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내가 김신영의 그 파이팅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맨 입으로 안 갑니다. 텀블러 세트 기본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렇다면은 딱 요맘때 몸 아프기 딱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면역력을 챙겨야 된다. 녹용 홍삼 세트 까지 드린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문자는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빅뱅의 빅 듣고 올게요.

0: 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빅뱅의 빅 노래 듣고 오셨고요.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예 사연만 소개해도 저희가 텀블러 세트 드리고요. 전화 연결됐다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쭉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1334번님 제주시 초등학교 앞 문방구 1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이 개학입니다. 방학 동안 매상이 꽝이었는데 내일부터는 많이 바빠졌으면 합니다. 신디 응원받고 더 힘내고 싶어요라고. 아우 그럼요. 예,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방학 전에 또 준비물도 좀 사고 이래저래 학용품 같은 것도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0581번님. 경북 영주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예쁜 뚝배기부터 젊은이들 취향 가득한 주방용품 가득하니까요. 많이들 사러 오세요라고.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 뚝배기 대세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라면도 뚝배기에다 해 먹으면 진짜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확 식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안 하고 되게 뜨끈하게 예, 계속 그 온도가 좀 지속돼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추워집니다. 이제 더웠을 때가 또 그리워질 때가 올 때, 그때 이제 뚝배기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저기 영주시장에서 뚝배기 하나만 예, 사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0966번님, 신영 씨, 저도 좀 응원해 주세요. 저는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없어서 많이 쉬게 되네요. 여러분, 맛있는 통닭 좀 드세요. 라고. 주인은 쉬겠다. 알바생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알바생. 이런 알바생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가족보다 더 든든해요. 예. 이런 알바생이 있으면 가족은 그냥 딴데 나갔다가 왔다가 아유 그냥 놀았어. 막 이러면 되는데 주인의식이 또 있네.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종의 망국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유라차차 파워업. 안녕하세요.
1: 네.
0: 많이 놀라셨죠?
1: 네, 놀랐어요.
0: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옆에 사장님 계세요?
1: 네.
0: 전화 해도 돼요?
1: 몰래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이게 라디오라고 홍보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보세요?
1: 네.
0: 예. 나오셨어요?
1: 네.
0: 예.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인천에 사는
0: 네?
1: 준이 엄마요.
0: 준이 어머니
1: 네.
0: 알바생이세요?
1: 네.
0: 통닭집 혹시 체인점인가요?
1: 네, 본점이에요.
0: 본점이요?
1: 본점인데
0: 네.
1: 손님이 없어요.
0: 본점인데 손님이 없구나. 일단은 그러면 그 가게 이름은 저희가 체인점이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힌트를 쫙 주세요.

0: 그래도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잘해주시나 봐요. 또 주인의식도 있고, 그죠?
1: 그거 알바생이라고 좀 건성건성하면 안 되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0: 맞아요.
1: 내일처럼.
0: 이거 진짜 배워야 됩니다. 내일처럼.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1: 사장님, 좀 힘들어도 힘내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우리 화이팅 해요.
0: 아, 너무 든든하다. 진짜로. 뭔가 좀 따뜻해지네. 혹시 우리 준희 어머니
1: 네.
0: 신청곡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1: 신청곡 어떤 거 해야 될까요?
0: 아무거나 그냥 좋아하시는 노래.
1: 장윤정의 사랑아?
0: 사랑아. 아, 좋아요. 흥이 좀 많으시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1: 네.
0: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한번 나눠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녹용홍삼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0: 와, 멋진 알바생입니다. 까지 또 말씀드리고, 장회장님의 사랑아. 이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대박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 노래 듣고, 저희 사연과 신청곡으로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0: 의완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 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2: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겉박스다.
4: 노노노.
3: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2: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3: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2: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5: 김신아입니다.
2: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멋있지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5: 아, 너무 좋다. 예. 아,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네, 정오의 희망곡 2부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홍종묘님, 여기 창원인데요. 34도예요. 너무 더워요. 다시 한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47118번님, 신디, 올해는 쳐서 매직이 없나 봐요. 에어컨 시동 다시 켰습니다. 냉면에 아이스커피 시원한 것만 찾게 됩니다. 라고. 아, 여러분들 진짜 쳐서가 그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쳐서잖아요. 예. 삐뚤어지긴 뭘 삐뚤어져. 우리 코가 삐뚤어질 것 같아요. 예, 다시 지금 열대야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지금 더워진 날씨에 지친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역시 시원한 이제 토크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이죠. 예,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 듣고 싶었던 노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아, 우리 9687번님. 신디,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 잘 하고 왔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출근하게 돼서 아쉬워요. 라고. 아, 그렇죠. 너무 아쉽죠. 사실 그 개막식에도 이제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스케줄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때는 제가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가지고 아쉽게 두 번 정도, 예, 또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유성 없는 전유성 콘서트. 이때 더 에너지를 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조금 스케줄이 빼곡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일 왔다가 당일날 갔죠. 예. 아, 뭐, 우리 신봉선 씨도 같이 했고, 우리 졸탄, 예. 우리 한현민, 정진욱, 이재영, 예, 우리 다금벌이 오빠. 그리고 이용렬 선배, 예, 우리 이용렬 선배님.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예, 그 위원장으로 계셨다가, 이제 김대희, 김준호. 이분들도 우르르고 왔죠. 우리 6974번님은 직접 보셨습니다. 저 북코페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다비 이모 때문에 배꼽 제대로 빠졌습니다. 분장 메이크업도 어찌나 반갑든지, 깨르르 루즈 색깔 예뻤어요. 땡큐. 오케이. 일단은 이모는, 루즈가 예 자부합니다. 우리 이모님 화이팅이고 저는 좀 바빠가지고 이모님 내려다드리고 전 다시 왔고요. 이모님은 무대를 하고 오셨다 예까지 만나보면서 저는 사실 제 노래 말고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가 있어요. 이게 마치다 세이코의 아오이상고쇼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또 강남씨가 프로듀싱을 했잖아요. 만찬가 태연의 만찬가 그 다음 이제 또 여러가지 노래가 있는데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를 제가 이 푸른 산호초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이제 또 바뀌고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수현 씨가 너무 잘해줬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 노래 한번 제가 한번 예 내드립니다.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우리 551번님 혼자 산행 중인데 더위가 가실 정도로 소름 돋네요. 아 진짜 노래 너무 좋다라고 뭔가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리고 4184번님 신디 저 커피 드립백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주신 거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맛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아루 잘 마실게요. 신청곡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야, 알죠? 뭐 비싼 거. 예. 아, 저는 사실 커피를 조금 잘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래요. 예, 우리 집순이 작가가 선물을 또 기가 막히게 빨리 해요. 예, 그 타자가 빨라. 예, 우리 집순이는 일단 금손이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9279번님. 이모,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일 개학해요. 왜 학기 중에는 시간이 느린데, 왜 방학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방학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 우리 조카. 엄마 표정 한번 보고, 엄마 표정 한번 살피고. 오늘 저녁까지만 우리 친구야. 조금만 한번 힘내보자. 그리고 눈치 조금만 챙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모도 그랬단다. 이모도 방학 때는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1교시, 2교시 그 틈이 왜 이렇게 긴지. 아, 그래도 화이팅까지 말씀드리고요. 김효진 씨, 신디 3년 만에 소개팅 잡혔습니다. 30 넘더니 딱히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적어지고 귀찮기도 했는데요. 또 친구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나저나 상대방이 웃을 때 조인성님 느낌이라는데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조신한 이미지로 갈까요? 아니면 막 재밌게 떠들까요? 라고. 아, 천년의 이상형 조인성 씨를 닮았다는 일단 그거 다 지워. 머릿속에 싹다 지우시고 아, 요게 제일 좋대요. 제가 이거 싹다 봤는데 웃을 때 조인성님 느낌이 난다. 그럼 같이 웃어주는 게 좋대요.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러면서 한 5회 정도 만나다가 뭔가 좀 느낌이 좋다. 그러면 재밌는 얘기 톡, 톡, 톡 이렇게 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웃어요. 많이 웃어요. 예. 우리 5002번님이, 신디, 5회 만나면 사귀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건 아니죠. 예. 아, 5번 만나면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사귀자라는 말을 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예, 사귀는 게 아닐까. 오늘부터 1일 이런 거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키스예요. 키스하면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노래는, 그래요. 또 선물도 받았으니까, 예, 아로 한잔 하시면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올게요.

네, 펄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또 커피 한잔 할래요. 요 노래를 신청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인증 사연을 보내주셨었잖아요. 지금 올타커니 선물 인증 사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6424번님, 신디 떡볶이 세트 진짜 뭐예요? 엄청나요? 아니, 100명도 넘게 먹었어요? 생유, 신디 너무 감사해요. 신디 최고라고 하시면서 이걸 올려야 돼, 진짜, 솔직히, SNS에. 지금 일단은, 떡볶이 큰거두 개, 그 다음에 쫄면 사리 두 개, 그 다음에 좀 뭐냐, 예, 핫도그, 뭐, 순대, 어묵 전골,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4718번님, 선물 집순이 작가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빤스가 정말, 선생님 속옷 예 속옷이 정말 선물이 쏜살같이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지금 인증 왔나요 혹시? 예아 사진 안 보내셨어요? 아 맞다, 지금 입고 계실 수도 있고. 아 이거를 인증 보내기 또 그렇네요. 예좀왜 속옷은 인증샷이 왜안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미안솔파 미안합니다. 예 말씀드리고 1164번님 앞에 이제 또 소개팅이 간만에 이제 잡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사귀는 거냐? 이거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1164번님이 오늘부터 1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3기다. 자만추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신디 아시려나? 알죠. 예.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고, 3기다는 사귀기 전이잖아요. 예. 뭐 하시는 거야, 선생님? 저를 또 얄로 봤네. 1164 선생님! 에헤이! 제가 요런 쪽은 트렌디해요. 다른 건 몰라도 알파 세대도 모르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 3기다 정도는 알죠. 예, 일단 부디부디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하는 우리 선생님들. 예, 2기다 말고 일단 3기다까지는 일단 가보자. 예. 먼저 토크를 너무 앞장서면 안 되고요. 일단 토크를 하게 되면은 잘 웃어주자. 예, 말씀드리고요. 일단 연애 얘기를 했더니 또 결혼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박효준 씨. 와이프 복직 후에 휴직 중입니다. 육아보다 회사가 편하네요. 애기 밥 먹이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와이프가 보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 잘해줄게. 노래 신청합니다. 클론에 돌아와라. 지금 연애, 지금 소개팅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로 너무 갑자기 튀어버렸어요. 예. 어디 쉽나요? 예. 그러니까 육아보다는 회사가 낫죠. 왜냐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케어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빼빼빼빼 이러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예, 이 얘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다 보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기가 한네 배로 빨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예까지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아기가 못 걸을 때, 예, 아기가 엎드리고 빼빼빼빼 이렇게 할 때가 너무 행복할 때예요. 예, 애기가 이제 말하고 뛰어다니고 큰이 이거 왜 그래? 에 큰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할 때부터 이제 피곤이 싹 몰려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이 와중에 지금 호기심 천국이네 지금. 3945번님 신디랑 소개팅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라고. 저는 소개팅을 안 합니다. 저는 소개팅을 안 하고요. 만약에 직접 이제 제가 대면에 약한 연예인인데 지금 약간 좀 비대면도 조금 서로 지금 비대면 되면 다 약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말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얘기하면은 약간 생각보다 말이 없고 조금 과묵하면서 그래도 얘기는 끊이지 않게는 합니다. 예, 아예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은 예, 낯을 많이 가리죠. 9022번님 사연 보낸 분 갑분사 여고 연고백 일자임 미안해요. 근데 소개팅 안 하니까 예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도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528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1: 4703번님, 저희 정의에서 보내준 차량용 소화기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디자인도 예쁜, 소화기 싣고 안전운전할게요.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곧 있으면 이제 3부, 예, 우리 김경환 씨 빨리 들어오세요. 3부의 신인걸 그룹 아워 버스데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1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방구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방구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후. 잠시 후에는요, 에너지 넘치는 신인 걸그룹이죠. 아워 벌스데이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빨리 가야 돼요. 예. 정의 방구 8월 선물, 그리고 3, 4번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물차원 블랙박스,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비타 케어넛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4: 입고 먹는 소파의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2: 매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차 팬티,
4: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자, 3사와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4: 서울우유 협동조합,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4: 코끼리베이글닷컴,
2: 환인제약,
1: 현대해성 화재보험,
4: 음주우엔 티맵대리,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1: 감사합니다.
5: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유난 떠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원더걸스 제 패러디의 시작점이었고요. 트와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소문난 암행 원수라는 거. 그리고 있지 다비모랑 같이 콜라보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JYP 걸그룹과 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라이브온에서는요. 걸그룹 명가의 계보를 잇는 슈퍼루키 아워벌스데이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유튜브 무흐즈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려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초특급 신인 그룹이 나왔죠. 아워벌스데이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0: 단체 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1: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2: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화음이 조금 있나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의 리더 조혜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our birthday 맏언니 호랑이 엄마 국초록입니다. 네.
4: 안녕하세요, 아우벌스데이의 털털한 영애 신혜원입니다.
0: 오케이, 예.
5: 안녕하세요, 아우벌스데이의 매력으로 여러분을 홀리는 유입니다.
0: 유.
6: 안녕하세요, 아우벌스데이의 고양이 베이비입니다.
0: 베이비.
7: 안녕하세요, 아우벌스데이의 인간 비타민 아치라입니다.
0: 아치라야.
8: 안녕하세요, 아우벌스데이의 막내 키아나입니다.
0: 키아나까지, 예. 와. 살짝 우리가 저희가 살짝 그 광고 전에 좀 오늘로 딱 데뷔 6일차
8: 맞습니다.
0: 예, 계속 떨릴 거다. 계속 떨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예. 그러면 혹시 아 내가 진짜 이거 데뷔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언젠지가 궁금해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혜진 씨?
1: 아 저는 일단 팬분들 처음 뵀을 때가 제일 실감 났어요.
0: 음방할 때.
1: 네, 음악 방송할 때랑 저희가 네. 팬 사인회도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0: 와, 데뷔 6일 만에. 팬 사인회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1: 네.
0: 와, 예.
1: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국 올 때가 네. 제일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MBC 라디오 들어와서 너무너무 떨렸어요.
0: 아, 근데 또 얼마 전에 아이돌 라디오 하지 않으셨어요?
1: 네. 네.
0: 아, 10층에는 처음이죠.
1: 네. 맞아요. 완전.
0: 대기실 안마기 혹시 쓰셨나요? 키라라 어때요?
3: 대기실이요? 네. 아 너무 네. 아, 죄송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0: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예.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끝나고 나면 졸려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아니면은 나는 긴장을 안 한다. 예.
1: 긴장.
0: 네.
1: 뭐가 있을까요?
0: 아치라야는 어떻습니까?
6: 저는요. 예? 사실 긴장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은 예. 긴장이 좀 좋은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1: 너무 떨리네. 네.
0: 그 약간 도파민이 약간 싹 올라오면서 맞아요. 예.
6: 그래서 오히려 더 에너지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오히려 더 나는 에너지 있게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워벌스데이 지금 데뷔 6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우리 정희 선생님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아워벌스데이가 어떤 팀인지 팀 소개 담당은 누군가요 혹시?
1: 네, 저입니다.
0: 아무래도 리더 한번 가볼게요.
1: 네, 저희 아워벌스데이라는 팀은요 매일이 생일처럼 즐겁게 무대에서 보내자
0: 네.
1: 그리고 팬분들께 하루하루 생일 같은 무대를 선보이자라는 팀명의 의미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아주 자유롭고 아주 귀여운 팀입니다.
0: 됐다. 이거 할 때마다 얼마나 떨려요, 그죠?
1: 네, 떨립니다.
0: 이거 헷갈릴까봐 처음에는 많이 떨립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팀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우리 초록씨.
4: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일곱 명이 각자 예. 이제 좀 퍼포먼스가 남다르기 때문에.
0: 아, 퍼포 너무 잘하더라고요.
4: 예. 저희 퍼포먼스가 제일 첫 번째 입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오케이. 우리 혜원 양은요?
9: 저는요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모여있을 때 특유의 웃긴 포인트가 꽤 있어서 그런 예. 웃긴 포인트를 골라보시는 것도 좀 입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특유의 웃긴 포인트가 있다.
9: 네.
0: 개그 코드가 있다. 유는 어때요?
5: 저는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 되게 예쁘고 귀여운데 네. 이제 다른 약간 매력으로 귀엽다고 할까요?
1: 개성.
0: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
5: 아, 예. 개성이다.
0: 여기 알아서 다 통번역이 다 됩니다.
1: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0: 바로 통번역 됐어요. 반전 매력.
7: 반전 매력.
0: 막내 키라라가 보기에는 어때요?
3: 저희는 아직 신인이라서 그런지 네. 좀 떨리거나 그런 거 많은데
0: 네.
3: 그래서 저희는 밝은 에너지가 아무래도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0: 풋풋함과 밝은 에너지가 좋은 점이다. 예.
3: 네.
0: 일단 무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표정을 너무 잘 짓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삼 이 동선 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오잖아요.
3: 네.
0: 동선 줄이 잘 맞아요.
1: 아~
0: 일단 이게 드론 뷰, 일단 지미집 뷰로 봤을 때 딱 걸리거든요. 이게 흐트러지거나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게 또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9900번님, 아워버스데이 목표가 올해 신인상 타는 거래요.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연말 무대에서 딱 한 팀과 콜라보를 해야 된다면

0: 우리 또 JYP 피디님과 엔믹스. 예, 롤모델 엔믹스. 아워 우리 벌스데이의 선택. 우리
1: 네,
0: 자 한번 가볼게요. 자, JYP 대 엔믹스, 엔믹스 대 JYP. 우리 아워 벌스데이의 선택은 하나, 둘, 셋.
2: 엔믹스 선배님.
0: 중간에 섞여서 제믹스라고 됐는데. 예예, 엔믹스 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엔믹스, 엔믹스 선배들과 함께하고 싶다. 예, 내 표가 나왔고요. 자, JYP PD님과 나는 함께하겠다. 자, 세 분 나왔습니다.
1: 예예.
0: 완벽하게 저희가 예 일단은 키라라 예 신혜원 금초록 씨가 JYP PD님과 함께하겠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나머지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예 저희가 한번 예 제 대표로 한 명씩만 의견을 들어볼까요? 왜 JYP 우리 PD님과 함께하겠나? 예, 혜원 씨.
3: 뭔가 피디님과 함께라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0: 예?
3: 하면서도 되게 즐거울 것 같아서
0: 예.
3: 한번 꼭 같이 무대를 해보고 싶다.
0: 해보고 싶다. 연말 무대를.
3: 네.
0: 만약에 의상이 비닐이라면.
3: 아 비닐 벌스데이 할게요.
0: 자 이것은 제가 3년 뒤에 다시 물어볼게요. 3년 뒤에 또 대답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비벌로 가겠다. 예, 비벌대로 간다. 비닐 벌스데이로 간다. 그럼 엔믹스를 선택한 우리 네. 멤버 중에 대표로 예.
4: 네.
0: 예, 혜진 양.
4: 네. 아무래도 엔믹스 선배님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0: 네?
4: 절대 아니지만은
0: 네, 모두 다 너무 좋은 선배들이고 예, 하지만은
4: 너무 떨릴 것 같아서 박진영 예. PD님과 함께 너무 떨릴 것 같아서 그치. 아름다우신 엔믹스 선배님을 골랐습니다.
0: 오케이. 아. 왠지 그 JYP는 뭔가 좀 그 월평이라든지 예, 고를 때 뭔가 이게 피드백이 바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5: 조금의
0: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토크 시작전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 아웃볼스데이가 토크 그래도 쉽게만 잘합니다. 예, 또 말씀드리고 저희 정우의 희망곡 시그니처 타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선포토 후토크. 사진을 먼저 찍어놓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기사를 또 예쁘게 또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엔딩 포즈까지가 저희 시그니처 예, 두 개입니다.
4: 네.
0: 자, 먼저 첫 번째
4: 네.
0: 선포토 후토크 예, 먼저 우리 혜진 씨부터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4: 네.
0: 예, 여기 정면 카메라 오늘 카메라가 많아요. 예. 이쪽 정면 카메라 아니야 이쪽 시선 이쪽 자, 예. 네. 한번 저기 예 깜빡깜빡 한번 해주세요. 예, 이쪽인가요? 아, 여기는 꺼져 있는데요. 예, 카메라. 아, 이쪽 카메라. 이쪽. 네. 오케이.
6: 아, 찾았다.
0: 휴, 찾았다. 자, 바로 갑니다. 더 딴따라 우승에 빛나는 춤심 추앙. 아, 깜찍발랄 토끼 리더 조혜진이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어요.
5: 예, 이제
0: 초록 씨 봤죠?
4: 네.
0: 예, 바로 가야 됩니다.
4: 네.
0: 예, 저 정면 카메라만 봐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이름부터 힐링 그 자체. 쫀득한 랩에 청량함 한 스푼. 내가 바로 그린 스프 국초록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고요. 우리 혜원 씨. 예. 자, 쑥 일어나서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찾았어요?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온 세상을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고막을 녹이는 음색 요정. 신혜원이 나가신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잘 맞췄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유. 예. 유 요쪽 카메라 찾았어요? 예. 갑자기 내 얼굴이 나오는데. 예, 예. 어제 명당에 앉았습니다. 유 뒤에 있어요. 자, 요쪽 카메라 봤어요?
4: 네.
0: 아, 요쪽 카메라. 요쪽. 찾았어. 예, 바로 갑니다. 무대 위에서 180도 변신하는 열정 순두부. 내 매력적인 보조개를 받으시오. 하나, 둘, 셋. 오케이. 보조개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4: 감사합니다.
0: 예. 학창시절에 이거 만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베이비 갑니다.
7: 네.
0: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여기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내 커다란 눈망울에 빠져볼래. 이름은 베이비지만 힙합 포즈의 달인 베이비 컴온. 하나 둘 셋. 오케이. 귀엽다. 예, 귀여운 힙합이다. 예. 그리고 아치라야.
8: 네.
0: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요쪽, 정면 카메라. 오케이. 알아서 자체 발광하는 비주얼 맛집. 내가 바로 아치라야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분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0: 걱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막내 키라라. 예, 정말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막둥이 키라라다. 하나, 둘, 셋. 오케이.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아워벌스데이의 예, 데뷔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컴온. 예! 타이틀곡이 이제 바로 스퀴지. 예, 스퀴지. 곡 소개 담당은 또 누굽니까?
2: 저입니다.
0: 자, 이제 이것만 하면은 이제 만사가 편할 수가 있어요. 초록 씨. 네. 스퀴지 어떤 노래죠?
2: 네, 저희 스퀴지는요, 저희 독창적인 장르인 위팝이 좀 매력적인 곡인데요. 네. 스퀴지 장난감을 이렇게 손으로 쥐어 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전부 날려보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 그 저희의 좋습니다. 개성과 재치 있는 네.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곡입니다.
0: 오케이!
3: 좋습니다.
0: 자, 이제 주무셔도 돼요. 네. 야, 이거 굉장히 떨리죠? 예. 일단 스퀴지가 이제 주물딱 그죠?
2: 맞아요.
0: 스트레스 풀리는 요건데 실제로 이제 말랭이, 키캡, 왁부볼 뭐 요런 거 매니아 있나요 혹시?
3: 여기 키라라 막내 키라라랑
2: 네.
0: 아 진짜?
3: 의외로 혜원 언니가
0: 아 진짜?
4: 저한테 말랑이에 빠져가지고
0: 맞아, 계속 만지게 된다고 그러던데.
2: 맞아요.
0: 그죠?
4: 맞아요.
0: 아 저는 이제 키캡
2: 네.
0: 키캡을 하다가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요. 아 그래요? 왁법을 해본 사람 있어요?
4: 해봤어요.
2: 저희 다 해봤어요.
0: 다 해봤어요?
4: 네.
0: 저는 안 해봤어요.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 왁부볼. 야, 이거 매력이 뭐예요? 왁부볼 매력?
3: 이제 눌러서 딱 터질 때 그 쾌감?
0: 아, 네. 트렌디하다. 예. 안 해봤습니다. 예. 키캡만 해봐가지고 키캡이라고 얘기했고요. 아워벌스데이만의 독자적인 장르, 힙합. 맞나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힙합과는 좀 어떻게 또 다른지 이것도 궁금해요. 힙합과 힙합.
4: 그 힙합과 힙합은 네? 약간 이제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 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장르인 것 같아요. 예, 반가우면서도 좀 색다르고 말 그대로 약간 톡톡 터지는 예, 힙합이 분위기가 약간 좀 약간 이게 웅장하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또 막 독설을 날리던가 뭐 여기 있는데 되려 에너지를 주는 장르가 아마 힙합이지 않을까.
4: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4: 약간 이제 휘핑크림 할 때 그 휩을 예. 휩드에 이제 저희 각자 일곱 멤버의 개성이 담긴
0: 예?
4: 그리고 또 힙합 장르와 예, 결합을 예. 해서 힙합이라고 부르는데요.
0: 예?
4: 이제 저희의 매력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됐다!
3: 됐어! 언니들이
0: 있어요. 아, 여기 언니 라인들이 오늘부터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내가 이제 팀 소개하고 곡 소개하고 힙합이 왜 다른지 소개를 해야 되고 예, 너무 더 이제 됐어요 이제.
4: 아, 감사합니다.
0: 물 한 잔 예. 물 한 잔씩 예. 한잔 하세요. 예, 물 한 잔 생수 한잔 하시고 자 그리고 이쯤에서 힙합의 매력이 가득한 아워벌스데이의 노래 스퀴즈 라이브로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멤버들 라이브 속으로 예.
2: 네.
0: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예. 정호희만 곡 시그니처 타임이 선포토 후토크가 있었다면은 마지막에 엔딩 포즈 좀 준비해 주세요.
5: 알겠습니다.
0: 예. 데뷔가 지금 6일 차라면은 그러니까 떠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5: 맞아요.
0: 너무 기억이 안 나요. 데뷔 6일 차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는 모든 게 떨리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박상훈 씨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섞이는 휘핑크랩의 휩과 트렌디한 힙합을 조합해서 만든 게 휘팝입니다. 우리 아워벌스데이 잘한다 잘한다 맞나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또 벌스데이 예, 우리 아워벌스데이가 또 예, 힙합을 또 살짝 무언가를 좀 뺐다면은 우리 팬분들이 또 채워주시는 게 이게 또 예, 이게 아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준비됐나요 스퀴지?
2: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퀴지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2: Let's go!

0: Freezy easy, freezy easy. 오케이,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아, 또 다시 자리로, 예, 이동해 주시고요. 와, 잘한다. 예, 어우. 패기가 또 기가 막히네. 예, 역시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룹. 아우버스데이의 스퀴즈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와, 지금 문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초록씨. 우리 초록씨가 문자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실래요?
1: 네, 5145님이 청량한데 힙하고 부드러운데 짜해. 휘핑크림처럼 달콤한 목소리에 힙한 비트가 얹어지니까 내 심장이 버티질 못하고 녹아내리잖아. 이게 바로 힙합의 맛이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오,
0: 근데 소리가 짱짱하네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왔는데, 0944번님, 아니, 외국인 멤버들이 한국어 딕션이 저보다 좋던데요.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혹시 가장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 있었나요? 라고. 이제 유아 키라라는 이제 일본 멤버. 네. 예. 그리고 우리 베이비가 이제 대만.
2: 네.
0: 네. 아치라야가 이제 태국.
3: 네, 맞습니다. 와.
0: 어때요? 이 딕션 자체가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2: 네, 맞아요.
0: 근데 유는 어땠어요?
4: 저는 아무래도 발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4: 원래 발음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0: 지금 저보다 좋아요.
4: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침이나
0: 받침.
4: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전에 네. 이제 연필을 입에 이렇게 가지고 혀를 좀 혀의 근육을 만들었어요.
0: 이거 연필 되게 고전적인 건데.
5: 아나운서 분들이.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혜준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아나운서. 이거
5: 많이 해봤죠.
0: 해봤어요, 또? 와. JYP 앞에서 연필을 한번 바라본다. 순간 그 생각을 했고. 아니, 뭐, 키라라도 네. 이게 받침이 어렵잖아요.
6: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0: 어땠어요?
6: 저는 일단 약간 말할 때랑 노래할 때 기능이 다르잖아요.
0: 네, 그렇죠.
6: 그래가지고 일단 녹음을 무조건 해서 예? 듣고,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 확인해가지고
0: 네.
6: 선생님이나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연습을 했어요. 저는.
0: 저보다 발음이 좋아요. 저는 이제 안 되면 대충 쓱 가거든요. 근데 대충대충이 없고.
6: 네.
0: 근데 베이비도 사실은 대만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다르고 사실 문법도 다르잖아요.
2: 네, 맞아요.
0: 뭐가 가장 좀 어려웠어요?
2: 저요? 저는 받침 발음인데 네. 니은 발음 제일 어려웠어요.
0: 니은?
2: 리을.
0: 리을.
2: 네, 네.
0: 리을은 저도 어려워요.
2: 그래서 항상 예. 초록 언니가 예. 발음을 잡아줬어요.
3: 맞아요. 저희 발음 티칭
0: 발음 티처구나.
7: 그렇게 되었습니다.
0: 예. 괜히 호랑이 예뻐가 아니네.
7: 그럼요.
0: 예. 그럼 약간 좀 깔끔하게.
2: 네. 항상 제가 발음 안 좋을 때 언니가
7: 다시
2: 하는 발음 다시 하는 말 있거든요.
0: 예, 예. 뭐라고요?
2: 발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맨날 얘기해줬어요.
3: 똑바로 해.
0: 똑바로 해.
7: 호랑이 엄마나.
0: 발음 좀 호랑이네. 예. 일단 발음 타이거. 예. 바타. 예. 말씀드리고. 그럼 아치라야는 어때요? 다 다를 텐데, 진짜. 억양이.
3: 네. 저도 사실 이 노래. 는 단어 한 단어라기보다는 그 한 네. 문장 있거든요.
0: 네.
3: 자유로운 우리 잡게 이걸 이어서 하는 네. 게 그 파트인데
0: 네.
3: 자유로운 우리 잡게 이게 그렇죠. 조금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0: 그래서 음률이 또 다르잖아요.
3: 네, 자유로운 우리 잡게. 네.
0: 제가 깜짝 놀랐네요.
5: 파트 이게까지 어필까지
0: 어필까지. 저 이분들 언제 오셨어요? 막 네 살에 오시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살에 오시고. 예. 거의 한국 분인데. 딕션이 되게 JYP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3: 네,
0: 외국인
3: 감사합니다.
0: 멤버도 그렇고. 그 노래, 한국 멤버들도 사실 노래할 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3: 맞아요.
0: 예. 아직도 공반, 소반인가요, 혹시?
3: 남아있습니다.
7: 전통이죠.
0: 전통이다. 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0244번님, 노래가 진짜 중독성 있고 춤도 신나던데 포인트 안무는 뭔가요? 궁금해요. 라고. 포인트 안무 뭔가요?
5: 저희 제목 그대로 네. 스키시를 이렇게 비틀어버리는
3: 이런 안무도 있고요.
0: 예예. 예.
3: 쳐서 말랑이 잼잼 이렇게.
0: 아 쳐서 잼잼.
3: 너무 너무 와.
0: 아 저는 토끼 춤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이거. 아. 그래서 저 예 아, 토끼 춤이 아니고 셔플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촌스러웠다. 예, 쏘리. 예, 또 말씀드리고 저희 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아워 벌스데이와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3: 네. 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어?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5: 매일 낮 12시엔
6: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5: 커커커 컴온!
7: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8: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아워볼스데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0: 제보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거든요. 예. 박신정 님이에요. 혜진, 유의 오디션을 함께한 제작진입니다.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고 예쁜 친구들이었는데 데뷔해서 보니 더 잘하네요. 아워 버스데이 데뷔 축하하고 아워 버스데이 흥해라라고. 와! 와~ 이러기 힘든데 진짜 더 딴따라 오디션 프로그램.
1: 네.
0: 사실 우리 혜진 씨와 이제 우리 유가 일단 그건 그거인데 일단 제작진 분이 찾아서 직접 문자를 해주실 정도면은 예. 왜냐면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내가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 그 성격까지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게 오디션인데 어땠어요? 오디션 다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왜냐 팀으로.
2: 예. 팀으로요?
1: 팀으로.
0: 왜 옛날에 퀸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예.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나간다 안 나간다?
2: 저는 나가고 싶어요.
0: 나간다. 이유 나간다 안 나간다?
3: 저는 안 나간다.
0: 와 힘들었죠 힘들었죠. 예. 와 근데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진짜로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어떻게 저 음성 편지 하나 네. 남길까요? 예, 네. 우리 박신정 씨에게.
1: 저 작가님 기억하거든요.
0: 어머.
1: 저희랑 연습실에서 같이. 막 계속 붙어 다니면서 저희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응원 주셔서 너무 갑자기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우리 유도.
3: 저도 그때 되게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었던 시절이어서 한국어도 서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문자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미리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음악방송 MC였어요. 쇼챔피언이라고.
1: 아, 네.
0: 음악방송 MC여가지고 아, 이 팀 되겠다 싶으면 다 되거든요. 예. 자, 한번 외쳐볼게요. 자! 자, 과연 이번 주 영광의 1위 주인공은 누가 될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8월 넷째 주 1위는 축하드립니다. 아우머스의 스피드! 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왔던 우리 아우머스데이입니다. 우리 한 분씩 수상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2: 박진영 PD님 보고 계신가요? 박진영 PD님 비롯해서 우리 이니 식구분들 다 예. 감사하고 우리 멤버들 사랑해요.
0: 오케이.
3: 저희 이니 회사분들 그 도와주신 많은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아워벌스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케이 회원.
3: 진짜 일단 이니 모든 식구분들 그리고
0: 자 유
4: 네, 저희 데뷔부터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모님 저희 1등 했어요.
0: 저 베이비
4: 와 BT팀 최고예요. 멤버들 사랑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팬분들 저희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자, 막내 키라라!
5: 대표님, 저희 됐어요!
0: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저희가 성지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예. 어, 저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 저 라이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오유. 아, 제가 항상 이 가슴에 힙합을 품고 있어요. 예, 예. 곧 나온다, 우리도. 예, 약간 또 말씀드리고요. 오수진 씨가 라디오 해병대 정의에 왔으니까 1등 갈 수 있다. 아, 1등 무조건 합니다.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만약에 1위를 진짜 해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눈물이 많은 멤버가 있고, 없는 멤버가 있잖아요. 예. 약간 로봇 멤버가 있고, 이제 사람 멤버가 있거든요. 예. 제일 많이 울 것 같은 멤버 누구예요?
1: 아.
0: 키라라? 아 막내.
7: 저요?
0: 예.
1: 아니 같은데요.
2: 초록 언니. 은근 초록 언니가 많아요.
0: 아 진짜.
2: 은근 눈물이 많아요.
0: 아워볼스데이 약간 올 티인 것 같은데.
7: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아 진짜? F 누구예요? F. F 하면서
7: 저요.
0: 어 많다 생각보다.
4: 근데 저는 반반이에요.
7: 근데 F예요.
2: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100%죠.
0: F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100% F예요. 아 그럼 베이비와 우리 초록만 T예요?
4: 네.
0: Yes. 예. 저도 T예요. 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 울고 수상소감 천천히 할 수 있는 멤버.
2: 베이비가 네. 눈물이 정말 없거든요.
0: 맞아.
2: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데뷔 날 안 울었어요 혹시?
2: 네.
0: 우와 네. 진짜?
2: 네.
0: 어, 그 데뷔하고 한 번도 지금 안 온 거예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0: 아직 유 아닌데 아직 6일밖에 안 돼가지고.
7: 맞아요.
0: 에이, 에이. 막상 1등 하잖아요. 더 크게 울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0: 그쵸
4: 그쵸. 크게 울 수도 있어요.
0: 으악 하고 막.
4: 맞아요.
0: 초록색 그 베이비랑. 으아 말 못해. 그렇죠. 예. 어, 일단 뭐 정의 파워는 진짜 인증이 된 예, 정의 파워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제가 또 수록곡 매니아입니다. 예. 또 하나씩 한번 이번 또 데뷔 앨범 만나볼게요.
4: 네.
0: 예, 일단 1번 트랙이 Our Birthday. 팀명과 이제 같은 제목. 저희 이 노래도 좋아요.
4: 네.
0: 네. 자, 이제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곡 소개 누구?
8: 저입니다.
0: 오케이.
8: 네, Our Birthday는요, 어, 이제 데뷔일을 생일로 표현을 해서 저희만의 어, 유쾌한 분위기를 내고 어, 풀어낸 곡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신난 저의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곡입니다.
0: 오케이. 한 곡이 하나 넘겼고요. 예, 데뷔 전후로 멤버 우리 아 아치라가 생일이었어요?
8: 맞아요.
0: 8월 18일 그리고 유가 8월 21일. 오 진짜.
2: 생일걸.
0: 오 진짜요. 저 생축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1, 2, 3, 호.
9: 생일 축하.
0: 아니 저희 스타일 아니에요.
2: 어,
0: 아, 더 흥겹게 가야 돼요.
2: 자, 자 가보겠습니다.
0: 우리 문영 피자님 우리만의 생일송이 있어요. Let's go. 자 우리 문영 피자님 예 조금만 더 아 갑니다. 자 우리 아치라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0: 네네. 아, 축하.
1: 회원에 맞는 거 아니에요?
0: 아, 시원하다. 예. 생일 축하. 저는 이 박자가 예 저희한테 안 맞고 이제 도파민이 터져야 되거든요.
2: 네, 너무 좋네요. 네. 축하성이 진짜.
0: 아 축하성 있어요. 네.
1: 너무 축하성
3: 축하 축하.
0: 예 축하 축 축하 아찔하야 축하 축. 예 축하 축. 이렇게 해야 된다. 2877번님이 이런 축하성 들어본 적 있나요? 누나 충격 받았어요.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1: 처음 듣긴 했는데 저희가 원래 해오던 건 예. 너무 진부했어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거 필요하긴 했어요.
1: 네, 맞다.
0: 바로 이제 흥 확 올려야죠. 예. 아, 그리고 2500번님이 아워벌스데이 많이 놀랐죠? 이런 프로 처음이죠. 괜찮아요. 신디 무서운 언니 아니에요. 라고. 아, 좀 무섭진 않죠.
1: 무서운
3: 언니.
0: 네, 저희 파이팅이에요. 제가 울렁증이 가장 심했던 연예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전 4년까지 이랬어요. 4년 동안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네, 분명히 지내실 땐 괜찮아요. 근데 오기 직전부터 뭐가 막 심장이 쪼릿쪼릿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큰일 났다. 너무 떨린다. 화장실 가서도 막 이렇게 얘기 잘해요. 잘하다가 자, 이제 들어갈게요 하면서, 이게 또 와요.
2: 저희입니다.
0: 어제 신혜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1: 맞아요.
2: 사실 지금 긴장을 꽤 많이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멘트도 좀 까먹고 했는데 방금 맞아요. 불러주신 생일송 덕분에
0: 괜찮죠?
2: 네.
1: 축제
0: 풀려요.
2: 네.
0: 이거 한 방에 풀려요. 걱정하시고. 아 그리고 아 다음 수록곡은 선공개. 예, 우리 헝그리. 예, 사이드 A, 사이드 B가 있어요. 그죠?
3: 네.
0: 예. 3, 4로 나눴잖아요.
3: 네. 예.
0: 일단 사이드 A는 누구 멤버였죠?
1: 혜진,
0: 예?
1: 베이비,
3: 아치라야.
0: 근데 멤버를 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혹시?
4: 저희 연습하는 거랑 평가하는 거 보시면서 네. 뭔가 각자 매력이 다르니까
0: 맞아.
4: 나눠서 해야 뭔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1위랑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4: 맞아요.
0: 1위랑 맞아.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이제 걸그룹이었던 거 아시죠?
2: 그럼요. 아, 그렇죠. 네.
0: 다시 보고 만번 보세요. 말씀드리고 제목이 이제 헝그리. 저도 진짜 눈 뜨자마자 저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네,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 거를 못 참는 멤버 있어요 혹시?
2: 잠깐만요. 다 저를
0: 오늘은 키라란 것 같아요.
2: 예. 아, 오늘
1: 아무래도 성장기이다.
2: 맞아요.
0: 키라 데이입니다.
2: 아직 아기라서.
0: 아직 아기여가지고. 네. 듣기로 10년생.
2: 아 맞습니다.
0: 우와.
2: 어리다.
0: 우와.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저의 데뷔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놀랐지? 예예, 예. 다 데뷔 후에 태어나신 분들. 1900이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2: 네네.
0: 최악이다 진짜. 1900이 나밖에 없어요. 많이 슬프다. 없구나. 다 2005년생부터죠.
4: 맞습니다.
0: 2005년생이 제일 언니예요?
4: 네.
0: 거짓말. 거짓말. 진짜로 세기가 다르다까지 또 말씀드릴게요. 예, 까지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곡 헝그리 사이드 B.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또 참여 멤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이유 우리 신혜와 금초로 키라라까지. 네. 예. 이게 헝그리가 이제 사이드 A, B가 있잖아요.
4: 네.
0: 좀 같은 곡을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했는지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0: 사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A 팀도 사실 사이드 A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힘들거든요. 어땠어요?
1: 좀 다른 느낌을 보여드려야 네, 네.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네, 네. 좀 어떻게 다르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좀 그래도 인원 수도 다르고 각자 네. 멤버들의 개성도 다르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그래도 그게 꽤 잘 나온 것 같아서
0: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헝그리 그 영상을 봤는데 세 분이서 하다가 이제 네 명이 다 모이면서 아웃볼스데이가 되잖아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멋있다 플러스 너무 힘들었겠다. 뛰쳐나와가지고 동선 맞춰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일단 걸그룹끼리는 통한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아, 우리 아웃벌스데이만의 실력 매력 휘파비 가득한 앨범이니까 승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아웃벌스데이의 첫 출연 소식에 우리 선생님들의 질문들이 좀 많이 쏟아져서 저희가 코너로 준비를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질문 몰아주기. 자 일단 요 앞에 보이는 통 안에 우리 아웃벌스데이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네. 예, 제가 먼저 질문지를 읽은 다음에 이 통 안에서 대답을 할 멤버를 뽑을 거예요. 예. 네. 패스 없습니다. 아. 도와줘 없어요. 아~ 예, 도와줘 없어요.
3: 갑자기 떨리네요.
0: 예, 그리고 갑자기 진짜 일본어하고 대만 태국말 하면 안 돼요. 그 금지예요. 금지. 아, 네. 영어 되는 사람도 안 돼요.
2: 아, 네.
0: 예. 자,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됩니다.
2: 네. 네.
0: 자, 오.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대본이 없기 때문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지금 떨린데.
0: 아, 이게 더 떨릴 수도 있겠다. 예. 팀 홍보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PR 시대 아닌가요? 아워 벌스데이에서 이

0: 입니다. 요 가운데 한번 뽑아 봤고요.
1: 우와, 네. 이거
0: 생각보다 야, 역시 야. 처음은 항상
1: 아이고야. 예, 예. 리더
0: 유진입니다. 아, 유! 제가 페이크를 잘합니다. 자, 어때요? 아웃볼스데이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2: 저는 음흠. 간단하게
0: 예?
2: 랩이 최고입니다.
0: 아, 인정.
1: 인정.
0: 그게 진짜 약간 뜬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 맞아.
0: 소리가 뜬뜬해가지고 혹시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2: 그러면 예? 헝그리 오! 랩으로
0: 오케이. 자,
1: 기대돼요.
0: 자, 갑니다.
3: 내 이름은 키키미, I'm looking for fun, and I stop before it's done. 넘치도록 담아 지친 나무 키키 give me give me that. Oh yeah, go on, I'm liking it over here.
0: Wow. Yeah. Wow. 축하. Okay, thank you. 와, 깜짝 놀랐어요. 예, 땜땜해요.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보다 랩을 잘한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발음이 이렇게
1: 발음 와 에너지
0: 따로 적는 거죠 발음.
2: 네. 다 그 네. 알파벳으로 다 네.
0: 알파벳으로 그냥 다 적는 거예요?
2: 네, 그 모음을 다 적어놨고 다 발성 다
0: 이게 네. 진짜 약간 다른 나라의 그 발음이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와 이거를 했다. 예,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만약 룸메이트를 바꾼다면 함께 방을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
1: 야.
0: 이제 이유도 있겠고요. 예,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와, 근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자, 아치라. 예, 어유 타격감이 좋네. 아치라야, 현재 지금 룸메이트 누구예요?
4: 지금은 사실 4인방을 쓰고 있거든요.
0: 그래서 4인방? 예.
4: 네, 자, 아주.
0: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금초로, 우리 혜진양, 그리고 우리 유까지. 예. 네 명이서. 그러면, 지금 이 방은 또 어떻게 뽑힌 거예요?
5: 아, 저희는 무조건 제비뽑기로.
1: 공평하게.
5: 공평하게.
0: 공평하다. 예.
4: 공평해요. 진짜.
1: 힘드신가 봐요.
4: 아니요. 이거 진짜 가끔 이런 거 네. 있거든요. 저희끼리 가위바위보 하거나 제이뽑기 하면 항상 제가 조금 운이 안 좋은가 봐요.
0: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에 그럼 한번 네. 물어볼게요. 우리 아치라야. 혼자 독방을 쓸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자겠다. 예. 자, 사실, 아치라야. 네. 근데 독방인데 에어컨 다 있고 네. 거기에 막 싹 다 있어. 화장실도 와. 다 있고. 씻을 때 순번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프리패스. 자, 아치라야의 선택은 1인실 대 우리는 멤버다. 아웃벌스데이. 같은 방을 쓰겠다. 자, 아치라야의 선택은 하나, 둘, 셋.
1: 1인방이에요.
4: 솔직하다. 사실 네. 아무래도 멤버들 엄청 사랑하죠.
0: 사랑은 하죠.
4: 그렇지만 이제 1인방 쓰면
0: 예.
4: 얼마나 편했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
0: 너무 좋지.
4: 혜원 언니가 쓰고 있거든요. 진짜 맨날 방에서 나오면서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0: 그렇지. 네. 프리. 예.
6: 아니에요, 저는.
0: 금손인가요, 혹시?
6: 아니요, 저 완전 똥손인데.
0: 예.
6: 그날만. 와. 너무 신기해요. 저도 사실 원래 아치라야 말처럼 네. 가위바위보 하면 항상 지고 뭐 하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하거나 재미있게 네. 하면 항상 안 좋은 거 걸리고 했는데
0: 그날만
6: 네
0: 와
6: 그날만
0: 와.
6: 그날을 위해 운을 다 모아뒀나 봐요.
0: 와 그냥 너무 행복하죠.
6: 네
0: 집에 들어가면은 막 R&B 다 나와요.
1: 와
0: 부럽다. 과연 또 다음 우리 아워볼스데이의 제비뽑기에 일단 1인실의 승자는 누구일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꼭 만나고 싶은 최애. 올 꼭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자, 가겠습니다. 자, 뽑습니다. 하나 뽑았어요. 자, 둥두르당당 둥당당 둥두랑 하 막둥이
1: 실험.
0: 어떻습니까?
6: 저는
0: 나의 최애.
6: 최분.
0: 네, 회사 빼고.
6: 진짜요? 저희 최애가 저희 회사에 계시거든요.
0: 누구예요?
6: 저는 트

0: 트와이스 선배님도 좋아했고요.
1: 맞아요. 저도 아메원스였어가지고
0: 트와이스 저는 엠믹스 선배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 자 그러면 자 오케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회사 빼고 예. 네.
0: 아 회사 빼고요? 네. 회사 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1: 진짜로?
0: 네.
2: 애사심이 있네.
0: 왜냐면 대단한 선배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가지고.
1: 왜냐면 진짜 약간 일단 JYP는 너무 많잖아요.
3: 맞아요. 네,
1: 좋은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지 선배들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그러면 꼭 출연하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0: 저는 런닝맨에.
1: 런닝맨은 거의 지금 9년째.
0: 네.
1: 모든 신인들이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네. 와, 일단 체력이 좋다.
0: 네.
1: 예.
0: 어, 힘들다.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프로그램이라.
1: 아, 맞다.
0: 제가 항상 이제 집에서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봤던 기억이 있어서 꼭 그 좋은 추억을 안고 네. 꼭 출연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
1: 어,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벌써 나오니까 이제 뛸 준비하시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가 볼게요. 자. 내가 꼭 갖고 다니는 나만의 애착 아이템. 이유도 함께 얘기해 주셔야 돼요.
0: 자, 네.
1: 자, 뽑았습니다. 자, 베이비. 아, 이제 안 속네. 자, 베이비. 저 약간 이것저것 다 챙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챙기는지.
3: 근데 저는 되게,
1: 예.
3: 아예 아무것도 안 챙긴 날도 있고,
1: 예.
3: 뭔가 잘
1: 챙기는 날도 있고,
3: 잘 챙기는 날도 있어서.
1: 근데 이거 하나만은 내 꼭 갖고 다닌다 하는 거 있어요?
3: 충전기.
1: 충전기는 진짜. 네, 예. 진짜. 그래 몇 퍼센트 남았을 때부터 약간 불안해요?
3: 저는 약간
1: 50%. 진짜요?
3: 저는 약간 집 나갈 때마다 무조건 100% 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1: 일단 완충을 하고 나서
3: 무조건 하고 나가서 이제 50%밖에 안 남아서 충전해야 돼.
1: 그렇지.

0: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3: 3년 묵은 하룻자리를 비어 올라가며
2: 사릅제비라 불리는 3년 묵은 소를 데리고 산으로 풀을 베어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올라가며 불려.
4: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대형 신인이죠. 아워벌스데이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워벌스데이의 그 매일매일을 기다려주는 우리 팬분들께 다섯 글자로, 한마디씩 다섯 글자로. 자, 거꾸로 돌아볼까요? 오케이.
5: 네.
4: 자, 나이스. 키라라부터. 예, 다섯 글자 딱.
6: 사랑합니다.
4: 오케이. 자, 아치라야. 자, 다섯 글자.
6: 팬분 I love you.
4: 오케이, 팬분 I love you. 자, 베이비. 자, 생각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7: 눈이 되게 크게 커졌어요.
4: 충전 꼭 해요. 네.
7: 베이비 검색. 베이비 검색해. 네.
8: 베이비. 어, 그럴까요? 아,
7: 베이비. 어, 그럼 너무 돼? 베이비 검색해.
4: 아, 베이비 검색해. 네. 어, 이유 갑니다.
9: 너를 사랑해.
4: 어, 너를 사랑해. 오케이. 자, 우리 혜원.
10: 평생 함께해.
4: 평생 함께해. 자, 이제 초로.
11: 항상 고마워.
4: 오케이. 마지막 혜진.
12: 오래오래 해.
4: 오케이. 아이, 완벽했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 이쯤에서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화희망국 네. 김신영
1: 아버지였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다들 모른다고 해도 우리 윤수영이만큼은 쌤이 누군지 알아볼 거야. 알아들어.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직은 비밀입니다. 대신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교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요,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 요새 이런 밈 있잖아요. 너 가난하게 컸어. 네, 저 가난하게 컸습니다. 예, 피아노 학원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어요. 근데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요, 쇼팽 피아노 학원, 그리고 랑데뷰 미용실, 이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누군지 이젠 맞출 수 있으실까요? 8월 24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네, 8월 24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자멜리아의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눈치채셨을까요? 네, 저는요. SNL, 유튜브 진기명기 뭐 등등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희랑입니다. 아유,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요. 오늘 딱 하루 2대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다른 분들 보니까 뭐 2주, 뭐 1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날을 이렇게 진행들 하셨는데 저는 오늘 하루 초대됐어요.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네, 오늘 제작진께서 저를 못 믿어 오셨는지 하루만 초대를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요. 오늘 진짜 단독으로 이렇게 DJ하는 거 정말 처음인데요. 아,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나왔습니다. 뭐 저보다는 뭐 여기 청취자분들 두댕이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등에 업혀서 2시간 그냥 재밌게 한번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리미티드한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한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이고요. 여러분들 또 언제 뵐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수님. 정일아님 반가워요. 여기서 뵙다니. 와우. 네, 감사합니다. 김수미님. 정일아님 반갑습니다. 저도 피아노 못 배웠어요. 네, 못 배워도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절대음감이 있어가지고요. 뭐 멜로디언으로 연습한 가라가 있었는지 그냥 코드만 보고 요새 살짝 치는데요.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거 좀 느낍니다. 내가 이런 감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피아노 못 배워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김송님. 미용실 문 닫고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용실. 오랜만이네요. 랑데브 미용실. 수지 양이랑 잠깐 활동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5285번님. 정희랑 언니죠? 언니 늦었지만 청룡 시상식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저 청룡 어워드에서 예능 우수상 받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효정님, 부캐가 너무 많은데 오늘 몇 명이나 데려오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서 뭐 시켜주시면 뭐 하고요. 뭐 기억하신 거 있으면 뭐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지만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윤정이들 듣고 있니? 듣고 있으면 윤정이들은 문자를 좀 줄을 좀 서보지 않을래? 쌤이 특별하게 코코아 한 잔씩 나눠줄 거야. 알아들어? 네.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시원한 커피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읽어도 될까요? 네. 모빌 코리아, 유날유, 올폼,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경기주택도시공사,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음주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정이라고 하자. 아니고요. 정이라고 하자. 정이랑이라고 하자. 아니고요.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가 10cm와 함께 불렀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네, 정이라고 하자 빅나티와 10cm의 노래였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이랑입니다. 최슬아 씨가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머, 곡 속에 스무스. DJ 처음이란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네, 별 말씀이요.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요, 똥줄 진짜 많이 탑니다. 네, 김주현님 보내주셨어요. 이랑님의 라디오 진행이라니 왠지 신기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저기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라디오 나올 때 보면은 막 주유소에서 뭐 또 카페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 보면 와, 언제나 나도 이렇게 DJ 한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영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 DJ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미 씨는요, 지금 출산 휴가로요,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요, 오늘 하루 두댕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미 씨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 지옥 같은 천국을 맛보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생 지옥입니다. 네. 아기 사진 많이 보내줬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진짜 아기 나도 이렇게 갓난 아기 안고 싶어. 그래서, 너무 부럽다. 영미야 축하해. 이렇게 라고 보냈는데, 우리 영미 씨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두댕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김하진님이 보내셨어요. 어머나, 딱 하루만 하신다고요? 너무 리미티드하시다. 근데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이 제일 비싸고 귀하잖아요. 귀한 이랑님 환영합니다. 오늘 제대로 놀아보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8052번님, 안녕하세요. 여긴 진짜 피아노 학원입니다. 피아노 학원 남자 원장인데요. 정유랑 원장님의 쇼팽 피아노 학원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남자 원장님도 계시나요? 정말 리미티드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쁜 친구들 잘 가르쳐주세요. 최윤정님, 쌤 윤정이 왔어요. 저는 쌤 목소리 딱 알아봤어요. 세상에 모든 윤정이들 어서 오너라. 네, 우리 윤정이들 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 알아들어. 네, 임윤정님 환영해요, 이랑님. 윤정이 왔습니다. 차분하게 진행 잘하시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윤정님. 진짜 윤정님들 많이 오셨네요. 금방 컸는데 윤정이 찾으셨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네. 이윤정님. 온갖 윤정이들 다 왔네. 윤정이 찾으세요. 기분 좋아요. 야호. 저도 제가 사실 SNS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잘 모르고 막 좀 SNS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생각도 정말 많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2시의 데이트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윤정이들과 또 직접 만나고 두댕이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네,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정이들 마실 제가 시원한 코코아 한 잔 모바일 쿠폰으로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까요? 4790번님. 나치 익은 번호인데요. 이랑 선배님. 전 매니저 전초롱입니다. 어머, 우리 초롱 팀장님. 세상에. 스페셜 DJ 하신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요즘 결혼 준비.

피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피부과 시술 받으러 병원 와서 마취 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히히 스페셜 DJ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초롱 팀장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와 그래도 한 2, 3년 같이 하면서 정 많이 들었던 팀장님이고 우리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힘내서 그래도 방송 생활 으쌰으쌰 할 수 있었는데 10월에 다시 결혼하시고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건강하게 결혼 준비 잘 하시고 결혼식 날 제가 뭐라도 도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제가 뭐 사회라도 막 뭐라도 왜 전화를 안 해? 근데 제발 전화 좀 줬으면 좋겠어. 문자 감사하고요. 제가 커피 쿠폰 또 축하해 메시지 보내면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들 많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팍팍팍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SBS 연예대상 양세찬 씨하고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굿바이 화사의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낯뜨겁고 그분한테 죄송한데 예, 그 무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노래 들으시죠.

네, SBS 그 연예대상에서 제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양세찬 씨하고 이런 장난을 쳤어요. 그 국바아아 막 이런 얘기.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진짜 제가 화사 씨께 죄송하고 박정민 씨께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 무대 하면서 아, 진짜 제가 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켰는데요. 뭐 웃기긴 해야겠고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저의 설레임 포인트예요. 아, 굿바이 노래 운동할 때 듣고 운전할 때 듣고 하루 시작할 때 들어요. 예, 네, 그러면은 아, 뭔가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설레이는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예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 듣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유랑입니다. 굿바이 잘 들었고요. 0705번님. 재택근무 중에 언니 얼굴 뚫어지게 보느라 일이 안 됩니다. 아, 설레. 네, 제가 의외로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입 가리고 웃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귀엽나요? 네. 아, 보이는 라디오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게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507번님, 와!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가요? 오. 저는 집이 너무 더워서요. 마트로 구경 가요. 여름 다시 왔니? 라고 보내셨어요. 아, 맞아요. 여름이 좀 한풀 꺾이는 것 같더니 다시 온것 같아요. 아우, 좀 후끈후끈 지글지글 끓는 느낌이 있는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선선해지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녁이 되면 그래서 남산 둘레길을 좀 걷습니다. 그래서 남산 이렇게 또 이제 가을바람, 가을 냄새 되게 미세하게 나는데 너무 좋아요. 벌써 좋아요. 가을이 기대됩니다. 3557번님. 정희랑 씨 오늘 하루만 두대 DJ라면서요. 첫날인데 마지막 날이고 출근하자마자 퇴사 예정인 DJ네요. 그러니까 오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혼날 일이 없잖아요. 맞네요. 하루라서도 아쉬운 만큼 제대로 놀아주세요. 듣다가 너무 잘하면 MBC에 연장 근무 신청 넣겠습니다. 되게 거룩한 부담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장 근무 신청 많이 넣어주세요. 뭐 영미 씨 오기 전까지는 뭐 제가 언제라도 예, 뭐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뭐. 부를까 모르겠습니다. 네. 장정윤님. 심부름으로 편의점 왔는데 이랑 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립니다. 신청곡으로 빅뱅의 빅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티켓팅 실패해서 못 갔어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 빅뱅도 저의 또 설레임 포인트거든요. 운동할 때도 엄청 듣는 노래예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빅뱅의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네, 2시의 데이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퀸의 레디오 가가였습니다. 박성호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런 언니, 이 노래 알면요, 대장 내시경 예약해야 된다는데, 어? 이 노래 알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 그만큼, 아, 이제 나이가 됐다, 막 이런 뜻인가 싶은데요. 네. 좋은 노래는요, 언제라도 들으면 좋습니다. 네, 쭉 이어가야 됩니다. 네, 기분 좋게 하는 노래. 레디오 가가 저는 잘 들었습니다. 6864번님, 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DJ님은 누구신지요?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누굴까요? 네. 정말 끝까지 듣는 사람은 정말 어떠미야. 아시겠어요? 정이랑입니다. 네, 오늘 영미 씨가 출산 휴가를 가서요. 오늘 두댕이들과 두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글쎄요, 다른 사람이 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오늘 단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7568번님. 2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덥다고 학원 마칠 때쯤 픽업해달라고 해서요. 학원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형아가 지 봉인지 하나 봅니다. 아우, 어머. 누나도 아니고 형아가, 아이고, 20살이나 난다고요? 세상에, 아들뻘인데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 시간 지나면 또 그런 픽업이고 뭐 없습니다. 예, 크면요. 얄짤 없어요. 예,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함께 해주시고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대기하고 계신 거 보니까 봉이 맞네요. 아, 네. 안타까워서 제가 뭐, 아이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5번님. 제 의자 밑에 선풍기 바람 쐬며 누워있는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일합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강아지가, 선풍기 밑에서. 아우, 세상에. 배가 굉장히 시원하게 척 벌리고 있네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고 편하다는 뜻이겠죠. 나는 이제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가랑이 이렇게 벌리고 쫙 누워있을 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쓰담쓰담. 예, 너무너무 귀엽네요. 1320번님.

이라오니 반갑습니다. 전 졸음쉼터에 잠시 들러서 사연 보냅니다. 오늘 첫째 생일인데요. 첫째한테는 어제 생파해주고 오늘은 친정엄마 보러 갑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요. 엄마 얼굴만 잠시 보고 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그만큼 저도 부모님도 늙으시네요.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하, 엄마.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싸우고 아유 그래요. 그게 친정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오늘 어머니랑 또 시원하게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제가 또 커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두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61번님. 언니, 두산 시구하신 날 직관 갔어요. 치어리더석에서 열심히 즐기시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와, 제가 사실 야구를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두산 이렇게 또 시구를 하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와, 그 야구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와, 정말 제 막 죽어 있던 그 막 심장을 막 뛰게 하고 날뛰게 하고 막 힘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나른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억지로 한번 야구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정과 그 뜨거운 열기를 받으시면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기실 것 같더라고요. 네. 1326번님, 스페셜 DJ 누구 나올지 참 궁금하고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고 밝고 DJ 찰떡 목소리 같네요. 저는 지금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활기차고 제가 싫어하는 월요일이지만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신청해 주셨어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입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함께 들으시죠.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었습니다. 강재희님입니다. 오늘은 정희랑님이 맡아주시는군요. 영미언니 육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생후 60일 아기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두 달 동안 라디오 못 들었어요. 지금은 50일의 기적이랄까? 아기 밥 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댓글 다는 여유가 조금 생겼네요. 아, 50일의 기적이요? 50일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한참 힘들 텐데.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라디오 들어주시면서 또 아기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요, 한 50일, 4, 50일 이렇게 지나면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진짜 숨쉴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죠. 예, 금방 옵니다. 예, 조금만 잘 버티시고 제가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주말에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 샤팬 피아노 학원 원장쌤. 오늘 끝까지 다 듣고 갈게요. 완전히 대박인 하루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우, 또 이렇게 무인 카페 또 시원하잖아요. 또 무인 카페에서 온전히 또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또 듣고 계시네요. 아,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전재훈님, 저는 점 빼고요. 암막 커튼 안에서 이랑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되게 진행 잘하시네요. 어우, 지금 예, 되게 똥줄 타는데요. 티 안 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냥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님, 이랑 누나, 어떻게 하면 여전히 부부 사이 그렇게 러브러브 할 수 있습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글쎄요. 일단은 저희는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어서 볼 걸 안 볼 걸 다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뭔가를 기대를 안 합니다. 예, 다 내려놨어요. 막 제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더 그럴수록 멀어지고 더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나부터 잘하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조금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설레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남편 보면은 뭐 설레진 않지만 막 밤에 오늘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 가면 남편이랑 뭐 먹지? 오늘 같이 저녁에 같이 뜰까? 한강 갈까? 애기들하고 뭐하고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기대를 일부러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들면은 막 설레는 음악 듣고 막 그러면서 막 설레면 막 제가 막 찾아요. 막 제가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남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설레임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애기 엄마들도, 애기 아빠들도. 육아에 힘들지만 설레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래도 듣고 운동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5356번님. 야! 이게 누구야? 정추자 언니 나오셨네. 어머. 이번 한 주 너무 기대됩니다. 야, 정추자 알기 힘든데.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업로드된 영상인데요. 김추자 선생님. 예, 제가... 흉내는 아니고요. 예, 리메이크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네. 오늘 한 주 아니고 오늘 하루 딱 만나러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예, 리미티드한 하루입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박수진님, 어제 유튜브 정추자 저문은 바닷가에 저배도 전하고.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꼭 들려주세요. 매력적인 정이랑 입장 감사합니다. 들어도 돼요? 오, 예, 정추자의 정문은 바닷가. 김추자님이 부르시죠? 네, 정문은 바닷가. 일단 함께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추자 아닙니다. 정추자 저무는 바닷가였습니다. 특별히 라이브로 살짝 쿵 들려드려 봤습니다. 이효연님, 이혜원님, 이거 너무 고퀄인데요? 6260번님 브라보. 사실 이게 저의 유튜브 진기명기 채널에서요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제가 김추자님 굉장히 팬이고 또 좋아했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 저희 친오빠가 영상도 이렇게 좀 제작하고 또 이렇게 글도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걸 좀 찍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한 핸드폰하고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흑백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게 티가 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413번님, 꺄! 뮤직비디오 발가락만 생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그냥 웃음 포인트로, 예,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한 커트 한 커트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되게 좀 어이가 없어서 웃겼다고들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데, 그 삼두박근이라고 하나요? 저기 팔뚝이 굉장히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했는데, 그 시대 그 모자이크가 완성치가 않아서 얼굴로 갔다가 뭐 겨드랑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나 봐요. 예,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우님, 춤사위가 한 마리 고래회춘 같았어요.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고래회춘 굉장히 바이브가 좋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고정선님, 오늘 면접 실패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데이식스의 해피 거국적으로 크게 듣고 싶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아유, 뭐 우리 인생사 뭐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네, 함께 들으시죠. 데이식스의 해피.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네,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미 씨는요, 영미 DJ는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0: 정혜랑입니다. 오늘 리미티드하게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대 한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정말 정말이지 정말 재밌어. 사연을 정말 잘 보내. 우리 두댕이들 때문에 딴 거 못 들어. 우리 2시에 데이트 정말 어떠미야. 누구야? 누가 쌤이 스페셜 DJ한테 딴짓 하냐? 깔깔거리면서 문자 많이 보내는 거야. 알았어. 쇼팽 히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캐릭터들 연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장님 계셨던 것 같아. 많이 본 사람이야. 학원쌤 생각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짜 그 시절에는요. 우리 엄마보다 내 소식을 더 많이 아는 옆집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오며 가며 간식 챙겨주시던 동네 사장님까지 참 정다운 이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추억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문자 주제입니다. 나의 정다웠던 이웃들 정말 으뜸인 이웃들. 띵동띵동이 먼저 나왔네요. 네. 네. 방과 후에 매일 놀러가서 밥 얻어먹었던 친구네 어머니. 갈 때마다 사탕 쥐어지던 슈퍼 아저씨. 온 동네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땐 너무 당연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그리운 사람들. 우리 정다웠던 이웃들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잘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김동학님. 이랑님, 복면가왕에서 듀엣하셨던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듣고 싶네요. 우리 가족은 복면가왕 매니아였는데 그때 이랑님 가면 벗으실 때 정말 반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약간 맨날 할머니 이슈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짜나나 뭐 이런 거 막 되게 여리여리하게 노래를 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몸통 보고 아 목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체구가 있는 거 보니까 개그맨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예, 추론을 하시면서 금방 들키긴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제가 7표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17표도 아니고 7표요. 예, 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 노래가요. 아, 예.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의 정다웠던 이웃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이렇게 제가 보내달라고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주차장, 차량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연탄을 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랑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연탄 가스가 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막 숨이 막 막 못 쉬겠고 막 뭔가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자고 있는 게 보이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문을 탁 나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마침 저희 집 앞에서 그 동네에서 김장을 동네 어르신들이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추 절여진 배추에 딱 쓰러지니까 어머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김치 국물을 저를 이렇게 먹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때 막 동치미 국물, 김치 국물 막 먹이고 제가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엎혀가지고 이제 119에 실려가시고 저도 같이 이렇게 가서 살아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동네 분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살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에야 비로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진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계셔서 지금에 제가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4737번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는 시골 작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서 말 그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7살 때 엄마 없이 혼자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빗자루 펌 있잖아요. 빗자루 같은 펌. 그게 하고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보니 미용실 사장님이 귀여워서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엄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더랬죠. 정이 많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와, 맞아요. 그 미용실 이렇게 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마 이렇게 하시고 머리 이렇게 우주인처럼 그 뭐라죠? 이렇게 그뭐 하여튼 수건 같은 거, 그 포대기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갖다가 머리 이렇게 하시고 싸떨고 계시고 또막 누룽지 같이 씹으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들 그렇게 식사하셨던 거 되게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나요. 예, 밥솥 같은 거 이렇게 머리 쓰시고 그죠? 요새도 가끔 본것 같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꽃미용실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7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47이 된 지금에도 그 꽃미용실 있어요. 예, 논현동 어디에 있는데 말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거. 예. 7282번님. 전 치맛바람 완전 센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중1 때 학원에서 소수반이라고 밤 늦게까지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간식 트럭 같은 데서 순대를 사주신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기특하고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이거 금수저야, 금수저. 예. 나는 그때 당시에 막 엄마 데려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엄마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예. 좀 오라고 해도 엄마는 안 갔습니다. 예. 아주 뚝심 있게 안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 아주 금수저에서 잘 자라신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네. 축하드립니다. 9540번님, 정다운 이웃이라 학교 옆에 컵떡볶이, 피카츄 돈가스, 슬러시 같은 간식 팔던 곳. 그땐 떡볶이 3개 100원이었는데 사장님이 늘 2개씩 더 주셨습니다. 추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어묵 국물 맛 있잖아요. 그때는 오뎅 국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맛이 다 비슷했어요. 초록색 그릇에 그 어머니께서 그 사장님께서 떡볶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원어치 하면은 5개 주시고, 100원어치 하면 12개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카츄 돈가스면은 그리 예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저 제가 이렇게 또 떡볶이 50원어치 얘기하니까 확 늙어 보이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동네 얘기하면 생각나는 얼굴 이름, 예, 뭐든지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미니는 무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네, 김현철의 동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예전 동네 이웃들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933번님, 전 100원의 떡볶이 10개였는데 3개라니 그분 무척 신세대 같습니다. 저는 돈이 부족해서 100원어치 못 먹고 늘 50원어치 5개 먹었습니다. 한 번에 못 깨물고 양념 한번 빨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도 양념 한번 빨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빨고 친구들하고 100원어치 200원어치 사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그때 양념 한번 빨고 넣었다가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찬이라고 친구들한테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5684번님, 예전에 살던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 앞니 뽑아주셨어요. 이 말을 딱 쳐서요. 과자도 외상으로 매번 가져오고 엄마가 갖다 준 기억이 나. 큰방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큰방 아줌마의 자녀분이었던 언니 오빠들을 제가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큰방 아줌마, 이름 좋다. 큰방 아줌마 되게 정감 있게 불렀네. 저는.

쥐인집 아줌마. 쥐인 아줌마. 아, 쥐인 아줌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큰방 아줌마. 좋네. 쥐인 아줌마보다 큰방 아줌마. 맞아요. 같이 살았어요. 그분들은 위층에 살고 저희는 바로 밑에나 옆층 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옛날 추억 생각난다. 네. 0718번님,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통닭집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 놀러가서 통닭 튀기는 거랑 무절이는 거 구경하고 TV도 보고 그랬어요. 배달 주문 들어오면 사장님이 저한테 한 조각 주시면서 조각 하나 없다고 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놀리곤 하셨어요. 그땐 이렇게 많은데 한 조각 없어졌다고 알까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는 치킨 부위를 다 알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거 조각 통닭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금귀걸이 있잖아요. 18K. 뭐 이런 거를 막 팔고 닭다리 사먹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미쳤죠. 그때는 뭐 그 금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고 막 14K, 18K 막 이런 거 막 갖다 팔아가지고 통닭 반말이랑 바꿔 먹고 내가 진짜 미쳤지. 아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리다 어려. 그때는 그 금의 소중함을 몰랐으니까 뭔들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그 나이 때. 네, 김명선님.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일 다니셨어요. 방학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본인 가족들 여행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서 자고 왔어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네요. 저 결혼할 때 초대도 했습니다. 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셨네요. 저도 엄마가 일 다니셨는데요.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엄마가 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정집이었거든요. 피아노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그때 제가 7살이었거든요. 피아노를 땡강땡강땡강 이렇게 쳤는데 제가 절대 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를 막 눌렀는데 엄마가 기절초풍했던 기억이 나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냐고. 예. 피아노를 그때 이어서 더 배웠었어야 되는데 못 배웠습니다. 예. 있는 집 애들 많이 학원 다녔어요. 네. 네, 오래전 다정했던 이웃들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RI의 UNI.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에 데이트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아,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3086번님, 저는 인형 귀걸이랑 18K 귀걸이랑 바꿨어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와, 18K 귀걸이랑 인형 귀걸이랑 바꿨대. 진짜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다. 몰랐지 뭐, 그때는 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이쁜 게 이쁜 건 줄 알고 막 이쁜 게 귀한 거였죠 뭐 저희한테는. 아이고. 6932번님, 금이랑 바꿨다니 럭셔리하십니다. 저는 아빠 드시고 남은 맥주병이랑 소주병 그리고 델몬땡 주스병 모아서 과자랑 바꿔 먹었는데 이것도 귀해서 언니랑 서로 갖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아, 맞아요.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뭐 항아리나 장롱 밑에 뭐 그런 거 이렇게 뒤져보면 막 가끔 토큰 토큰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과자 바꿔 먹고. 저는 엄마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유, 막 그냥 뭐 옛날 얘기하고 그런데 다 하자. 어머니가 장롱이 아니고 장판이라 그랬죠. 그 옛날에 장판이 있었어요. 장판 밑에다가 11조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막 5,600원, 12,000원 막 이랬는데 다 가져가면 들키니까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1,500원짜리 인형 막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또 괜히 얘기했네. 이런 옛날 얘기 너무 나이 들어 보이네.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네, 어? 김영근? 여보! 어머? 여보, 오늘 너무 잘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여보,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자 보내면 내가 막 읽어. 네, 어쨌든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에라 모르겠다 쏘겠습니다. 아, 네, 미니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MBC

FM4U 커피 바로 보내드릴게요. 2504번님 저희 집 딸은 7명이고요. 허! 와, 따님이 7명. 윗집은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이어서 윗집 아주머니가 항상 저랑 동생을 데리고 가서 머리도 이쁘게 묶어주시고 이쁜 인형도 사줬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 인형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옛날에는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옆집에서 그 따끈한 밥 냄새 나면 쓱 가가지고 누구야 놀자 그러면 들어와 이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박근선님,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오랜만이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도시에 살던 동생이 이사 왔는데요. 그때 그 동생이 요거트를 줬는데 전 살면서 요거트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동생은 도시에서 많이 먹어봤다는데 저는 요거트 먹는데 입맛이 안 맞아서 뱉었던 기억이 납니다. 촌스럽죠? 맞아요. 옛날에 그 요거트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한 입 먹었는데 뭐 요거트 상한 것 같고 막 좀 이상했어요. 저거 우엑하고 막 저도 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예, 막 딸기도 이렇게 좀 씹히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온도랑 좀 안 맞았는데 지금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죠. 네. 그리고 막 또 어르신들은 막 목탕에서 막 그거 막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 요새도 그런 분들 계시죠. 4992번님. 목에 열쇠 달고 다니던 친구가 생각이 나요. 엑스세대 그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쟤네 집은 열쇠가 있구나 해서 부자인가 싶어서 부러워했어요. 저희 집은 열쇠 따로 안 잠그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도 열쇠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그렇죠. 뭐 가져갈 게 딱히 있었나. 예. 다정한 우리 집, 우리 이웃의 사연, 네, 잘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게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윌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Friend Like Me.

네, 윌 스미스의 Friend Like Me 그리고 보이 넥스트 도어의 헐리우드 액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혜랑입니다. 나의 정다웠던 이웃 사연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혜정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태풍이 와서 할머니랑 마루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밥상째 파도가 휩쓸어 갔어요. 집 앞에 바닷가였거든요. 방안까지 잠겨서 골목 꼭대기에 사시는 담배가게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담배 손님 오시면 제가 대신 팔고 그랬네요. 와! 와, 바닷가 앞에 살면은 방까지도 그렇게 파도가 휩쓸려 오기도 하네요. 야, 오, 진짜 무섭다. 네. 오. 0286번님. 문자 보내려고 일부러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노시는 우리를 향해 욕하시던 욕쟁이 할머니. 아,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왜 욕을 하셨을까? 그 할머니만 보면 괜히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마다 그런 어르신 한 분씩 있지 않나요? 이런 시그널트 하면서, 예, 할머니도, 욕쟁이 할머니도 많이 계셨죠.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예. 뭐만 했다며 욕을 그렇게, 커피 타와, 이씨! 하고, 요구르트 가져와, 이씨! 욕을 왜 그렇게 심부름시키면서 하셨는지. 그때는 그냥 그 어르신들의 그냥 애정 표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네, 아니, 이 와중에 다정한 이웃 문자 받고 있는데요. 김영근님 계속 사연을 폭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네. 김영근, 명기정. 여보세요! 김영근, 진기명기, 정투자, 삼두, 매끈한 닭다리 같아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찍는데 팔뚝이 좀 두꺼웠나 봐요. 그래서 매끈한 닭다리 같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김영근이, 아, 여보, 여기서 왜 이래, 정말. 목소리가 맑고 청아해서 듣기 너무 좋습니다. 이그 에이! 자중하세요.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0966번님. 어릴 때 겨울에 뻥튀기 아저씨가 동네에 와서 뻥튀기 튀기시다가 뻥이요 하면 귀 막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뻥튀기 주워 먹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그쵸. 소리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밑에 떨어진 그런 게 먹으면은 굉장히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저는 모르는 걸로 할게요. 네,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탈로가 나는데. 네, 진경님 보내주셨어요. 정다웠던 이웃이라. 80년대 주공 아파트는 한 통로에 10집씩 있었는데요. 10집이 모두 현관문을 열어놓고 살 정도로 가까웠어요. 문방구 앞에 오락하다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다가 이웃들의 보고로 어머니 귀에 들어가서 집에 끌려가곤 했습니다. 정급주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다가 100원짜리 그 이렇게 막 넣고 막 탁 하는 갤럭시 뭐 슈퍼마리오 갤러그 뭐 그쵸 다 있었죠. 재밌었는데 삐리삐삐삐삐 뿅 뭐 보글보글도 있었고 서커스 마리오 아유 네 정말 추억 돋네요. 감사합니다. 0911번님 우리 동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이장님이 출생신고를 해주셨는데 한 살 늦게 신고해 주셔서 용띠인데 뱀띠로 젊게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한 살 늦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 맞아. 옛날에는 이장님이 출생신고를 해주셨다. 막 2년 늦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3074번님. 엄마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분이 계세요. 결혼 후에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랑 엄마랑 임신 4개월 차이라서 출산도 같이 하고 종종 저희 엄마가 그분의 아이 모유수유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냥 저랑 그 친구는 우리 엄마 모유를 같이 먹었어요. 와 진짜요? 이거는 진짜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는데 와 아무리 같이 키워도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젖동료? 예, 모유동료. 예. 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이웃들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맞아요.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0: 알겠니? 아하! 추억 돋는 노래였습니다. 네. 아, 너무 신나게 잘 들었어요. 여행 스케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 노래방에서 이거 되게 많이 불렀어요. 18번 곡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요새 복잡한 저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찬희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조세호님, 나이 있는 분들한테 추억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추억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굉장히 설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0: 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멋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희랑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2시의 데이트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1053번님, 정희랑님 처음 하시는데 편하게 진행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편분 응원하시는 것도 보기 좋네요. 부러. 아유, 나 뜨겁습니다. 예, 예, 아유, 좀 부끄럽고요. 예, 어쨌든 여보, 고마워. 예. 시무리님, 아유, 내 친구인데요? 아이고, 너무 난리 났네. 오늘 그 일가 친척들, 뭐 친구들 다 모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랑님, 다시 오시는 거죠? 아유, 우리야, 내가 미리 얘기했어. 너 내 친구라고. 예. 부르면 오겠지. 예, 또 불러주시겠지.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벌써 시간 다 된 거예요? 마무리 인사인가요? 아이고,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정말 뭐랄까,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난독증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까. 예,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 문자 보내지 말라고 미리 얘기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제가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라 진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업혀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두 시간 흘러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보내고 나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아직 퇴근 안 했대. 네, 근데 부모님이 저녁했다고 앉아서 밥 먹으래. 근데 밥을 갓 했는데 밥 냄새가 너무 고소해. 청국장도 너무 맛있어. 갓한 김치며 수육이며 뭐 제육볶음이며 너무너무 맛있게 한상 차려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진짜 개꿀맛. 예,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한 느낌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불러주시면요 여러분들 또 같이 뵐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희랑이었습니다. 아우, 저의 설라임 포인트예요. 검정치마에 기다릴 만큼 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또 오겠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피크닉. 남대문 시장 건너편 회현동 골목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오래된 제약회사 사옥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전시를 보다가 카페에 들르고 정원까지 거닐 수 있어 건물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피크닉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면 붉은 벽돌 사옥과 청단풍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야외 정원이 나타나는데요. 도심 골목 안쪽에 숨은 듯한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옥상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선 푸른 정원 너머로 남산타워까지 눈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돗자리는 없어도 천천히 거닐다 보면 그게 또 피크닉이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빌리 프리스턴과 시리타가 81년도에 같이 한 앨범에서 It Will Come In Time 들으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노래예요. 흥겹기도 하고 81년도, 80년대, 70, 80년대 분위기가 싹 나는 그런 사운드가 잘 표현된 그런 즐거운 노래 오늘 완벽한 하루 월요일 첫 곡으로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힘드시지만 기분 좋으시라고 이런 흥겨운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김진강님이 순디 행복한 오후네요. 퇴근 전 순디 목소리 참 좋아요. 저녁 노을이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예요. 이야, 저녁 노을이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 정말 좋은 표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강님. 한경현님은 토요일에 피크닉 다녀왔는데 놀랍요. 아이가 미술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자고 해서 관람 잘하고 남대문 시장 구경도 했어요. 아, 저희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피크닉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요. 아주 분위기 좋은 그 복합문화공간 거기서 전시도 많이 하고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수상한 커튼의 그녀에게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곡입니다. 임소희 님이 순디 안녕하세요. 특히 더 완화에 관심을 주어야 하는 월요일이네요. 사연 폭주 야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월요일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안 온다, 문자를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문자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짚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짚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완벽한 하루가 지금 시작한 지 4시에 딱 정각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15분 한 정도 지냈는데 지금 문자는 한 30개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한 1분에 두 분씩 1분에 두 분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1분에 두 분이면은 30초야.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784 쓰시는 분이 순디 어제 덕구 온천으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친정 오빠와 남편과 늦은 휴가를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덕구 온천이신 건가요? 4남매들은 계약해서 함께 못 왔고요. 어제는 온천하고 오늘은 스파하고 죽변항에서 참돔회와 매운탕 먹고 이제 대구로 가는 길이에요. 야, 완화 구즈티 너무 이뻐요. 라고. 구즈티 입고 가셨나요? 이렇게 그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좀 좋을 텐데. 경북 울진에 있는 덕구 온천이군요. 아이들이 좀 계약해서 못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늦은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2189 쓰시는 분, 행님, 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늦게 휴가 가시는 분이 많네요. 네. 이번 휴가는 아내와 11살 딸을 뒤로 하고 혼자 서울로 호캉스 갑니다.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답네요. 2시간 잘 부탁드려요. 호캉스라면 호텔에 또 이제 가셔서 혼자 시원한 데 탁 누워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또 호텔 수영장도 가고 뭐 그런 건가요? 아내와 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아무튼 어쨌든 허락을 맡아서 가시는 거니 즐기시기 바랍니다. 2시간은 제가 책임지고 좋은 노래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로 오셨으니까 제가 호캉스 하시면서 제가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정말 호캉스 하다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드시기 바래요. 이주연님 안녕하세요. 상순삼촌 16개월 아기랑 듣고 있어요. 상순삼촌 좋아하는 16개월 우리 아기 어른 남자 보면 다 아빠라고 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귀엽네요 정말. 좋아요. 16개월 아기랑 이 곡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형중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그녀가 웃잖아.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아, 이 곡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김영중 씨 목소리도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아, 너무 참 유니크한 목소리예요. 발라드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좀 리듬감 있는 노래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지 님이 1분에 두 분이라는 말 웃겨서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좀 부끄럽습니다. 어디 딴 데에도 그런가? 딴 데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 문자는 체크는 안 해봤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곽현성 님이 제 사연을 안 읽어주셔서 사연이 엄청 많이 와서 제 건 안 닿는구나 했었는데 점점점 그래요. 이렇게 닿습니다. 얼마나 많이 안 닿는지 알겠죠. 곽현성님 사연이 이렇게 닿았다는 거 느끼셨죠? 참 오늘 정말 문자 안 하는구나 이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조금씩 4시가 좀 지나니까 조금 시간이 갈수록 보내주고 계십니다. 음악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시잖아요. 4773 쓰시는 분이 순디 라디오는 자주 듣지만 처음 문자 보내요. 이런 분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를 자주 보내시면 참 고마울 텐데 아이 둘 낳고 늦은 나이 43살에 운전면허 따고 지금 아이들 학원 간 시간에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했어요.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 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뭐 44살에. 지금 정재영 씨는 엊그제 땄어요. 정재영 씨는 지금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는 분인데 엊그제 땄는데 뭐 44살이면 아주 뭐 괜찮습니다. 운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전운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롤모델의 High Hopes 3000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프 벡의 People Get Ready입니다. 밥 말리, 에바 캐시디 등 많은 가수가 커버한 60년대 노래인데요. 제프 벡은 85년 앨범 플래시에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프 벡의 기타에 목소리를 더한 사람은 로드 스튜어트입니다. 두 사람은 밴드 The 제프 벡 그룹에서 잠깐이지만 같이 활동했었죠. People Get Ready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재회를 반기는 사람이 많았고 화제를 모은 만큼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제프 벡과 로드 스튜어트가 함께한 People Get Ready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제프에게 People Get Ready 였습니다. 노래는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였죠. 제프 백, 저는 이제 3대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세계 3대 기타리스트죠. 에릭 크랩튼, 그리고 지미 페이지,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 그리고 제프 백,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제프 백을 3대 기타리스트라고 오래전부터 이제 뭐 그 뒤에 뭐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가 많지만 우리 세대에는 이분들이 이제 3대 기타리스트였는데 전 항상 이제 기타, 정말 기타 테크닉, 정말 기타다운 기타 테크닉은 제프에게 최고다. 제프에게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의 그 연주도 그렇지만 제프에게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음을 노래하듯이 기타를 치거든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테크닉이에요. 그 테크닉이. 근데 제프에게 참 이렇게 달콤한 곡도 굉장히 그 당시에 너무 멋지게 쳤다. 기타를 너무

너무 잘 친다.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또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가 정말 이 곡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저도 이 People Get Ready 제프에게 기타와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로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김윤정님이 설명 듣고 듣는 음악은 더 깊은 음악으로 이끌어주네요. 떨리는 기타 선율이 굿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3140 쓰시는 분, 대학 시절 음악 감상실에서 DJ에게 신청하던 곡이네요. 조금 잘난 체 하고 싶을 때 신청하던 곡입니다. 아, 참. 그래요. 이런 곡 조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던 그런 곡인 것 같은데 그래도 로드 스튜어트가 굉장히 대중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팝 매니아들은 뭐 로드 스튜어트, 뭐 제프백도 물론이지만 많이 알았겠죠. 그래도 3140 쓰시는 분 조금 잘난 체 하고 싶을 때 이제는 이렇게 문자로 신청곡을 좀 잘난 체 하는 레퍼토리 몇 개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고 오늘 한번 들어드릴 수 있으면 들어드릴게요. 옥상범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캐머런 위콤의 The Hard Way 공유합니다. 우연히 쇼츠 영상 배경에 흘러서 들었는데 좋아서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아, 쇼츠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음악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제가 저도 여기 완벽한 하루에서도 가끔씩 틀어드리는데 그렇게 또 음악을 발견하는 루트가 우리에게는 이제 쇼츠 영상으로 또 하나 생겼죠. 참 알다가도 뭘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음악을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긴장하면서 옥상범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캐머런 위콤의 더 Hard Way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옥상범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이었죠. 캐머런 윗콤의 The Hard Way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유나의 길까지

0: 4시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루 종일 포장하고 정신없다가 택배 보내고 나면 한숨 돌리는데 그때마다 순디가 있어 행복하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시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또 이렇게 한숨 돌릴 때 때마침 완벽한 하루에서 좋은 노래가 또 나오죠. 그러면 하, 좋겠네요. 아, 제가 이 온라인 쇼핑몰 회사 운영하시는 우리 이은재님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다 한숨 돌리면서 커피까지 딱 드시면서 좋은 노래 들으면 정말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4562 쓰시는 분, 순디, 저 손목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시죠? 라면도 겨우 끓여 먹는 고2 아들이 여자친구 미역국 끓여주다 냄비 태워서 닦느라. 냄비도 제 마음도 탑니다. 아, 참. 참 착하네요. 고2 아들이. 그래도 냄비는 태웠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요. 냄비를 고2 아들이 닦으라고 그랬었어야지 그걸 닦으시면 손목이 아픈데. 아이고, 아무튼 엄마 미역국도 마저 끓여줘야 되는데. 여자친구, 엄마 미역국은 끓여주나요?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도 엄마 생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67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운전 중이라 문자를 쓸 수 없어서 음성 기록으로 보내니까 제 것도 읽어주세요. 저녁에 먹을 갈비탕 포장해서 퇴근하는 중이에요. 아, 운전 중에도 이제는 다 보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갈비탕 맛있게 드시고요. 3216 쓰시는 분. 순디, 평일 5일 열심히 운동해서 몸무게 줄여놓고 주말 이틀 지나면 도루묵. 매주 반복되는 것 같네요. 근육이 늘었다고 위로하며 오늘 또 주말 동안 찌운 살 빼러 운동 가야겠어요. 비욘세 언니의 러브 온 탑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반복하면서 운동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자, 비욘세의 러브 온 탑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그는 자기 공치사만 늘어놨다 에서 공치사는 남을 위해 수고한 걸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이란 뜻인데요. 남의 공을 칭찬함이란 뜻도 있어서 공치사를 들으려고 기부한 건 아니었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공로나 업적을 뜻하는 한자 공공을 쓰는 공치사와 달리 비어있다는 뜻의 한자 빌공을 쓰는 다른 공치사도 있는데요. 이건 빈말로 칭찬함을 뜻하는 동음이의어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0: 것인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메카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 아 3부 첫 곡이 아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곡으로 오늘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558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이에요. 다들 아시죠? 다프트 펑크의 One More Time.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얼마 전에 우리 또 그 완벽한 하루에서 몰로코의 노래 Sing It Back 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 One More Time과 이 Sing It Back 두 곡이 어딜 가도 나오는 이 전자음악이었죠. 어디 클럽에 가면 꼭 나왔어요.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잘 들었습니다. 9629 쓰시는 분이 꽉 막힌 도로에서 One More Time 들으니까 좋네요. 아 그때 생각나시죠? 9629 쓰시는 분 옛날 생각. 너무 잘 들었습니다. 8684 쓰시는 분이 순디 꿈에서 팔과 등에서 날개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 제가 알 리는 없고 굉장히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요즘 꿈은 꿈을 꿨을 때는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우리 그 또 제작진 AI한테 또 벌써 물어봤더니 꿈에서 팔과 등에서 날개가 나오는 꿈은 큰 출세, 신분 상승, 사업의 번창을 뜻하는 대길몽이라고 합니다. 혹시 날개는 돋았는데 날지 않았다면 꽝이라고 하네요. 날개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하고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혹시 나르셨나요? 나르셔야지 이렇게 훨훨 신분도 상승이 돼요. 요즘 신분이 상승이 됩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업 번창.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날지 않았다면은 꽝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혹시 안 나셨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동 만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배부르게 드시고 꿈에서 혹시 또 날개가 나오면 얼른 어디로 올라가서 뛰어내지 날아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나르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꿈 얘기도 좋고 또 신청곡도 좋고

0: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 문자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꿈꿨는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몽해드릴게요.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

이어서 선우정화의 뱁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0731 쓰시는 분이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와서 오늘이 기회다. 이상순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문자 남겨요. 무슨 말인가 이게. 아, 오늘 월요일 문자가 적기 때문에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급하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군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남편이 이렇게 전화까지 와서 문자 보내려고 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문자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0731 쓰시는 분, 너무 이 남편과 이 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 그랬으니 닭가슴살 제가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086 쓰시는 분, 순디의 중저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편하네요. 타방송만 듣다가 새로운 발견이에요. 순디 목소리 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다른 방송국 타방송 DJ들도 목소리가 다들 좋죠. 좋은 음악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우리 완벽한 하루는 또 우리만의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0086 쓰시는 분, 오늘 또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 음악도 좋고 DJ의 목소리도 좋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완벽한 하루로 오셔서 좋은 음악도 감상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9929 쓰시는 분이, 순디 남편이 바람피는 꿈을 꿨어요. 아, 꿈을 꿨군요. 남편이 바람피는 꿈 꾸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나고도 기분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남편을 발로 걷어쳤어요. 야, 남편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냥 잘 자고 있는데 아내분이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저희가 또 꿈 해몽 해드릴게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생판 모르는 사람과 바람을 피웠나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겁니다. 혹시나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꿈이라면은 9929 쓰시는 분이 그분을, 그 아는 사람을 질투하고 계신 거라고 하네요. 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냥 자고 있었어요. 9929 쓰시는 분이 그런 꿈을 꾼 거일 뿐이고 잘못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남편분한테 남편분이니까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게요. 남편분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경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어드릴게요. WN 웨일의 노래입니다. 스타더스트.

WN 웨일의 스타더스트 들으셨습니다. 블러의 커피 앤 TV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14년 오늘 8월 24일은 영미전쟁으로 미국의 백악관이 불에 탄 날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영국은 다운인가 10번지, 프랑스에는 엘리제 궁이 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엘리제 궁의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엘리제. 저는 엘리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엘리제를 위하여.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알죠, 여러분도. 엘리제를 위하여라면은 엘리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곡을 우리 베토벤이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래서 엘리제의 궁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맞다 틀리다는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딱 엘리제 하면 또 그게 또 생각날 것이다. 순디는 엘리제 하면 또 엘리제 위하여를 딱 생각을 떠올릴 것이며, 그렇다면은 엘리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를 낸 거죠. 저는 X. 저는 우리 제작진의 의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몰라요. 엘리제를 위하여는 아마 엘리제를 위해서 쓴 곡일 거고, 이 엘리제 궁은 또 다른 엘리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딱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X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엘리제 궁의 프랑스 엘리제궁의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블론디의 Call Me 들으셨습니다. 상승 퀴즈. 프랑스의 엘리제 궁의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아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와는 다른 아마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의미였어도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그 엘리제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X로 오늘 찍었습니다. 9940 쓰시는 분은 엘리제는 사람보다는 반려견 쪽일 듯. 오, 예리한데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저도 X.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8738 쓰시는 분이 X. 후진할 때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게 나오나요? 후진할 때? 근데요. 퀴즈가 너무 서양입니다. 동양 퀴즈 내주세요. 제발. 그래요? 퀴즈 우리 상순 퀴즈가 너무 서양 어떤 위주로 갔나요? 동양 퀴즈 많이 나오는데 8738 쓰시는 분이 들을 때 계속 약간 서양 쪽 퀴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양 쪽 우리 동양 쪽 퀴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퀴즈가 뭐 서양 동양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내는 건 아니니까요. 동양에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조한나님은 엘리제가 사람 이름 같으니까 오일 것 같지만 그렇게 문제가 쉬울 리 없으니 쉬울 리가 없으니까 X라고 한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정답은 O. 한 번 더 꿨군요. 좋았느니.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뭐 나름 계속 저도 그렇게 계속 꼬긴 꼽니다. 네. 유창선님 정답 O입니다. 저는 오늘 순디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유창선님 그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X라고 할 때 O라고 외치는 거. 모두가 O라고 할 때 저는 X라고 외칠 겁니다. 유창선님이 아무리 O라고 해도 저는 X를 외쳤습니다.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유창선님. 엘리자궁의 엘리자궁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또 엘리제궁의 엘리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엘리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온에서 유래한 말로 낙원을 의미합니다. 18세기 이 저택이 지어질 당시 근처 샹젤리제 거리에 이름을 따서 엘리제궁이 되었는데요. 샹젤리제는 들판을 의미하는 샹과 낙원을 의미하는 엘리제의 합성어로 낙원의 들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철자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요. 엘리제는 E-L-I-S-E를 쓰고요. 이 엘리제는 엘리시온에서 유래했으니까 E-L-Y-S-I-U-M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네요. 근데 이제 엘리제라고 하면은 그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딱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린 오늘 상승 퀴즈를 저는 딱 간과하고 이제 맞춘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작진의 어떤 심리 상태를 제가 이제 제작진은 저의 심리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제작진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 문제 이런 문제는 저한테는 문제 안 통합니다. 자 오늘 저는 X로 전 정답을 맞췄고요. X를 맞추신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윤정님의 신청곡 듣죠. 카더가든의 노래입니다.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0: 카더 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에 이어서 530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까지 두고 아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5307 쓰시는 분이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순디, 저는 84년생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수능시험 지각하는 꿈을 꿨어요. 아 이렇게 아직도 수능시험 지각하는 남자들이라면 군대에 가는 꿈을 꾸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자, 이 꿈도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늦어서 울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꿈이라면은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는 해결되는 대길몽이고요. 다만 시험장 문이 닫혀서 아예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좌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지각하는 꿈을 꿨는데 그 뒤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07 쓰시는 분, 발을 동동 구른 꿈, 이건 진짜 좋은 거니까 어려운 상황이 결국 해결되니까 아마 이렇게 꿈을 꾸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아까 5307 쓰시는 분이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꿈에서 시험 쳤어요. 덕분에 힘내어 살아갈게요 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자, 꿈에서 시험을 치셨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역전의 에너지를 담은 대길몽이라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 대길몽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안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선물로 그 길몽을 선물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대길몽이 올 겁니다. 아, 신청곡도 안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아,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길몽이라고 하니까 아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일 생기면 저희한테 꼭 문자 꼭 또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9820 쓰시는 분은 나 이번 주 드디어 휴가 간다. 오예. 아이고 아주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 차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킥 그리고 뎁트의 피스 오브 피스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휴가 간 박찬은 그리고 조아름 신범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국어 시험에 나온 문제 하나를 들여다보며 요즘 학생들의 어려움을 절감합니다. 예전에는 국어를 잘 하려면 그냥 언어와 문학만 잘 이해하면 되었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 국어 문제의 지문들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금융 관련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국어 실력이 뛰어나도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랬는지 오답률이 무려 74%나 된 문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학과 공부하기도 벅찬데 투자 상품의 운영 방식이 패시브형인지 액티브형인지 레버리지형인지 커버드 콜형인지 한눈에 척 보고 알아야 하는 요즘 고등학생들입니다.

아, 삶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공부의 난이도도 그렇고 요즘 직장인들 업무의 난이도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 관계의 난이도도 그렇고 예, 쉬운 게 없습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슈거레이 예언자 노래 It's so easy. 미스터 바텐더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뭐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쉬워 보였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김민우 학생, 현 수험생이래요. 아저씨, 저희들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국어 이거 지문 해결이 아니라 논문 분석하는 것 같아요. 김민우 수험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슈가레이의 미스터 바텐더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헬리자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웬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퀸의 Don't Stop Me Now 들었습니다. 4230번으로 예비군 훈련 끝난 기념으로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예비군 이번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군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 민방위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아니, 요즘도 민방위 있나? 민방위 돼? 저는 이제 뭐 다 끝나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퀸의 Don't Stop Me Now.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갔다 돌아왔잖아요. 아, 휴가 가서 너무 고된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인지 출장인지 모르는. 와,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감기로 투병 중입니다. 예, 투병 중이니까 가급적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뷔번 공연을 너무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강예순 씨.

네가 와 철수 오라버니께서 왜 데이빗 번 공연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 데이빗 번 공연이 최고의 퍼포먼스. 거의 뭐 송골매급이잖아요. 예. 농담에 농담.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동화 씨가 청해 주신 신디 로퍼. 저하고 동갑이에요. 신디 로퍼. 예. 쉬밥.

네, 블러 예언전으로의 Girls and Boys 들었습니다. 이동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샌디 로퍼, 쉬바. 아이, 오늘 음악이 아우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들썩거려야 돼서 큰일이네요. 예. 3371번. 어허. 아, 운전하기 좀 힘들어요? 들썩거려야 돼서 들썩거리면서 운전하면 되죠. 예. 예. 농담이고요. 예. 아, 음악은 뭐 음악 나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손으로 박자 맞추면서 예.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5335번으로 청해 주신 스웨덴 밴드 켄트 소케르.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0: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태풍의 힘까지 이겨버린 폭염의 기세입니다. 가장 강한 태풍인 사우델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서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 사우델은 앞으로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태풍도 비껴갈 만큼 폭염의 기세에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최대 6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북부에도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만약 종교에서 말하는 천당이나 극락세계가 없다면, 극락세계가 있다면 그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 현생에서의 삶보다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이다. 천국엔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건 없다고 종교는 가르친다. 다들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한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부조리한 문제들, 긴장과 반목과 충돌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국 사람들에겐 문제의식 같은 것도 없을 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의식이 생길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묘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주체성이나 창의성까지 상실하기 쉬워진다. 아, 나는 삶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생각도 해보기 전에 삶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마다 좀 더 깊이 느끼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는 법이죠. 내 관심은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는 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정치, 인간관계, 사랑, 그리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나는 이런 일들에 매우 관심이 끌립니다. 철수는 오늘 어떤 창의성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조 과정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를 밝혀준다. 어딘가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식과 함께 창의성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게 정신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긴장감이 없다면 새로운 답을 찾으려는 욕구도 생기지 않는 법.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종류의 자극이 없다면 애초부터 창의적인 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몰입의 작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생전에 노벨상 수상자 14명을 포함한 창의적인 인물 91명을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30년 연구가 창의성의 즐거움이란 책으로 나왔는데 그는 책에서 말한다. 창의성이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라 문화 속에서 특정 상징 영역을 변화시키는 과정 전체라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결론을 보류하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창조 활동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자.

건즈 앤 로지스 나킹 온 헤븐스 도어 들었습니다. 이거 어제 눈 아깝다고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올리는데 놀랐네요. 놀라워요. 저는 주중에 방송 듣는 분들하고 주말에 듣는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중에도 줄창 듣고 또 주말에까지 듣습니까? 아, 요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아니. 아,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좋은 노래니까 뭐 이틀 연속 나가도 괜찮죠? 건스 앤 로지스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예. 자, 6시 41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장재상 씨가 오랜만에 로그인합니다. 아, 로그인 잘 됐나? 예. 아, 이거만 남기시려고 로그인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저 하시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 뭐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저 청취자들한테는 안 보이게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게시판을.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 드립니다. 예. 자, 5006번으로 청해 주신 카펀터였습니다.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0: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티비 원더 러브 고고. 박건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1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0: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오셨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나오신 김세윤 씨와 함께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모자 가방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가방에 두고 왔어요. 깜빡했어요.
1: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네.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2: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1: 모자 안 쓰고 오시잖아요.
2: 그렇죠. 샵 갔다 오면 머리를 깎아주는 분께 대한 예의로.
1: 예의로.
2: 예. 그렇습니다.
1: 그
2: 어색해요. 모자 안 쓰면.
1: 샵을 갈 필요가 있나요? 계속 모자 쓰고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어, 그러기엔 머릿결이 네, 오래 놔두면 또 이게 관리가 힘든 거라 각인 가요.
1: 아, 그래요?
2: 네. 거기 되게 잘하는 데인데 거의 그 포털사이트 평점이 5점 만점에 4.99점의 별점을 받는 곳이거든요.
1: 어, 유명한 샵이군요.
2: 그렇게 막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 사이에 소문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1: 아무튼 그 거기서 머리한 사람들은 평가가 무지하게 좋은. 어?
2: 근데 제가 그걸 누가 추천하고 싶어도 제 머리를 보면 신빙성이 안 생길까 봐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1: 아니 그 네. 김세윤 씨 이 두상에는 지금 제일 네.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1: 그리고 본인도 마음에 드니까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2: 어, 그럼요. 어. 네. 저는 너무 좋아하죠.
1: 어, 괜찮아요. 네.
2: 고맙습니다.
1: 이게 무슨 고마울 일이야. 아,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이번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고요. 어. 영화 제목은 경주기행입니다.
1: 경주기행.
2: 네. 일단 오늘은 줄거리부터 먼저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 네네.

0: 왜냐하면 제목이 왜 경주 기행인지를.
1: 아니 그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The Journey 네. 네. to 경주. 네.
0: 이게 영어로는 이게 사실 중의적인 그 우리말의 중의적인 말을 다 담기는 사실 아. 힘들죠.
1: 아 이게 기행이
0: 그죠.
1: 거기 여행 가는 것뿐 아니라 괴상한 뭐
0: 행동도
1: 기행이잖아요.
0: 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조금은 우리말로 하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이 경주 기행이에요.
1: 이 앞에 경주가 또
0: 그죠.
1: 그 불국사 석가람 있는 경주가 아닐 수도 있네요.
0: 그 경주이면서 영화에 나오는 또 주인공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1: 아.
0: 네, 그래서 경주란 말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고
1: 네네.
0: 기행이란 말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경주 기행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0: 영화가 시작 되자마자 밝혀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라고 할 수 없고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경주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0: 경주라는 아이가 그냥 죽었습니다.
1: 죽었어요.
0: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1: 네.
0: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사망을 했고 범인도 잡혔어요. 이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일반적인 영화라고 하면 만약에 경주라는 아이가 희생됐으면 그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추격전이 그 뒤에 좀 전개될 텐데
1: 네네.
0: 이 영화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경주는 이미 죽었고 경주를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도 잡혔고 그 범인의 재판도 끝났고 형기를 다 살고 심지어 출소를 한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범인이 출소를 했는데 그 사망한 경주의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죠.
1: 네네.
0: 그 경주의 생일을 앞두고 남은 가족, 엄마와 새 언니가 승합차를 몰고 경주를 갑니다. 경주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곳 경주로 가는 거죠. 온 가족이.
1: 네네.
0: 그런데 그렇게 온 가족이 노란색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에는 엄마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트렁크에 비닐로 얼굴을 가리고 두 손 두 다리가 모두 묶인 채로 한 사람이 승합차 트렁크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하죠. 경주 기행.
1: 뭐 스릴러예요, 이거?
0: 스릴러인 것처럼 시작해요 영화는.
1: 아 스릴러인 네. 것처럼 시작을 한다.
0: 그런데 영화는 또 코미디예요.
1: 아 코미디예요 또.
0: 네. 그런데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눈물이 나요. 그게 이제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이고요.
1: 아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 감독은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김미조 감독.
0: 네. 그러니까 이 김미조 감독의 전작도 사실 굉장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갈매기라는 영화는 독립 영화였고요. 갈매기에서는 주인공이 60대 정도의 여성으로 짐작이 되는데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아주 겉으로 알려져서 좋을 게 뭐 있냐.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조용히 넘어가자 할 때 마지막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여성의 이야기로 되게 주목을 받은 그런 감독님인데 처음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쉽지 않은 도전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 고등학생이 사망을 한 데서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코미디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이게 왜냐하면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을 코미디로 표현해낸다는 것 자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멋지게 해내서 지금 또 경주기행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1: 일단 배우들이
0: 네.
1: 좋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셨는데
0: 일단 엄마는 이정은 배우.
1: 네네.
0: 네. 그리고 큰딸은 공효진. 네. 그러니까 지금 MBC 방영 중인 드라마 유부녀 킬러에서는
1: 네.
0: 사람 죽이는데 천부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킬러로 나오잖아요.

0: 막내래요. 네. 그리고 위에 언니가 실제로 프로레슬링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독이 그 실제로 성장했던 딸 넷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갔던 집안의 좀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는 코미디로 좀 녹아나고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트렁크에 실려있는 남자가 누구냐.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시작하자마자 밝혀지니까 스포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변요한 씨고요. 바로 그 막내 경주를 살해한 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딸 그리고 죽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 가족이 큰맘 먹고 감옥에서 풀려나게만 기다렸다가 그 가해자를 납치를 하고 일단 경주를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1: 일단 뭐 잔인하기 시작하네.
0: 그때까지는 완전히 스릴러였죠.
1: 네네.
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레도 제대로 죽여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고요.
1: 쉽지가 않죠.
0: 그 와중에 또 가족 사이에서 처음엔 의기투합했지만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파와 이만하면 됐다 파가 갈리면서 그때부터 영화는 코미디가 됩니다.
1: 네.
0: 그게 바로 경주기행이라는 작품이에요.
1: 예. 김미조 감독 친구분이
0: 우와.
1: 글을 올리셨네. 0905번. 김미조 감독 친구입니다. 친구가 첫 상업 영화를 준비하고 개봉하는데 와 있어 너무 기쁩니다. 더군다나 그 첫수 아저씨 라디오에 소개가 된다니 너무 좋은 영화예요. 많이 봐주세요. 혹시 김미조 감독 본인 아닐까 본인? 본인이 올리긴 쑥스럽지.
0: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줄거리에 더해서
1: 네.
0: 제가 이 영화를 본 느낌을 만약에 저에게 뭐 한 줄 평을 써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를 태우고 가는 미스 리틀 선샤인. 그러니까 예전 할리우드 영화 중에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좀 보신
1: 네네.
0: 분이 있다면
1: 네.
0: 노란 승합차를 타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우당탕탕 스토리라는 점에서는 미스트리스 선샤인을 담겨 미스트리스 선샤인을 닮아 있지만
1: 네.
0: 애초에 여행의 목적이 막내의 복수를 위해서 떠난다는 점에서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 친절한 금자씨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미스 리틀 선샤인 분위기의 영화.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 편 다 보신 분이라면
1: 네.
0: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자, 음악을 한번 들을까요?
0: 그래서 고른 게 이 음악이고요. 미스 리틀 선샤인의 음악을 골랐고요. 이 음악이 흘러도 꽤 좀 제법 어울릴 법한 여정이 영화 속에 펼쳐지고요.
1: 네.
0: 데보지카의

0: The Boxcar의 The Winner Is 들었습니다.
1: 네, 그 보통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감독의 예술이긴 한데 거기에 하나의 좀 문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배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실사 영화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모든 영화에는 일종의 코어 근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화라는 게 뭐 살짝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살짝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중심을 잡아서 마지막까지 자기 색깔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코어 근육이라는 게 영화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네. 건 뭐 연출, 어떤 건 뭐 촬영,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이 영화의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배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정은이라는 배우께서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야구를 치면 그 약간 믿음직한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 마지막에 그 제일 중요한 엔딩 시퀀스는 거의 이정은 배우 혼자서 좀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그 좀 할 수 있는데
0: 네네.
1: 거기까지 이어가는 흐름에서는 첫째를 연기한 공효진 배우가 정말 잘 이끌어가고요. 그러니까 박소담 배우와 그리고 또 이연 배우가 저마다 자기 시퀀스에서 마치 야구로 치면 필승조 개투진처럼 이야기를 차곡차곡 잘 이어가서 이정은 배우에게 마지막 엔딩을 넘겨주는 형태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배우하고 배우들 간의 케미의 힘이 워낙 단단한 코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되고요. 이게 사실 스릴러인 척 하다가 코미디로 갔다가 드라마로 마무리하는 이게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잃은 엄마, 그리고 동생 잃은 딸들의 그 좀 문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좀 우스꽝스러운 시퀀스를 연출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만 만들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0: 아니 변요한 씨도 나온다며.
1: 그러니까 이
0: 뭐야 이거 특별 출연.
1: 변요한 씨가 바로 그 승합차에 그 실려 있는 남자인데요. 예, 그것도 뭐 곧 영화 시작하자마자 밝혀지기 때문에 큰 스포는 아닌데.
0: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는.
1: 제가 제일 놀라운 게노 개런티예요. 노 개런티로 하기에는

0: 분량이 많아?
1: 분량도 많거니와 고생이란 고생. 오. 변요한 씨가 제일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네. 특히 몸이. 몸이 고생하는. 어떻게 이걸 로게란트로 찍었지? 네.
0: 아니 뭐 감독하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예.
1: 제가 듣기로는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뭐 그분하고의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0: 아 뭔가 예, 이유가 있겠죠.
1: 오 노게런티라는 게 저는 가장 믿기 힘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정도로 아주 임팩트 있고 중요한 역할. 아마 많은 배우들이 특히 그 정도급의 배우들이 선뜻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는.
0: 네.
1: 그 주인공도 아니고 사실 연기하면 관객들한테 미움받을 일밖에 없는 캐릭터고 근데 심지어 노게런티로. 네, 그래서 변요한 씨의 희생이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습니다.
0: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1: 두 번째 곡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다른 영화에서 골랐고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도 이번 주에 개봉해요.
0: 네네.
1: 요거는 재밌는 설정이 우리가 왜 눈 떠보니 다른 시대에서 깨어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은 많았잖아요.
0: 많았죠.
1: 이 영화는 눈 떠보니 내가 사는 동네가 통째로 공룡이 살던 시대에 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 떠보니 마당에 공룡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SF 영화.
0: 네.
1: 예, 그 영화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누군가가 스티브 윈우드의 발레리 준비했습니다.
0: 오늘 영화는 김미조 감독의 The Journey to 경주 기행입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처서가 이미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태풍보다도 힘이 더 세서 지금은 태풍조차도 우리나라를 피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더 지나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충북 북부에도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내일도 볕이 강한 가운데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고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난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 앨범에서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This and That. 4147번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셨는데 그 늘 BTS만 소개해 주시던데 스트레이 키즈 노래도 틀어주세요. 아 그럼요. 청취자들이 원하시면 예, 보내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 예. 아,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잖아요. This and That. 7시 34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노숙현 씨가 백해물 첫방부터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확실한 거죠. 예. 아주 의심 많아가지고요. 자, 음악은 플리라고요. 예.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플리의 솔로 앨범. 그 중에서 레디오 헤드의 톰 요크가 피처링한 트래픽 라이츠.

닥터 드레 그리고 스눕덕의 스틸 드레 들었습니다. 944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저번에 한번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예, 오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오늘.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플리 피처링 톰 요크 트래픽 라이츠였고요. 자, 7시 45분 46분 막 지났습니다. 2021번으로 예. 이분도 경주에 다녀오셨네. 예. 자, 머룬 5 피처링 시저 What Lovers Do.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배철수 액마캠프입니다. 아, 9646번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중이에요. 제가 도착한 날 이강인 선수 골 소식 듣고 아주 생각이 났어요.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왜 제 생각이 납니까?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도쿄에서 들어주신 청취자죠. 네, 도쿄 무사시노에서 김순 씨. 네, 고맙습니다. 일본에 엽서가 왔어요. 청해주신 Earth, Wind & Fire의 Fantasy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호흡하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껌이나 자일리톨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전문 상담교사로 학생들을 마주하는 어떤 분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민트 초코를 예로 듭니다. 페퍼민트의 시원함과 카카오의 단맛이 결합된 민트 초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가진 고유의 색깔이나 맛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모두가 날 좋아해줬으면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요구에 다 맞추다 보면 정작 내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미움 좀 받으면 어때요? 나를 있는 그대로 확실히 사랑해주는 이들이 더 많은데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24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바맥스의 So Am I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어떤 심리 전문가가 추천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민트 초코처럼 살기 소개해드렸습니다. 9724님, 제가 방금 보고 온 너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나다운 게 이기는 거다. 맞아요. 이게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뭐 너무 지속적으로 겪는다 하면 뭔가 조언을 얻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대체로는 이 말이 정답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 좀 문화가 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아 무난한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다들 개성을 숨기거나 없애기 십상인 것 같아요. 0225님,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건 좋은 거겠죠? 민트 초코가 먹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그럼요.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게 결국에는 훌륭함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결과가 아니라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뭐하냐 뭐 사람 다 똑같다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그게 은근히 또 계속 그게 있기도 어렵기는 해요. 그죠? 민트초코 저도 오늘 아이스크림을 하나 싹 먹고 와가지고 시원한 게 땡기진 않네요. 다행히. 이따 밤에는 또 땡기겠지만요. 오늘 별밤은 이렇게 막 별하별 얘기 다 나와도 되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나누는 날이거든요. 실시간 이야기나 신청곡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키,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무조건.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멀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Can't Be Blue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키키의 I Do Me 듣고 오셨습니다. 1038님께서 오늘 아침 클래식 라디오를 듣는데 별밤 시그널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별밤 시그널송을 들으니 순간 밤 8시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원곡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대체로 이 곡은 그 우리 별밤 시그널 곡은 별밤 시그널로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죠. 프랑크 프루셀의 메르시 쉐리라는 곡으로 검색하시면 익숙한 별밤 시그널 왕곡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윤선아님, 50견으로 어깨에 주사를 맞았더니 오늘은 샤워를 하지 말아네요.

땀 흘리며 운동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매트 깔고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가볍게 달리며 듣습니다. 매트를 깔고 달리신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매트 제자리 달리기인가? 매트 위에서? 뭔가 아무튼 운동하는 비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은 꼭 지켜야 됩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3057님, 내일 제 생일이에요. 별거 없는 여러 날중 하루지만 별일 있는 생일로 만들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스스로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일컫는 제 생일인데 나이 들어도 설레긴 매한가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57님, 생일 축하드릴게요. 생일에 설레는 거, 그 마음이 청춘 아니겠습니까? 젊음이자.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지금 문득 드는 생각들 신청곡 등등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로시의 구름.

조지의 BGF 들었고요. 그 전에는 로시의 구름이었는데요. 3713님께서 제 작업 시간은 김이나의 별밤 방송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한복에 고름을 만들고 딱 한복에 부착하려는 순간 공명이 고름 아니 구름 혼자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복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한복 하시는 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713님이 오늘 첫 문자군요. 아이고 작업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딱 어쩜 이렇게 저랑 맞아 떨어지신 거예요. 한복 시장은 언제가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복을 구매한 것은 결혼식이 있을 때 제 결혼 또 누군가 제 가족 내의 결혼 이럴 때인데 아무래도 그 영향인가?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시장이 요새 안 좋다니 첫 문자 주셨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진짜로 화이팅 하십시오. 앞으로도 문자 자주 보내주시고 오늘 첫 문자라 선물 챙겨서 보내드린대요. 꼭 다시 와주세요. 3538님,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에게 혼났습니다. 제가 일을 너무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울면서 라디오 듣는데 오늘이 외롭게 느껴져요. 일 오세요, 3538님. 난 진짜 울면서 일한다는 얘기가 제일 슬퍼. 그냥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어디 잠깐 앉아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 너무 힘들지만 할 일은 하고 있는 거. 아휴, 외롭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뭔가를 못해서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도 아 뭔가 또 위에서 뭐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힘내십시오. 4213님께서 고3 담임입니다. 오늘부터 수능 원서 쓰는 기간이라 아이들 서류 체크하고 혹시 틀린 곳 없는지 얼마나 꼼꼼히 신경을 썼는지 이제야 허리 펴고 한숨 돌리는데 밤하늘의 별이 참 예쁘네요. 전국 고3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또 밤하늘이 맑은 모양이에요. 요 며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하늘이 좀 흐릿흐릿한 날이 많았었는데

네.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밤하늘이 맑다고 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올려다 보시고요. 안경옥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저보다 20살 많은 큰언니랑 크루즈 여행 가요. 저 어렸을 적에는 언니가 우리를 참 많이 챙겨줬는데, 이제는 7남매 중이 막내가 우리 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7남매의 제일 큰언니는 20살 차이. 얼마나 애지중지 귀염둥이 막둥이시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여전히 우애가 좋아서 큰언니까지 온 가족까지 다 챙기는 역할이 되셨군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기억을 만들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깨 주사 맞고 실내에서 매트 깔고 달린다는 분 어떻게 달리는 걸까 제가 궁금했잖아요. 윤선아님. 깍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한 거 없이 거실에 요가 매트 두장 두툼하게 깔고 제자리 뛰기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뛰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였구나. 요령이 있는 분들은 장소에 구애를 안 받는 것 같다니까요. 뭐가 아무리 도구가 없어도 맨몸으로 무게도 창출해 내서 근력 운동도 가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든 뛸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듣는 동안에 실시간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모든 물가가 무섭도록 오른 요즘 나는 남성 커트의 염색까지 3만 6천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미용실을 7년째 다니고 있다.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실장님 실력도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찾아갈 때마다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지난 주말에도 똑같은 멘트를 던지고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는데 웬 낯선 디자이너분이 다가왔다. 이달부터 본인이 미용실을 인수했고 원래 계시던 실장님은 그만두셨다는 거다. 지난달에 왔을 때만 해도 아무 내색 없으셨는데 좀 당황스럽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새 디자이너분께 원하는 스타일을 세세히 알려드렸다. 커트를 받는 동안 생각해보니 내 머리를 7년이나 책임져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실장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도 나는 무심하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미용실을 나왔을 거다. 다음 달에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동안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따뜻한 말 몇 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아쉬움이 컸다. 그러고 보니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이든 누군가에겐 마지막으로 남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 말들에 조금 더 따뜻함과 향긋함을 담아보려고 한다.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101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7년간 제 머리를 책임져준 실장님께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새 디자이너분이 만진 제 머리 스타일과 염색이 또 마음에 드는 겁니다. 7년 단골 실장님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새로 오신 분의 기술에 감탄하고 있는 저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 머리가 은근히 사람마다 자기가 신경 쓰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게 합을 잘 맞춰놨는데 그분이 어디로 옮기시거나 뭐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진짜 너무 곤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분한테 머리를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기라도 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우리 모습을 많이 바꿔놓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머리라는 게 진짜로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는 참 많은 감정을 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1419님께서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저도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곳에 가서 뿌리 염색 한번 하는데도 엄청 검색하고 고민했어요. 얼마 전 다시 오픈한다고 톡이 와서 단골 미용실로 편하게 돌아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단골 미용실만큼이나 바꾸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바뀌긴 했는데 거기서 어차피 저는 뭐 메이크업 할 일이 있을 때 가야 되는 미용실로 가야 돼서 근데 메이크업 하는 실장님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분이랑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았을 때 더 마음에 들어도 그냥 계속 지금 오래된 실장님이랑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참. 아, 이름이라도 혹시 오래된 단골 가게 있으면은 꼭 성함을 알아두시기를. 저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2년이 오래됐는데도 항상 직책.

이나 역할로만 서로 알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분 성함이 뭐였지 했을 때 가물가물한 분들이 좀 떠오릅니다. 사연 주신 1010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러지 못한 하루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면서 소금 피처링 10cm의 위로 듣겠습니다.

소금 피처링 10cm의 위로에 이어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었는데요. 추선희님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집에 TV가 고장나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라디오 듣는데 너무 좋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곡 이무진의 에피소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들었는데 어떻게 아드님도 지금 옆에서 기뻐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샤워를 할 수 없어서 시원한 실내에서 운동하는 분 사연을 소개하면서 역시 운동의 핑계 될 수가 없는 거다. 운동 못하는 거 했는데 확연히 다른 반응이 두 개가 도착했대요. 박규림님은 핑계는 대라고 있는 겁니다. 운동 안 간 사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9345님 맞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근력 운동하고 아침 점심 도시락 싸와서 작업실에서 지금까지 작업 중입니다. 9월 말에 개인전이 있어요. MBC 라디오는 작업 친구예요.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지금 작업 중인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밤 듣고 계시는 그러면서 작업하시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 너무 멋있는 또 작품들이 슬쩍슬쩍 엿보이는데요.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그림 그리는 분들 진짜 스트레칭 잘 하시고요. 손가락도 중간중간 싹싹 잘 풀어주시고 정말 창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모두가 그렇지만 몸을 고정시킨 채로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더 유의해야겠지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 바레라와 알버트 포시스의 Every Day Feels Like Sunday.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0709님께서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출퇴근길에 청취하면서 항상 30분 정도 함께하지만 기분 좋고 힘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고맙다 문자 보내고 싶었네요.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짧게든 길게든 종종 함께 해주십시오. 2부 마무리하면서요. 이현정님이 신청하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해리 스타일의 As It Was 들으면서 별밤 3부 도착했고요. 김나현님, 목이 아파서 따뜻한 게 필요한 것 같아. 냉장고에서 죽어가던 콩나물로 콩나물국 끓여서 늦은 저녁 먹고 있어요. 개강 전에 빨리 컨디션 회복해야겠어요. 대장부엉도 항상 건강하시길. 해리 스타일의 As It Was 신청이요 라고 보내주셔서 나현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 부엉이들이 지금 있는 데서 듣고 싶은 노래나 하고 싶은 얘기로 꽉 채울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분은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부엉이들이 보내준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용준님께서 이나님 박뱅 춤 추는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박뱅 춤이라. 약간 왜 배뱅이굿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인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민속춤을 춘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뭔가 모든 자료들은 별밤 SNS 인별그램에 올라가 있고 그중에 우리 제 절친이죠. 예, 지디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남지혜님께서 저보다 11살 어린 사촌동생이 어느덧 다 커서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 가는 날이 왔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합니다. 라고. 와, 이제 세월 흐르는 것을 이렇게 이 친척 아이들 어른 되어가는 걸 보면서 느낀다니까요. 왜 그렇게 항상 어른들이 내가 어릴 때 너가 벌써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몇 살이냐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며 느낍니다. 정미정님은 오늘 너무 더워요. 오랜만에 다비치의 빵빠레 듣고 싶습니다. 월요병 때문에 힘들었는데 퇴근 후 누워서 라디오 들으니 이런 게 소확행이네요. 고생 너무 많았어요. 오늘 약간 그 습기 때문에 더 좀 더위가 두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638님은 토이의 스케치북 노래 신청해요. 김이나님 늘 수고가 많네요. 저는요 하얀 종이 위에 장미꽃 다섯 송이 그려서 친구에게 건넸더니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아, 이런 낭만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누가 장미꽃 다섯 송이를 그려서 나한테 주는 친구라니. 아, 제 친구들은 좋은 말 안 해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상상해봤는데 서로 또 조롱할 것 같지만은 2638님 주변에는 또 다 낭만쟁이 친구들만 계시겠죠. 두 분 신청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그리고 토이 피처링 윤종신 김장훈의 스케치북.

다비치의 팡파레에 이어서 토이 피처링 윤종신 김장훈의 스케치북 듣고 왔습니다. 박종욱님, 가족 단톡방에 저만 풍경 사진이나 하늘 사진 등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웬일로 우리 아들이 나무가 걸쳐진 파란 하늘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감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걸까요? 오,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이 엄마와 나누는 무언의 대화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내가 딱히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참잘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종욱님과 마음의 결이 참 닮아 있는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1383님께서 첫째가 수족구에 걸려서 지난주부터 고생했는데 이제 7개월 둘째랑 저 남편까지 걸려 버렸네요. 둘째랑 입원하면서 음악이라도 틀어두려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고 또 입원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더 많길 기도해 봅니다. 라이마, 라비나,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우리 가족 행복하자. 카더가든에 나무 틀어주세요. 둘째 안고 열심히 밤을 새워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그죠. 지금 아이까지 돌보시느라 몸은 아픈데 정신은 완전 단단하게 붙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더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강한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4693님은 이나 언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다리 수술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병원을 나와 다시 학원에 갔네요. 내일이면 학교를 다시 가야 해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나 언니도 화이팅 힘내세요. 신청곡은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아, 오늘 지금 병원 신세 지신 분들 또는 졌던 분들 사연이 많이 왔네요. 두분다 쾌차하셔야 됩니다. 다 나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요. 4693님은 두 분께 나란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도 나란히 들을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카더가든의 나무에 이어서 한유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었고요. 6694님이요. 제주도에서 산책하다가 노랫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장범준님이 미니콘서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듣는 와중에 소나기가 내리길래 이것도 추억이지 하면서 비와 함께 노래 들으며 집에 갔어요. 평상시엔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 기억에 오래 남네요.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평상시에 하지 않는 선택 또는 내 선택이 아니라도 그냥 우연 또는 내가 예상한 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아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추억들 중에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장범준의 그렇게 시작되는 듣고 4부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실시간으로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고 있는데 7542님께서 50대 중반 교육신청 광크를 위해 오늘 난생 처음으로 PC방을 갔어요. 경험 없는 제게는 회원, 비회원으로 나뉜 결제 구조와 부팅, 비번 입력까지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더 긴장되더라고요. 성공한 지금의 기분은 완전 해피합니다라고. 그렇죠. 이게 누군가에게 너무 그냥 당연한 과정들이 그 문화에 낯설면은 괜한 긴장감이 막 나를 감싸고. 그런데 뭐 차분히 잘 해내셨나 봐요. 저 최근에 PC방이란 데 안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아마 저도 가면 이제 긴장할걸요. 예전이랑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한때는 제 최애 공간이기도 했었는데. 7535님은 회사 에어컨이 고장나서 일찍 퇴근했어요. 3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도 즐기고 이것저것 해도 하루가 길어서 행복해요.

뉴진스의 버블건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우도 좋은 회사입니다. 에어컨 고장나면 근데 다들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까? 바로 집에 보내주나?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너무 좋았겠군요. 원래 그냥 3시간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뜻밖의 주어지면 할게 갑자기 막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시간이 정말 꿀이죠. 윤요한님, 퇴근 후 취미생활인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퇴근 후 풍경들이 있군요. 색칠까지 하시나요? 그것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데 프라모델 조립 차곡차곡 잘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두분 신청곡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진스의 버블검,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뉴진스의 버블검 이어서 폴킴의 너의 잠을 채워줄게 들었습니다. 6047님이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만든 가방입니다. 사실 거의 다 만들었을 즈음 잘못한 걸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서 다 풀고 다시 했습니다. 끈까지 다 달고 사연 보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해서 또 애를 먹네요. 힘낼 수 있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김사월의 프라하 라면서.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 조합인 거 있죠. 굉장히 짙은 갈색.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 색깔에 가까운 브라운에 아주 선명한 파랑색. 이두 조합은 이렇게 미울 수가 없는 조합이라고 제 취향에는 그렇거든요. 이 조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마무리에는 뭐가 조금 얼기설기 되었어도 그걸 좀 개성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재미난 작업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금손이십니다. 정용경님은 오늘 사춘기 아들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서 결국 바퀴가 터졌다는 거예요. 혼자 수리점 가서 교체한다고 해서 현금 보내줬는데 1시간 후에 나중에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10,000원 더 보태서 30,000원 드릴게요. 라더군요. 그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감동.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신청해요. 아, 진짜 잘 컸다. 이게 당연히 엄마가 주는 돈은 그냥 갚을 생각 같은 거안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물론 또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돌려준다. 일어나면 나중에 또 할머님한테는 어떻게 고마움을 돌려드릴지도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김사월의 프라하,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4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문지은님,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꼭 라디오 듣고 자려고 해서 이제 침대에 누우면 라디오부터 켜요. 엄마 어릴 때 이 노래를 좋아했다 라고 추억 얘기할 수 있으니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루틴에 별밤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4588님은 따뜻한 대구의 밤이네요. 딱히 사연을 적어보내지 않아도 별밤 들으며 걷는 이 시간이 제게 힐링 타임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걷다가 멈춰 서서 이 기분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밤이 되길 바래요. 이 마음은 진짜 아마 가끔 이런 기분 들 때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매일 들 수는 없는 기분인데 이 귀한 기분을 별밤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세상 속 이야기들은 어쩜 그렇게 험한 게 많은지 너무 좀 나에선 기분이 들다가도 별밤에서 2시간 동안 또 말랑말랑 동글동글한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덕분에요. 오늘 끝곡으로 T-Connection의 Love Suprem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칭찬에 목말랐던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걸 저만의 생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건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됐어요. 허기진 마음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쓸지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이 정도면 오늘 잘 살았다 싶은 기준이 있나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욕심이 많죠. 운동도 해볼까? 책도 읽어볼까? 근데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마라샹궈 먹고 오롱 아니고 우롱 버블티도 소화시키기?
2: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빰빰빰빰 노래 들으면서 빨리 씻기?
1: 뭐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밥도 잘 먹었고 지각도 안 했고 일도 했고 버틸 만큼 버텼고.
2: 맞습니다. 어떻게 매일이 100점이겠어요. 어떤 날은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출석 점수를 줘야죠.
1: 잘 산 하루보다 잘 버틴 하루가 필요한 날도 있는 거니까요.
2: 그리고 원래 개근상이 제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알죠?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버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돌아온 피아노 문이 태호,
1: 저는 키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24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쿄디 피어나미 기호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1: 사실 미리 생독방을 하고 와서 완전 첫 인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는 아주 열심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예. 아, 이 몇 주 동안은 진짜 정신없게 했었죠 저희가.
0: 맞아요. 지금 뭐 거의 눈 감았다 뜨면 다른 나라 있고. 예. 거의 지금 그런 식이라서. 예.
1: 거의 한 달 가깝게 계속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0: 예스. 저희가 없는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잘 살았다 싶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가? 쿄딘 있나요?
1: 뭐 저희는 사실

0: 스케줄이 가득 차여 있어가지고 그냥 스케줄이 끝나면 난 오늘 잘 살았다라는
1: 맞긴 해요,
0: 생각이 들어요.
1: 솔직히.
0: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되게 이 기준인 것 같아요. 나가서 좀 바람 샜냐, 바람을 좀 쐬고 맛있는 거 먹었냐, 그러면 뭔가 오늘 하루 잘 버텼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저도 스케줄 있을 땐 똑같고요.
0: 네.
1: 사실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눈 뜨면은 이제 솔직히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0: 그쵸.
1: 그 스케줄 딱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할수 있나?
0: 그렇죠. 미리 안 보는데.
1: 근데 저는 미리 봐요.
0: 그냥 전 무조건 전날 밤.
1: 그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홀린 볼리다 하는데 이제 딱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끝나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저도 오늘 잘 살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또 런닝 뛰어서 런닝까지 하면은 이거 진짜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죠.
0: 좋습니다. 5537님께서 오늘 이유 없이 힘들고 에너지 다 털려서 퇴근길이 참 우울한 하루였는데 찐찐빵 오프닝이 날 울리네요. 오늘은 셀프 무한 쓰담쓰담 하며 잠에 들어야겠어요.
1: 좋습니다.
0: 셀프 쓰담쓰담 쓰담쓰담.
1: 쓰담쓰담. 아주 꿀잠 자십시오.
0: 네.
1: 2832님께서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하지만 바로 공원 가서 산책하는데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게 하루 마무리해요. 산책을 해야 잘 살았다 싶고 하루가 완전 상쾌.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그냥 그 바닥을 좀 지압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또 그런.
1: 그 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0: 아, 그래요? 아, 맨발 산책길.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딱 퇴근하고 그런 거 하나면, 퇴근하고 힘이 난다면 그런 거 해도 진짜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네. 많이 걷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럼 또 건강해지잖아요.
0: 그럼요. 간질간질하고.
1: 강혜리님께서, 아, 오랜만입니다, 큐디 탱디. 세달 만이지만 10분 전에 만난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
0: 아, 그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지만,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되게 오래 안된것 같은.
1: 그쵸.
0: 예. 환영합니다.
1: 좋습니다. 자, 돌아온 오야호를 반겨주는 친구들과 친친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친한 친구 방송반의 마지막 주간으로 야간 자율학습이 두번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은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로 함께하니까 방학을 마치고 잠깐 돌아온 저희와 이번 주 끝까지 즐겨주세요.
0: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뭐는 남겨주세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교환일기는 시간엔 마지막 교환일기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써온 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0: 자, 그럼 또 바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1: 갑시다.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0: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윤기호 와잉,
1: 0.5번 최태양 하잉.
0: 오케이. 그리고 1번, 아니 너네 탱디 큐디한테 반했지. 야 진짜 큰일 났다. 다 반할 거야? 에휴, 이번에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생 아닌 거 알면서 혹시 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은 진짜야? 싹 다 반한 거지. 반했으면 나 차단해 지금. 제정신 아니지. 내 거야. 아니 잠만, 진짜 반할 것 같아. 전부 반했어 지금. 큰일 났어 진짜 님.
1: 오케이, 좋습니다. 맛과 증승이 가득한 정통 음식 태양인의 육회 비빔밥 너무너무 맛있고 육회도 신선하고 딴집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겨. 우리는 딱 당일 도축으로 가져와가 하루를 안 넘기거든요. 그거를 딱 피스들이 먹으면 어디서 이런 맛이 나왔나, 비법이 뭐냐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마 손맛밖에 없심더님.
0: 3번, 내가 죽을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만 전부터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에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님. 무슨 말 하는지
1: 노래예요
0: 모르겠어요.
1: 노래.
0: 아 그렇군요.
1: 4번 최태양 처음 봤을 때부터 솔직히 한눈에 반했어요. 진심으로 태양 씨를 보자마자 평생의 반려자로

0: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반려자가 되면 후회하지 않도록 태양씨께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진심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답변 가세요님. 아
1: 답변 가세요님.
0: 아, 센스 있었다.
2: 네, 5번 This is tech song rock tonight. 경동일 흔들어봐. 탁이 뭘 하든 걱정 필요 없어. 지금 탁 믿고 탁 따라 흔들어봐. 탁성 탁성 탁성 탁성 켜랑 탱도 넣어서 불러주세요 님. 지금요? 지금 켜성 rock tonight. 경동이 흔들어봐. 켜이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켜 믿고 켜 따라 흔들어봐. 켜성 켜성 켜성 켜성.
0: 아, let's go. 아 저도요?
2: 네.
0: This 네, is 잘 모르는데.

0: 탱송 탱송 탱송 님. 오케이. 자, 6번 자이자이자씨가 친친방하고 있는데 님.
1: 7번 쿄디탱디 네모네모네이드 네모네이드? 아, 쿄디탱디 네모네이드 너무 듣고 싶어요. 가사도 써왔어요. 제발 그만해 do it for me. 재질한 man I'm not going. 답답한 눈물 안에 깨군 나도 나를 만다고 생각한걸요.
0: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
1: 그니까요. 그나

0: 좋습니다.
1: 8번 탱에 맞춰 둘이 같이 볼집방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 탱탱탱님.
2: 앞에 보고 하셔야죠.
3: 좋습니다. 9번 쿄디 탱디는 냉면에 뭐 넣어 먹어요? 저는 기호에 따라 넣으라고 해서 기호 넣어 먹음. 완전 짱임. 그래도 기호는 뭐 넣어 먹어 먹 뭐 넣어 먹나요? 냉면에 님. 저는 계란?
1: 아니 그거 아니고요.
3: 네.
1: 뭐 식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겨자?
3: 식초랑 겨자 넣어 먹습니다. 저도. 기호에 맞게 해요. 저는.
1: 그렇군요.
3: 네.
1: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출석부에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 쿄디탱디, 너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예전부터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사랑하는 쿄디탱디 내 남자가 되어줄래 님.
3: 아 왜 둘 다 가질라 해. 하나 고르라고요. 둘 다는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욕심쟁이야.
1: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3: Yes or yes.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책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저희 소식을 언박싱 해야 하는데 광고 듣는 사이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1: 숭이님께서 와 역시 댄스 가수라 그런가 안무 창작 장난 아니네. 아, 그럼요. 저희는 심지어 댄서, 저희 보컬 라인이에요.
0: Yes.
1: 그만큼 피어남의 댄스 수준이
0: Yes.
1: 뛰어넘어요.
0: Yes.
1: Yes.
0: 좋습니다. 자 다시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디 모헌 택배를 세 달이나 쌓아뒀어요. 빨리 가져가서 열어주세요.
1: 어머머나 이렇게 많아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기호의 하루 언박싱. 태국 갔을 때 바디워시가 캐리어 안에 다 흘려서 슬펐다.
0: 아 마이 갓. 저도 이런 적 있는데.
1: 아 진짜 아 그 막 다 까진 아닌데 그 좀 꽤 많이 흘려가지고 진짜 그 네 그 저 심지어 막 캐리어 안에 어떻게 막 빨래 해야 되지 막 그러까지 막 찾아.
0: 나도 막 그 짐 다 꺼내서 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 막 닦으려 했는데 막 거품이 막 나왔어.
1: 맞아. 그래서 그냥 둬야 돼요 사실.
0: 냄새 되게 좋아져요 근데.
1: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 잘했고 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또 바디워시 새로 산 거라서 그런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누르니까 이렇게 팍 터졌나 봐요. 네. 아무튼 탱디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구들이 탱디 하루 빨리 열어달라고 줄 섰습니다 지금.
0: 네 갑니다. 자 태호의 하루 언박싱 방콕에 갔다.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한국이랑 비슷해서 놀랐다.
1: 솔직히 한국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로.
0: 근데 확실히 방콕이 좀 더 습하긴 하더라고요.
1: 아 습하긴 하죠.
0: 호텔 되게 습했죠?
1: 아니요 전 괜찮은데.
0: 호텔 안 습했어요?
1: 어 전 괜찮았어요. 어 제 방만 괜찮았나 봐요. 저 심지어 가습기 틀고 잤어요.
0: 어? 와 너무 습했는데 진짜.
1: 어? 왜지? 전 괜찮았는데. 어때요? 탱디 캐리어는 멀쩡했어요?
0: 아 멀쩡합니다.
1: 방만 뭐, 습했고?
0: 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갈 때는 되게 작은 캐리어 가져가기 때문에.
1: 아 저 방콕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저는 바디워시 이런 거 안 챙겨요.
1: 네?
0: 호텔에 있는 거 씁니다 다.
1: 진짜요?
0: 네.
1: 아 안 건조해요?
0: 네? 건조해요.
1: 어,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0: 네.
1: 어 근데 거기는 완전 작은 거 막 쓰던데.
0: 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 해가지고 두 개 썼어요.
1: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방콕 너무 좋았어요. 아 수영장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0: 네 못 갔죠. 아 저는 갈 시간이 없었어요.
1: 저 이 귀걸이 때문에 가고 싶어도. 근데 이제 만질 수 있다 여러분. 저 이거 뚫은 지 한 달 됐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무튼 네 그래서 수영장 못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김민솔님께서 탱디큐디 오늘 저희 아빠 생신이에요. 장인 어른한테 생일 축하 세라나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오케이 파이스

0: 네, 5262님께서 오늘 좀 많이 버거운 하루였는데 친친방 라디오 보고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큐디 탱디의 친친방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힘이 되어주네요. 감사합니다.
1: 많은 힘을 가져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월요일인데요 또 오늘. 그렇죠?
0: 파이팅.
1: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르세라핌의 Come Over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르세라핌의 Come Over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5856님께서 쇼디탱디 얘기 듣고 있으면 뭔가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페에서 뭔가 몰래 훔쳐듣는 사실 그런 건데.
1: 아, 몰래 훔쳐듣는?
0: 우리 막끼리 얘기하는 옆에서 훔쳐듣는 그런 매력인가?
1: 훔쳐 들어본 적 있나 봐요?
0: 그럼요.
1: 어, 그래요? 어, 예.
0: 카페에서 갑자기 재미있어. 어, 무슨 얘기, 이거 무슨
1: 이렇게?
0: 얘기지? 어, 어? 어? 어, 뭐지? 뭐 이런 느낌? 저는 밥 먹을 때 그러는데, 혼밥할 때. 혼밥 때. 어,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아무튼 띠용띠용님께서 초콜릿에서 뭐 나왔어요? 저는 헐크 스매시! 헐크 나왔습니다.
1: 저는 영어 발음으로 해볼게요.
0: 네.
1: 블랙 밴더.
0: 겠냐고요? 그거 겠냐고요? 한번 다시 해봐요.
1: 블랙팬서가 나왔습니다.
0: 블랙팬서.
1: 블랙팬서.
0: 블랙팬서. 블랙팬서. 혀 짧나 봐요.
1: 블랙팬서. 아, 저 되게 길어요?
0: 아,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럼.
1: 블랙팬서.
0: 오케이. 오케이. 어, 70점. 좋습니다.
1: 네, 5421님께서 쿄디탱기 야식맨을 추천해주세요.
0: 저는 마르샹궈를 저는 마르샹궈를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그거 진짜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0: 어, 그럼요.
1: 그래도 괜찮아요.
0: 그 야식이 몸에 원래 좋은 거 먹으려 먹는 거예요?
1: 월요일 날은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됩니다.
0: 아, 그죠.
1: 고생 있으니까.
0: 그죠.
1: 예.
0: 마르샹궈.
1: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육회.
0: 아, 너무 담백해 근데. 너무 담백해.
1: 육회.
0: 오케이, 좋습니다. 켈리님께서 귀여워 캐리어 히히 개운하다. 죄송해요.
1: 아, 이런 게 개그 코드 좀 맞나 봐요.
0: 아니 그냥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게 뭔 말도
1: 아니 밑도 끝도 없네 진짜 이분.
0: 그 히히가 너무 웃겨. 히히 개운하다. 간만에 쉬었어요 제 캐리어가. 아, 아. 막 갑자기 내 캐리어가 말하는 게 막 상상했어. 막 그 호텔 방 있고. 아, 켈리님, 아, 유머라 사시네요.
1: 안 좀 맞나 봐요.
0: 예, 좋습니다. 네. 본인도 웃었잖아요.
1: 네, 아니 난 네가 웃는 모습으로. 네, 9848님께서 쿄디탱디 보러 방콕 갔다 왔어요. 정말 피곤해서 냅다 자고 싶었지만 집 오자마자 부지런히 입었던 옷이랑 수영복 빨래하고 캐리어까지 벅벅 닦았어요. 이불 빨래까지 완전 부지런한 하루 와우. 보냈어요. 푸하하 칭찬 부탁드립니다. 근데 푸팟퐁커리 못 먹고 왔어요. 응? 먹으러 방콕 다시 가야 하니 태국 공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0: 아, 일단 진짜 부지런하긴 하네요. 아, 뭐 옷 정리한 것까지는 인정. 근데 갑자기 이불까지? 이불 빨래까지.
1: 수영까지 했나봐요.
0: 아, 수영. 그러니까 부럽네요.
1: 야무지게 했구나.
0: 아, 진짜 부러워요. 아, 아니, 은근 멀어요 또.
1: 네. 푸팟퐁 커리 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저 그날 그 저녁에 중국 공연 끝나고
0: 네.
1: 저 그거 먹으면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0: 맛있죠?
1: 진짜 이건 진짜 천국의 맛이야.
0: 진짜
1: 천국의
0: 맛있어요.
1: 맛.
0: 근데 그거 원래 살짝 그 게랑 같이 있긴 있어야 돼. 그 게살만 있었잖아요.

0: 아 그거 내장 아니었나? 누런가?
1: 안 될 텐데 그건? 난 왜? 내장 싫은데? 나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0: 그니까 그거 내장일걸? 조금 있는 거?
1: 뭐? 뭐라고?
0: 밥까지 싹싹 말아 먹었지.
1: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었는데 와 충격이다. 아무튼 그 게가 좀 있어요. 그 소프트쉘 게가 있어요. 좀 더 맛있는데 그럼 다 같이 한번 다시 방콕 가서 한번 먹어보시죠.
0: 좋아요. 아 네. 너무 진짜 그건 오마이갓.
1: 아 그 5시간이라서 은근 좀 멀긴 해요. 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0: 거리가 좀 있죠. 네. 저는 긴 비행시간을 좋아합니다.
1: 아 그죠. 잘 수 네, 있으니까.
0: 잘 수 있으니까. 네,
1: 좋습니다.
0: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친친방 친구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있잖아 젤리 좋아해로 이어집니다.
0: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Pure Harmony의 Stupid Brain.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 볼까.
4: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기분 탓일까요? 어쩐지 오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밤의 야자 시간. 노래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겠습니다.
5: 물론 중요한 건 선생님 몰래 듣는 거겠죠? 어깨 단축하면서 들어야 하니까 다들 주의해 주시고요.
3: 역시 노래는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5: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3: 야, 나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들어봐.
5: 제목부터 느낌 오죠? 서로 닮은 듯 취향이 아주 많이 다른 저의 두 사람 오야호가 내 취향 일단 한번 잡숴봐의 느낌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떠먹여 주려고 합니다.
3: 아마 이 친구가 절대 들을 일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언젠가 꼭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던 노래들을 선곡해봤는데요. 효도는 이 주제를 받고 어땠나요?
5: 아,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신중하게 골랐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그 수급하는데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개 보내달라 해가지고 네 개를 보냈어요 또. 그래서 네. 네 개 중에 두 개 뭐가 선택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뒤쪽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5: 뒤쪽 두 개. 왜냐면 태호 씨가 뒤쪽 두 개를 조금 더
3: 좋아할 것 같아요?
5: 아니요,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3: 브라보.
5: 앞쪽 두 개는 그냥 아 뭔가 무난해서 이럴 것 같은데 뒤쪽 뭐야 사실 이럴 것 같아서 뒤쪽이 조금 더 문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탱디는 어때요?
3: 저요?
5: 주제를 받았는데 어땠어요?
3: 저는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사실 너에게 들려주는 건지도 몰랐어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 두 개 그냥 가져왔어.
5: 뭐 그럼 당연히 같이 하는데 제가 듣겠죠 누가 들어요?
3: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들려줄 거라고
5: 아,
3: 생각을 못했다는
5: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가 열심히 들어볼게요.
3: 좋습니다.
5: 네, 큐디비님께서 진짜 야자가 끝나고 규 친친방 틀었어요. 후 잘 들을게요. 아 열심히
3: 조심히 집가십시오.
5: 네, 조심 들어가세요. 그럼 가볼까요? 제 추천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탱디를 위해 선곡한 곡은요 라빈 리네의 Never Let Me Go입니다. 아, 이 노래가 잘못 선택됐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 노래도 좋아요. 이거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요. 아, 제가 원래 이 가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 몇 주 전에 앨범이 나왔어가지고 이제 쭉 들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잔잔하고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호도 막 태호 씨가 듣는 노래 중에서 막 너무 막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너무
3: 오케이.
5: 막 예. 이질감 있진 않을 것 같아요.
3: 오케이.
5: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도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라빈 리네의 Never Let Me Go입니다.

0: Hi, Papo.
1: Hey, how you doing, girl?
0: How you doing? I miss you guys.
1: Yeah, we miss you too.
0: I was calling Grandma because I needed help with a line in this song.
1: So you got another album coming out sometime soon?
0: Yeah, next year, top of next year.
1: How many albums have you put out so far?
0: I have 2 albums.
1: And they selling okay?
0: Yeah. Well, this last one doing really well.
1: Well, we're proud of you. We're proud of you.
0: I love you guys.
1: Yeah.
0: Love you.
1: All right.
0: Okay, I'll call you guys later after I'm done recording.
1: Yeah, don't be impatient to call.
0: You always say that.
1: You're a busy person. Love you, babe.
0: I love you guys. All right, bye-bye. Yeah.
2: 저의 추천곡 라빈은의 Never Let Me Go 듣고 왔습니다. 탱디 어땠어요?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PPAP 아저씨 같아. 맨날 그래요. 저한테. 진짜 맨날 저한테 제가 봤을 때 태양이한테 그 소리 한.
3: 너 그 아저씨 아니야?
2: 맞아요.
3: 너 아니야?
2: 맞아요. 놀랬죠.
3: Pineapple Apple Pen.
2: 저예요 사실.
3: 아 진짜 방금 딱 봤는데 그냥 그 모습이 또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쉬.
2: 떡볶이 사주세요 님께서 뭐야 좋잖아. 감사합니다. Never let me go.
3: 저는 그냥
2: 무난하잖아요.
3: 네, 그냥 네. 딱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인
2: 근데 것 같아요. 앨범이 다 살짝 되게 좀 편하고 좀 이지 리슨이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3: 네, 광어 지느러미 님께서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2: 아 광어요?
3: 예
2: 맛있죠.
3: 어머 언니 아마 동생일 듯 목소리 애인절 같으시네.
2: 애인절이시죠. 그 되게 유명한 노래 하나 있어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듣는 그 어플에다가 좋아하실 노래 많을 것 같습니다.
3: 좋습니다.
2: 태양이의 캔디님께서 늦은 노래다 마지막 통화는 뭔 내용이에요? 큐디 알려줘.
3: 제가 알려줄까요?
2: 가보시죠.
3: 예, 뭐 일단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2: 아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잘 지내냐 하고 뭐 앨범은 언제 나오냐.
2: 오. 오.
3: 그래서 뭐 곧 나와요.
2: 네.
3: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2: 아니 막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화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뭐 앨범 언제 나오냐 뭐 내년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앨범 어떠냐 해서 잘 팔리냐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순수하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돼 순수하고 되게 이너센트한 그냥 통화 내용을 그 뒤에 넣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귀여워요.
3: 그렇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 자 선곡 이어가 볼까요?
3: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큐디한테 야 나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들어봐 라고 말하고 싶은 곡은 현주님께서 탱디 노래 예상 잔나비님이라고 말해주셨는데
2: 아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3: 아니고요. 근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바로 Wave to Us의 Courage입니다.
2: 이것도 또 좀 뻔하죠.
3: 아 예 좀 뻔하긴 해요. 근데 뭐 제가
2: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3: 이게 딱 봤을 때 저는 이번 앨범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개인적으로
2: 언제 나왔죠?
3: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나 그 해외 나가 있을 때 들었는데.
2: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네요.
3: 그래서 그거 듣고 근데 뮤비가 네. 되게 신박합니다.
2: 아 진짜요?
3: 네. 뮤비가 되게.

0: 뮤비도 같이 봐야 될 텐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1: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아, 여기 기타가 맛있다. 여기 그 브릿지에 나오는 기타가 정말 맛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교디 네. 귀 열었죠?
0: 네.
1: 지금 그럼 바로
0: 했습니다.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커리지.

0: 저의 추천곡 웨이브 투얼스의 커리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어땠나요?
1: 아 좋았어요. 그냥 뭔가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이랑 태호 씨의 추천한 곡들이 되게 좀 뭔가 이즈 리스닝 하면서 네. 되게 칠한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또 취향이 또 아예 안 맞지도 않아요 또. 이게 그냥 저도 워낙 듣는 음악이 많고 태호 씨 듣는 음악이 많다 보니까 서로의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았어요. 그 뮤비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아까 지금 음악 나오면서 뮤비 살짝 설명해 줬는데 좀 신기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1: 근데 원래 전 되게 아티스틱한 뮤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연출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뭐 원택이어도 괜찮아요.
0: 그게 인디의 맛이죠.
1: 네, 그 되게 아티스틱한 게 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525님께서 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탱디 배 긁네.
1: 배를 긁었어요?
0: 제가 배를 긁었나요?
1: 그래 나 왜 습관적으로 배는 왜 긁어요? 진짜 싫다. 네, 물통님께서 같은 노래를 계속 추천하는 거 진정성 미쳤음. 맛있는 기타 나온다. 아.
0: 같은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1: 그죠? 좋아하면 좋은 거니까.
0: 좋아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드는 음악이 없어요.
1: 요즘에 네. 좀 많이 들어봐요, 태호 씨.
0: 아니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1: 진짜요?
0: 네.
1: 이렇게 수많은 노래들이 많은데?
0: 재미없어요.
1: 맨날 같은 것들 들어서 그래요, 태우 씨. 그 말은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찾아봐요.
0: 아, 다른 장르는 딱히

0: 아직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솔직히.
1: 좋아요. 다음 거 읽어주세요.
0: 네, 0030님께서 저는 학교에서 방송부 하고 있는 고딩 피스인데 점심 방송 때 틀 쿄디 탱디 픽 피어나무니 노래 하나 잡사봐 해줄 노래 추천 하나 해주세요.
1: 학교에서 뭔가 학교에서 들을
0: 학교에서
1: 만한...
0: 그냥 아이돌 노래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1: 어 근데 학교에서 방송에 든다고?
0: 그러니까 그 노래로 다 들리게
1: 그럼 뭔가 좀 대중성 있는 거 한번 골라봐 주세요. 새드송.
0: 아 우리 노래.
1: 우리 노래 피어나.
0: 아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아 우리 노래로 해주면 이제 점심 시간에는 사실 졸린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막 칠한 노래로 하면 안 돼.
1: 아 진짜? 네. 오케이 난 몰라 이런 거.
0: 아니 점심 시간에 졸리잖아요.
1: 아니었어요 전.
0: 좀 희한하네 이 사람.
1: 점심에 완전 좋죠. 점심에 밥 먹으셔서 아싸 이러면서 이.
0: 너가 그때까지 자서 그런 거야.
1: 어?
0: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넌 노니까 안 졸린 거라고.
1: 혹시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0: 저였다면은 잠이 확 깰 수 있게 트리플 세븐이요. 그 처음에 인트로가 네.
1: 완전 그냥 네. 확 이렇게
0: 확실히 깨는... 잠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좋은 쪽으로.
0: 예,
1: 네. 좋습니다. 그럼 트리플 세븐 가시죠.
0: 네,
1: 좋습니다. 대뻥이님께서 점프하자라네요. 아 그러면. 사람들 다 뛰어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0: 학교 무너집니다.
1: 네, 무너질 수 있어서 예. 적당히 트리플 세븐으로 가시죠.
0: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쿄디 탱디가 서로를 생각하며 선곡해온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쿄디가 한 곡 더 추천해주세요.
1: 네, 제가 탱디에게 나 믿고 한번 잡숴봐 라고 말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Bad Bad Not Good이 피처링한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입니다. 아, Daniel Caesar는요 여러분 저와 추억이 깊죠. 데니얼 형님은 제 오래된 친구고요. 제 오래된 친구고 일단 가사부터 너무 잘 쓰고 이분은 되게 잔잔한 음악을 하는데 이 코드 프로그레션 이 음악의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배울 것도 많으면서도 근데도 너무 특이해서 막 이질감 들진 않아요. 그냥 오? 이 정도?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가사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분 데니얼 씨 토론토 사람인 거 아시죠?
0: 몰라요 그거는. 내가 이 사람 토론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1: 토론토요? 토론토 사람이에요. 토론토 사람.
0: 아 토론토 사람. 네, 친구네
1: 그,
0: 진짜.
1: 진짜 형님이에요. 네. 저만 아는 형님. 그분 저 몰라요.
0: 일방적 형님.
1: 네 일반적인 형님. 네 그래서 되게 샤롯 하고 싶었고 요즘 이렇게 최근에 제가 또 그 쇼폼으로 누가 이걸 피아노 치면서 커버하는 영상을 봤어요.
0: 네 저한테도 많이 떠요 이분.
1: 아 데니얼 씨죠? 네. 유명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앨범 또 LP로 있거든요. 저는 LP 사는 기준이 진짜 나한테 한 시기 동안 내 인생의 한 시기 동안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 앨범 중에 하나면 LP로 사요. 근데 이 노래를 계속 한참 잊고 있다가 그 쇼츠 보면서 아 다시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듣게 된 노래라서 태호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로 들려드릴게요. Bad Bad Not Good이 피처링한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

0: 미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5: Daniel Caesar의 Please Do Not Lean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이 노래 정말
5: 그때 내 안에서 제가 한국에 없었잖아요. 제가 형 지금 왔어? 한국에 없는데 좀 밀려라 좀. 좀 다음 주로 해라 그럼. 기회야 그럼 널 위해서 그럼 당연하지.
4: 그럼 네가 이제 끝나고 삼겹살고?
5: 삼겹살고? 삼겹살고 내가 좋아하는 삼겹집인데.
4: 오케이. 한번 바로 오케이 바로 하는 거지.
5: Do you want 삼겹살? 이렇게. 한번 영어 할 줄 아시니까.
4: 한번 대접하라고.
5: 그럼 항상 내안 해주시니까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자 오늘 친친빵 선곡표는 내 취향 떠먹이는 내 취향 떠먹이기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4: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최태양 이 노래 남 있고 또 한번 들어봐. 바로 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너드 커넥션의 29입니다.
5: 29
4: 이렇게 읽어야 됐나?
5: 29
4: 29입니다
5: 한국 가수예요?
4: 네
5: 그럼 29이겠죠
4: 예?
5: 한국 가수면 29이겠죠 29 말고
4: 그래요
5: 네 너드 커넥션 29 or 29
4: 네, 이 노래는 들은 지 뭐야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5: 오 처음 들어봐요
4: 아 이 밴드를요?
5: 네
4: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예요
5: 근데 태호씨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하는 거 아시죠?
4: 아 근데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5: 아 오케이 오케이
4: 그래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밴드입니다
5: 오케이
4: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간에 그 기타로 포인트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그냥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5: 이거는 인이어 두 개 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아 좋아요
5: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3부는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취향과 취미는 물론 저희에게 궁금한 점도 반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너드 커넥션의 29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영.
1: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태오 맛 젤리랑
0: 기호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넨 뭘 좋아하는데?
1: 2905 친구가 나는 요즘 게임에 빠졌어. 요즘 한 달 동안 해 뜰 때까지 친구들이랑 게임해가지고 미국 시간으로 하루를 사는데 탱디 쿄디 밤낮 바뀐 거 돌리는 팁 있으면 알려줘.
0: 이렇게 뭐 사실 미국 가서 있는 시차는 진짜 리얼 시차고 이런 거는 사실 바로 방법 있지. 그냥 하루 안 자면 돼.
1: 맞아. 하루 안 자고

0: 그 아침을 되게 힘들게 하다가 그 밤에 자면 돼.
1: 그 저녁까지 버텼다가 자면은 바로 맞춰져 진짜.
2: 맞아.
1: 맞아. 자, 8812 친구가
2: 진짜 발라먹기에 푹 빠졌어. 올해 무화과가 엄청 달아서 매일 먹고 있어. 큐디탱들도 무화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궁금해.
0: 와, 나 무화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1: 나도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몰라.
0: 무슨 맛이지?
1: 무슨 맛인지 몰라. 같아.
0: 나는 뭔가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
1: 맞아. 난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 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정확하게.
2: 뭐?
1: 복숭아.
2: 아, 복숭아.
1: 수박.
2: 나는 1등은 망고.
1: 아, 망고.
2: 망고. 무조건 망고. 2등은 수박.
1: 난 1등 복숭아, 2등 수박.
2: 3등은?
1: 3등 포 귤? 포도?
2: 귤.
1: 귤?
2: 나 요즘에 블루베리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
1: 아, 블루베리.
2: 어, 블루베리 좋아.
1: 몸에 그렇게 좋다는데.
2: 내가 하도 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 아니야?
1: 그런 거 같아.
2: 아, 그렇지.
1: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정확히 그런 쇼츠 같은 거 그만 보라고 맞아, 얘기했어.
2: 맞아. 아야, 찾아봐. 진짜 블루베리 진짜 짱 좋아.
1: 자, 냐냐냐 롱이님. 이 친구가 탱디 요새 러닝 열심히 하던데 나도 탱디 영향을 받아서 어제 러닝했어. 근데 어제 1km밖에 안 뛰었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었어. 탱디는 첫 러닝 후 폭풍 안 왔어. 당연히 뭐지.
2: 근데 무릎도 안 좋은데 왜 뛰어?
1: 어? 그냥 뛰어보는 거야.
2: 그럼 무릎 안 좋으면 뛰면 안 돼?
1: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무리가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
2: 나중에 한 꾸준히 하면 나중에 느낄 거야.
1: 괜찮아, 그때는
2: 조심해.
1: 나도 당연히 아팠지. 뭐 기린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그냥 아팠어. 아프고 근데 딱 뭐야 딱. 그 다음 날 하고 한 세 번째 날부터 안 아프던데.
2: 맞아, 익숙해지니까 몸이.
1: 1km밖에 안 뛰었는데 내가 근데 이거 진짜 요즘에 계속 보고 느끼는 건데 나도 무조건 빨리 달리려 했거든.
2: 아니야.
1: 그니까 천천히 달리.
2: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게.
1: 천천히.
2: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잖아, 그치?
1: 맞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1km 뛰고 죽는 줄 알았어.
2: 진짜?
1: 뛰어봐 한번.
2: 난 뛰어본 적 있어.
1: 1km.
2: 많이.
1: 한 5분대.
2: 나 5km까지 한 적도 있어.
1: 5분대 처음에 근데 러닝할 때 그렇게 뛰면은 이제 겁나 힘들어.
2: 그치, 빨리 뛰려면? 그럴 것 같아.
1: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2: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최예나의 설탕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이어서 최애나의 설탕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계속 볼게.
1: 5367 친구가 쿄디는 왜 넥타이를 하다 말았어? 묶는 법을 모르구나.
2: 아니 패션을 알지 못하면 물어보지 마. 찾아보도록 해.
1: 어? 5367 친구는 패션을 모르는구나.
2: 아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지. 이런 느낌 몰라?
1: 모를 거야.
2: 그니까 찾아와. 찾아봐. 8197 친구가 인타기의 무화과 진짜 좋아한다고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는데 크크크크크.
1: 어. 찍어 사 먹으면 되지 뭘.
2: 뭐 그렇게 비싼 건가? 비싼 거 같긴 해. 느낌.
1: 비싼 거 아니야?
2: 뭔가 비싸 보이긴 해. 아닌가?
1: 아주 비싼 거 아니네.
2: 그래서
1: 아주 비싸지 않네.
2: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돼.
1: 아 그럼 찍어 사 먹으면 되겠네.
2: 어, 그러네. 그냥 뭐 과일은 좀 한국에 사기 좀 비싸긴 하니까.
1: 맞아.
2: 태양이 가면 사줘.
1: 나? 그래요. 자 이은채 친구가 인타이가 얼마 전에 지웅 인탁 소울은 순둥 조합이고 기요태오 종섭은 악마 조합이라고 했는데 쿄디 탱드도 동의함?
2: 동의해. 진짜 그렇긴 해. 지웅 인탁 소울은 진짜 완전 순둥하긴 하지. 걔네들은 막 뭐라 해도 뭐라 완전 순둥해. 아니야? 왜?
1: 뭐 그런 것 같아. 응. 아, 쇼타는 순둥하지.
2: 네. 인타겐 중이도 순둥한데. 그 뭔가 놀리기가 너무 재밌잖아.
1: 아, 그렇지. 타격감 있지.
2: 어, 타격감 있지. 근데 나도 타격감 있어.
1: 아, 너가 제일 많지.
2: 근데 나 왜 악마 조합이야? 응? 내가 왜 악마야? 네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 나 왜 악마 조합에 껴 있어? 나도 그럼 순둥 조합 아니야?
1: 그러니까 너가 순둥 조합인데 내가 봤을 때.
2: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시 말해봐.
1: 뭘 말해 내가. 악마 조합은 없어요. 저랑 종서이 빼고.
2: 아 그럼 나머지는 다 순둥?
1: 응.
2: 어?
1: 너가 제일 좋아 놀리기.
2: 어. 나 놀리기 좋아.
1: 되게 재밌어.
2: 응. 근데 잘 받아주잖아.
1: 맞아.
2: 그래서 좋은 거지.
1: 맞아.
2: 근데 나도
1: 또 못 받는 애들 있다고. 또.
2: 근데 난 그만큼 또 다시 돌려줄 수 있어 그런 건가? 내가 악마 그래서 악마인가?
1: 몰라 왜?
2: 근데 너가 근데 무튼 너가 제 악마야.
1: 내가 왜 악마야?
2: 네가 제일 악마지.
1: 어. 아! 오 마이 갓.
2: 그래가지고 태호가 제일 악마 킹이에요. 킹 어. 악마. 억양이 좀 그렇다. 무튼 에센셜님께서 쿄디 무섭게 생겨서 악마 조합이.
1: 아. 아,
2: 저 무섭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1: 이제 머리 깎고 다시 그럼 이제 순둥 조합 됐어요.
2: 예, 순둥 조합. 순두부 조합.
1: 자 리나 친구가 나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엄청 빨리 달리는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공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쿄디 탱디한테 물어보고 싶어. 비행기 탈 때 가장 신나는 순간이 있어?
2: 비행기 탈 때?
1: 나
2: 잠깐만
1: 있지.
2: 이게 딱 떠날 때가 신난다고?
1: 어.
2: 난 그때 제일 불안한데.
1: 왜?
2: 난 갈 때랑 도착할 때가 제일 불안해.
1: 그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순간이긴
2: 하지. 어 그러니까 사실. 난 그때가 제일 무서운데? 넌 언제가 제일 신나?
1: 난 제일 신나는 순간 있지.
2: 뭐? 언제?
1: 딱 이제 며칠간 못 자다가 장시간 비행기 타야 될 때 잘 수 있다는
2: 맞아
1: 그게 인정. 그때 신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신나.
2: 맞아 신날 건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서.
1: 아 여행으로 가면 신나지.
2: 아 나는 근데 가끔씩 그 뭐야 그 라면 시킬 때.
1: 아 그때는 근데 이제는 나 먹지도 않아. 나는.
2: 그 나도 안 먹어. 나 그냥 자고 아니면 그 막 또 다음 날에 막 또 바로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으면 뭐 먹기가 좀 그렇잖아.
1: 아니 부를까봐.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되게 더부룩해.
2: 그게 뭔 소리야?
1: 그 더부룩해. 그 아, 속이 막
2: 아 그치
1: 좋아.
2: 그치. 그래서 이제 안 먹긴 하는데 근데 가끔씩 먹을 때 되게 신나는 것 같아. 2122 친구가 내가 요즘 푹 빠진 건 순대

0: 게 순대. 아, 배달시키면 내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순대트럭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순대트럭 아저씨가 내 옆집에 살면 좋겠어. 내장이 없는 경우에 또?
1: 그런 게 있어. 그 내장, 간, 뭐 심장 이런.
0: 순대 안에 있다고?
1: 아니 따로.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선 다 한 번에 삶으니까.
0: 아, 오케이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다.
1: 이런 거
0: 보지도 못하겠어요.
1: 근데 저는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은근히.
0: 알아. 너 옛날에 못 먹었잖아, 근데.
1: 아니야.
0: 아, 그래?
1: 이건 먹었지.
0: 아, 그런가?
1: 근데 난 그건 못 먹겠더라. 그 선지? 선지 아닌가?
0: 아, 그 해산물?
1: 그 아니 그 피로 이게 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
0: 피로 만든
1: 푸딩 같은 피. 와, 마이 갓. 난 그건 좀 힘들던데 진짜.
0: 막 입에 막 지금 느껴져 막 지금.
1: 아니 그건 아 그치.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궁금해. 그 무슨 맛을 먹는 거야?
0: 난 그냥 모든 거 다 그래. 이렇게 알겠어. 순대 맛있을 수 있어. 오케이.
1: 와, 고소하대.
0: 근데 봐봐.
1: 피만 나던데.
0: 이런 거 다 맛있을 수 있거든. 근데 굳이 그 정도까지 맛있나 싶은 거지. 난 차라리 그냥 그거 막 그런 거 막 모르겠어. 그 가끔씩 그 마라탕에도 막 넣어 먹잖아. 그 막 우리 그런
1: 맞아. 나도 선지는 못 먹어.
0: 그냥 굳이야.
1: 근데 저 맛을 좋아하는 우리가 맛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0: 그래.
1: 되게 인정할게. 미식가들은 또 그거 하나의 그 맛에 빠질 수도 있다고.
0: 그래. 맞아. 우리가 그 발달 안 된 걸 수도 있어.
1: 맞아. 잠깐만. 아, 돌사탕이 철분 보충이래.
0: 철분. 저는
1: 요즘 알약으로 되게 잘 나오는데.
0: 맞아요. 저 밤에 알약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1: 예. 네. 좋아. 이쯤에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할게요.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0: 몸이 너무 썩어가는 느낌이 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1: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이 없잖아 지금.
0: 맞지. 그 2-3일 넘게
1: 나 진짜 고등학교 방학 때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그냥 있어 보는 거야.
0: 좋아.
1: 뭔가 막 계획을 잡지도 않아.
0: 그냥 어. 가는 대로.
1: 어, 그냥 먹고 싶으면 이거 막 시키고 그냥.
0: 그냥 나가서 그 슬리퍼 신고 그 편의점 가서 뭐 먹고 그 주워 먹고 그냥 이런 느낌. 좋지. 325님 저희가 아, 우리가 지금 말한 거 토대로 한번 영감을 받아서 실행해 보도록 해.
1: 예스.
0: 좋아.
1: 4056 친구가 쿄디 흑발 너무 예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섹시한가? 핑크 머리 뜨는 기호가 본인 스스로를 토끼 같다고 했었는데 흑발한 지금은 뭐 같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PPAP.
0: 뭐?
1: 뭐 같다고 생각해?
0: 아, 나는 막 생각을 못 해왔네. 나는 지금은 어떤 느낌이라면 살짝 그거 그 두더지.
1: 갑자기
0: 두더지도 이렇게 생겼잖아. 머리 짧고 막.
1: 나 두더지 솔직히 살면서 본 적 없어.
0: 두더지 몰라.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1: 아 너네 그때 봤지?
0: 어 봤어. 아 너무 귀여워 두더지. 아무튼 073 어머 그 잠깐만 이 사진들
1: 이거?
0: 어 귀여운 두더지를 쳐야 될 것 같은데.
1: 오 와우.
0: 이게 지금 작가님들 저의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되게 이상한 사진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1: 좀 어 되게 징그러. 얘 뭐야?
0: 그거 왜
1: 아니 저 밑에는 뭐야?
0: 왜 탈모지?
1: 귀여운 두더지. 어머
0: 귀여워. 얘는 진짜 귀여워 실제로 보면.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오케이
1: 여기까지 왔었단 말이야. 길었는데 지금 짧아졌으니까 그 김에 내린 건데 또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면 또 하죠 당연히. 근데 올리 무대에서
0: 본인 죽음인 아니다.
1: 그러니까 제 죽음인 사실.
0: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돼? 어 느낌 있네. 아 분위기 있어 근데 확실히. 근데 어 목은 왜 솔직히 이렇게 꺾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아 맞아 근데 그날 되게 잘생겼었어.
1: 그 좀 잘 나오게 하는 그 법이 있어 사실.
0: 뭐?
1: 그 메이크업도 있고.
0: 아 그래?
1: 어 그래서 항상 내가 쌤한테 얘기해. 오늘 저 뭐야 아이돌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 딱 그렇게 해줘.
0: 그럼 안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주시나요?
1: 안 할 때는 태양 모드로 해주세요.
0: 태양 모드가 뭔데?
1: 그냥 나 지금.
0: 아 그래? 아 89
1: 네가 가끔씩 봤을 때 그 아저씨 같다 할 때.
0: 어 맞아.
1: 그게 태양 모드.
0: 그럴 때 왜 이렇게 아저씨 같아?
1: 지금 태양 모드.
0: 아니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아저씨 같았어.
1: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기본 애매하는 게 더 그렇다.
0: 아 그치. 어 아까 너 한 머리 보고 9396 친구 아니 그거 아니야래.
1: 저 친구 느낌
0: 다시 하지
1: 없다.
0: 말자. 아 근데 아니긴 했어. 그 느낌은 아니긴 했었어.
1: 그 느낌 아니지. 어,
0: 괜찮아. 1236 친구 안녕. 고딩 피스인데 독서실에서 몰래 보고 있어.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미치겠어. 공부 자극 멘트 좀 해줘라. 어? 지금 11시 22분인데 근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1: 요즘 고등학생들
0: 고생이야.
1: 요즘 고등학생들 이래서 안 돼.
0: 그래도 해야지.
1: 응? 지금 당장 자.
0: 아 지금 공부 자극 멘트 좀 해달래.
1: 그만해.
0: 아 그래 오늘 많이 했으니까 11시까지 했으면 충분했으니까
1: 가서 쉬어도 돼. 고등학생이.
0: 좀 쉬어.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거 완전 TMI인데 난 이게 제일 문화 충격이긴 했었어.
1: 한국에?
0: 어. 캐나다는 그냥 끝나면 집 가. 3시면 집이야. 근데 11시까지 3시부터 11시까지
1: 나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 우리 젊은 학생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지만
0: 아, 그 우리도 당연히
1: 다가 아닙니다 진짜.
0: 그치? 근데 우리도 당연히 숙제는 있었지. 근데 그냥 그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렇진 않아. 근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1: 다가 진짜.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찾으십시오.
0: 그래도 되게 멋있고 존경하고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화이팅. 이제 집 화이팅. 가세요. 이제 진짜 이제 몇 시야 지금? 11시 반인데 이제.
0: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1: 2931 친구가 난 다음 주에 개강이야. 개강 화이팅 해줘.
0: 화이팅!
1: 화이팅!
0: Let's do it. 9218 친구가 난 요즘 영어 인터뷰 보기에 빠졌어. 사실 공부해야 돼서 하는 중인데 피아노 영어 인터뷰 영상들 보면서 공부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고마워 피아노미. Of course, don't worry about it. Anytime.
1: Yes.
0: You let me know. You let me know. We got you. 너도 진짜 얼마

0: 얼마나 감사해야 돼. 내가 네 옆에 곁에 있는데 너 영어 배우고 싶으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오케이. Whatever you want, 9218, whenever you need it, we got you.
1: Yes.
0: Let's go.
1: 1386 친구가 어벤져스가 쓰는 펜은 블랙팬서.
0: 2651 친구가 탱디는 회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탱디 큐디는 초장파임, 간장파임?
1: 솔직히 나는 회를 좋아해서 좀 비싼 것도 먹어봤다. 응. 좀 일부러 사서 좀 먹어봤어. 어. 솔직히 내 입에는 다 비슷비슷해. 이거 정말 축복받지 못한 입이야 지금.
0: 나는 블랙팬서.
1: 난 초장.
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난 초장.
0: 1386 친구 죄송하고요. 웃겼고요. 이 651 친구는 초장 쓴다고요? 태호 씨? 초장 쓴다고?
1: 난 초장.
0: 초장이 뭐더라?
1: 그 빨간색.
0: 아, 나는 간장.
1: 간장도 가끔 먹으면 맛있겠네.
0: 어, 간장. 8860 친구가 재수생도 파이팅 해줘. 재수생도 공부 안 하고 자도 된다고 해줘.
1: 아, 재수생은 안 되지.
0: 재수생이 뭐야?
1: 그 다시 하는 거.
0: 아, 왜 다시 해?
1: 그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지.
0: 아, 그,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 아니, 저 친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는 게 좋고 재수생은 괜찮습니다.
0: 아, 재수생도 좀 나이 있으시군요.
1: 아니, 뭐 나이는 없겠지, 사실. 아. 해봤자 뭐 20살 초반대겠지.
0: 아, 조금 시험시험하게 하세요. 그냥 좀 알아서 적당히 밸런스. 맨날 한다고 할 필요 없고.
1: 맞아. 아니, 내가 진짜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머리에 들어오나?
0: 안 들어오지. 그냥 하는 거지.
1: 그냥. 안무랑 똑같지 않을까?
0: 안무랑 똑같지.
1: 이게 오랜 시간 계속 길게 가지고 있는다고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그 머리 한계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0: 맞아. 그래서 진짜로? 그 효율성을 찾아야 된다는
1: 거. 자고 말이지. 일어나면 더 기억 잘 나고?
0: 맞아. 이게 우리 안무도
1: 안무랑 다른가? 우리
0: 안무랑 비슷할 해서? 거야. 비슷할 거야. 우리도 춤추면 하루 종일 추면 그날에 다 안 들어. 그럼 하루 보면 자야 그 다음 날에 좀 더 잘 들어오거든. 그런 것처럼 알아서 본인의 그렇다고 막 그냥 계속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런 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알아서. 합리적이게.
1: 아니, 너무 궁금해. 내 친구들도 막 그런 재수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게 다 머리에 들어오나?
0: 그냥 새벽에 하면 심지어.
1: 그 도라에몬 그 암기 식빵 찍어가지고 먹는 거.
0: 그냥
1: 건가?
0: 모두가 하는 거고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지.
1: 희한합니다.
0: 괜찮아. 화이팅.
1: 화이팅.
0: 잠깐 이 문자를 끝으로 길고 긴 야자 드디어 종료.
1: 아쉽지만 아직 얘기할 시간은 더 남았으니까 다시 존댓말 챙겨서 우리는 4부에서 다시 만나자.
0: 좋아. 스티브 레이시 오야. 와, 나 이 앨범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 앨범도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1: 오야.
0: Yes, 오야 듣고 들어올게. 이따 봐.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기호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고등학교.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주시죠. 8월 25일 화요일 내일 금천고 점심 메뉴입니다. 친환경 잡곡밥, 근대 된장국, 소불고기 야채볶음,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사과엔 망고맛 슬러시, 그리고 낙지 이것. 이것은 낙지를 통째로 돌돌 말아 꼬치에 끼운 뒤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전라도 지역의 향토 음식인데요. 낙지 이것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호롱이, 2번 조롱이.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NCT 127의 블링이.

0: I'm a blingy blingy blingy.
1: 내일 급식 못 알아에 이어서 NCT 127의 블링이 듣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NCT 127의 정규 7집이 발매됐는데요. 데뷔 10주년 기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타이틀곡 블링이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불꽃에 빗대서 표현한 곡이라고 하니까요. 퍼포먼스도 한 번씩 다들 챙겨봐주시면 좋겠네요.
2: 네, 그럼 내일 급식 못 알아 퀴즈 정답자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낙지 호롱이었습니다.
1: 야. 내일 금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잡곡밥, 근대된장국, 소불고기 야채볶음,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사과 and mango mud slush, 그리고 낙지 호랑이. 아, 호롱!
2: 그냥.
1: 너무 자신있게 말했지.
2: 야, 메뉴로 낙지랑 호랑이가
1: 아,
2: 나와요?
1: 아, 그니까 저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뭔 음식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낙지 호랑이래. 호랑이네요, 호랑이.
2: 아니, 이런 게 나와.
1: 그게 뭔데요?
2: 이거 산낙지.
1: 아.
2: 나도 호랑이란 건 처음 들어본다.
1: 그 이거 구워 먹는 거야?
2: 아, 아 구워 먹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1: 아니 뭐 그냥 산낙지를 먹겠어요?
2: 나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 무슨 급식에 산낙지가 나와 이런 줄 알아.
1: 어렵죠 그런 건 먹기가.
2: 이건 키워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1: 뭐 굳이긴 해요.
2: 구운 거예요 구운 거.
1: 아 그래도. 어. 굳이? 아니, 뭐 있으면 먹을 거.
2: 아, 오징어 구운 거 안 좋아요?
1: 음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아 그래도 환장하네요.
1: 아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뭐 맛있을 것 같긴 해요.
2: 네. 아, 산낙지는 저도 먹어본 적 없어요.
1: 어, 저도 못 먹어본 적 없죠. 네. 근데 그런 쇼츠 얘기 또 나오네.
2: 그 가끔씩 먹는 거?
1: 어, 그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누가 뭐 어떤 외국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먹기 제일 위험한 음식 중에 막 10가지 막 했는데 근데 그 10가지 중에 막 South Korea 산낙지 막 이렇게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산낙지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야?
2: 위험하지. 어. 왜냐면 얘가 빨판게 막 달라붙잖아.
1: 그치, 그치.
2: 근데 이걸 막 한 번에 꾸도 안 삼키면은 요 목에 막 붙는 거야.
1: 나랑 안 맞을 거야. 그럼 왜냐면 나는 솔직히 그 오래 씹어서 먹는 건 싫어. 쫄깃쫄깃한 거 그냥 빨리 그냥 삼키고 싶은데 계속 쫄깃. 어 생각만 해도 너무 역겨워.
2: 아 근데 외국 분들이 산낙지 보면 좀 기절하더라고요.
1: 그니까 근데 그때 그 영상에 그 나오더라고.
2: 나도 뭐 기절한 정도는 아닌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1: 먹어봐요 한번. 그럼 한번 저 꼭 데려가 주세요 한번 보게.
2: 아 저는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사실.

0: 고맙고 아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당첨 축하드립니다.
1: 이야 대박. 9년지기 친구를 10명이나 하면은 엄청 어마무시하네요.
0: 그러게.
1: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10명이면.
0: 맞아. 왜냐면 그렇게 오래되면 한 명씩 막 떨어나가지.
1: 맞아요. 떨어져 나가요. 이제 나중에 뭐 딱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바빠지고 그렇게 그치. 하면 이제 각자 알아서 다 이제 흩어지는데 10명이면 아 젊으신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0: 저도 10년 된 친구들이 있는데 좀 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막 한 3, 4명씩 밖에 없거든요. 막 그렇게 10명은 있진 않아요.
1: 저도 지금 아직 뭐 26밖에 안 되진 않았지만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 애들이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직장 때문에 좀 멀리 간 친구들 또 결혼한 애들도 있고
0: 그치.
1: 그러면 그쵸.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10명이 또. 좀 어렵죠.
1: 네. 네. 좋습니다. 자,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0: 오늘 얘기는 태호 씨가 태호 씨가 또 써왔네요. 기대도 됩니까?
1: 아, 그래서 감동 받았어요.
0: 네, 감동 받았어요.
1: 예.
0: 네. 그러면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불펌 없지만 먼저 듣고 되게 기네요. 다시 가려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1: yes.
0: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요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라던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또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걸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나에겐 아직도 어려운 숙제이다.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얼마 전 빅뱅 공연을 보고 왔는데 We Like to Party라는 곡을 따라 부르다 딱 가사 한 줄이 머리에 남았다.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윈 내일에. 공연장에서 이 가사를 딱 듣고 지금 내가 뭐하러 이렇게 성급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노래 가사가 줄 수 있는 힘이 엄청나다고 느꼈다. 나도 나중에 좋은 가사들로 나를 응원해주는 피스들을 힘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노래까지 완벽했어요. 지금.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보릿 노래고요. 사실.
1: 그러니까요. 랑예양님께서 그렇게 우리 젊은데 내가 왜 고민했을까.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1: Why?
0: 이 노래를 원래 좋아했지만.
1: Why?
0: Why?
1: Yes.
0: 한 번도 이 가사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공연장에서 딱 듣는데 와우. 정말 공감했습니다.
1: 진짜 근데 태훈 씨는 진짜 좋아하나 봐요. 빅뱅 선배님.

0: 너무 좋. 알러뷰예요.
1: 저는 막 그 정도까지 두는 걸 막 좋아한 적 없고 막 가수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막 들으면서 이 가사 딱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힘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어떻게 좀 달라지잖아요.
2: 그쵸.
1: 그 가사 하나 때문에.
2: 그렇죠.
1: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2: yes.
1: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거라는 걸 좀 거기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젊어요, 태호 씨.
2: 그러니까.
1: 천천히 해요, 좀.
0: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윈 내일에.
1: 아, 난 다른 라인인 줄 알았어.
2: 아, 그 라인 맞아요.
1: 아, 그죠? 다르게 불렀죠?
2: 아,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아.

0: 80살까지 살잖아. 그럼 우리 지금 이만큼 산 걸 그때 또 다시 살아야 돼. 오 마이 갓. 너무 많이 살아야 된다.
1: 사실 아찔하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0: 이렇게 생각보다 살 시간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만큼 하고 싶은 거나 많아도 많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급할 필요가 없다.
1: 나도 다급할 필요 없긴 해요, 사실.
0: 네, 할 수 있어요. 뭐든 간에 할 수 있어요. Look at Paul McCartney.
1: 네?
0: Paul McCartney?
1: 파마하고 싶다고요?
0: 폴 맥카트니요.
1: 아, 폴 맥카트니. 아, 난 또 파마하고 싶다는 줄 알았네요.
0: 아니죠. 폴 맥카트니라는 얼마나 멋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멋있죠.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어요. 멋있죠. 뭐든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어요.
1: 자, 티끌모아 27억님께서 너네도 나한테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큼.
0: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
1: 맞아. 너무 신기해.
0: 나는 그냥 사람인데.
1: 그니까.
0: 나는 그냥 인간인데.
1: 그니까.
0: 감사합니다.
1: 저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네. 아주 좋더라고.
0: 대지유님께서 난 탱디가 빅뱅한테 느끼는 걸 표현함지 느낌.
1: 그니까. 이거 너무 신기해. 정말 그런가?
0: 그니까 정말일까?
1: 내 빅뱅.
0: 뻥이죠. 대지유 뻥이지.
1: 거짓말 치는 거지. 내가 빅뱅을 좋아하는 만큼 난 그걸 느낄 수 있다고?
0: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1: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있긴 해야 돼 사실. 왜냐하면은 빅뱅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저의 학생 시절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이 이제 우리 노래 들으면 또 나중에 나이 먹고 어머나 25, 26 우리 나이 때 됐을 때 이제 딱 그 노래 들으면 저 노래 좋았지.
0: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1: 신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0: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교환 일기 오늘은 저 탱디의 일기였고요. 수요일은 쿄디의 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일은 여러분의 일기 교환해드릴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오랜만에 돌아온 쿄디 탱대 친친방 재밌으셨나요?
0: 재밌었습니다.
1: 좋았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말하는 거 좋아서 그런지.
1: 저희는 또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멤버잖아요. 이 네. 그만 좀 쳐줄래요?
2: 빼버려 그냥.
0: 네, 아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돼버리네요. 그냥 너무 재밌어서.
1: 맞습니다. 만병이님께서 낙지 호랑이 다시 생각만 해도 엄청 강해 보인다.
0: 그니까요.
1: 만병이님을 위해서 낙지 호랑이 먹은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0: 먹은?
1: 자, 낙지 호랑이 먹었다. 지금 한 입 먹었어.
0: 우와.
1: 아니 거기 낙지 호랑이 먹은 그냥 피피피 아저씨.
2: 아니 야 침을 막 뱉고 나네.
0: 아니 근데 그때 화했을 때 내 얼굴 저기 잠깐 봤는데 줌을 너무 확 당겨가지고.
1: 아 진짜.
0: 아 더워요 지금. 여기 에어컨 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 아, 좋았어요 방금. 예, 낙지 호랑이 먹은 느낌이었어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훈님께서 내 청춘의 피어남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함 따라매요.
1: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0: 네 예, 그럼요.
1: 저희 청춘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0: 그럼요.
1: 예. 네. 2093님께서 쿄디 백신 먹고 진정하세요. 지금 백신 빨리 먹으세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알코올 바이러스 맞은 것 같아요.
2: 아 지금 빨리 먹을게요. 지금 당장 할게요.
1: 방금 낙지 호랑이 먹은 게 아니고 알코올 바이러스 맞은 줄 알았어요. 돌아왔군요. 오케이,
0: 돌아왔어요.
1: 좋습니다. 내일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동표 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0: 과몰입 토론 준비돼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의 끝곡 피아노모니의 라스트 콜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아노모니 키오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작품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곡이죠. 슈베르트 교향곡 8번, 우리가 보통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교향곡 8번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영화에 쓰인 버전이 바로 이 버전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필립 케이딕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고요. 2054년을 배경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건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세 사람 덕분이에요. 아가사, 대실, 그리고 아서. 이렇게 세 명의 예지자가 앞을 내다보고 범죄자를 지목하면 그 범인을 미리 검거하는 거죠. 범죄를 일으키기도 전에 미리 검거하는. 그런데 6년 만에, 그러니까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작동하고서는 이제 뭐 살인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검거를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6년 만에 첫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존 앤더튼.

범인을 잡으러 다니던 그 주인공 톰 크루즈입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톰 크루즈는 일단 도주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세 명의 예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에거서, 네, 영화에선 계속 에거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자막으로 아가사라고 보게 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죠.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그 에거서를 연기한 사만다 모튼 배우의 하나의 시그니처 시퀀스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이 장면이 그를 대표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일명 사만다 모튼의 런 시퀀스. 톰 크루즈는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좀 답해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톰 크루즈를 잡으러 근처에 다 왔거든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거서는 말을 하다 말고 그런데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당신 빨리 도망쳐야 돼요. 런! 네. 달려! 도망쳐! 라고 소리치는 그 시퀀스의 연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오늘 그 장면 들려드릴 때 그 런 부분의 볼륨을 엄청나게 낮췄어요. 실제로는 오늘 들려드린 볼륨의 한 두 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발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밤에 라디오로 듣다가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그 표정으로 짐작이 되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다들 놀라실까봐 최대한 소리를 낮췄는데도 아마 놀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배우 사만다 모튼 영화에서 에거서를 연기한 아가사를 연기한 제가 사만다 모튼을 처음 기억하는 게 바로 그 영화예요. 그 영화의 사만다 모튼이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입니다. 와 이런 배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해? 와 정말 처음에 그 물에 떠 있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마지막까지

0: 사만다도 써맨서 모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편리한 대로 하죠.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불리는 대로 그냥 사만다 모튼이라고 해야 좀 매칭이 될것 같습니다. 써맨서 모튼, 사만다 모튼. 오디세이 보면서 저는 내가 이 배우를 처음 보고 감탄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다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아직 못 보신 분은 당연히 재밌게 보실 거고요. 나 그거 예전에 봐서 다 아는데 하시는 분도 지금 다시 보면 이게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24년 된 거죠. 2002년 영화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촌스럽지 않고 바로 엊그제 찍은 그런 영화 같지? SF 영화인데 20년 전의 기술인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을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바로 그 배우 사만다. 지금 오디세이의 키르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 사운드 트랙에서 디멘션스, 아케드 파이어 그리고 오웬 팔레트가 함께한 스코어였습니다. 영화 그녀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연기한 건 스칼렛 요한슨이죠. 극중에서 그 스칼렛 요한슨의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서맨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스칼렛이 아니냐? 바로 사만다 모튼이 원래 그녀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사만다 모튼이 녹음을 다 했대요. 그 전체를 다 녹음 다 끝냈는데 그 목소리로 스파이크 존즈가 목소리를 듣다 보니

느낌? 그거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만다 모튼의 목소리였을 경우에는. 사만다 모튼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녀의 이름이 사만다가 되었다라는 얘기 몇번 해드렸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택 씨, 영상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집에서 듣고 있어요라고 며칠 전에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편안하게 듣고 계신지 영상을 만든다는 건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영상 작업인지 아니면 영상 작업하는 일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은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 제가 피아노 곡을 들려드렸더니 빗소리와 피아노가 잘 매칭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이 그녀의 음악이나 아까 슈베르트의 음악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9629번 쓰시는 분, 야간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밤에 운전하실 때, 혹시 좀 졸립지는 않았어요? 디멘션스 같은 곡, 너무 또 잔잔해서 운전할 때 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FM 영화 음악은 졸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졸려야 되는 분, 이제 좀 서서히 잠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차분한 곡도 틀다가 또 졸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좀 빠른 곡 아니면 좀센 곡도 틀다가 이렇게 냉탕 온탕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께 도움이 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또 있네요. 7278번. 밤에만 투잡으로 택시를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그럼 원래 이제 낮에 하는 다른 일이 있는데 밤에는 이제 택시 영업을.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하시면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급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규영 감독의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에서 소년이의 오늘은 어떤 일이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급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이라니요. 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FM 영화 음악에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위다, 뭐가 더 낮다. 그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수직의 그래프 체계에서 뭔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막대기를 옆으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언제든 듣고 싶은 곡, 생각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미와 철수의 청순 스케치, 그 오프닝에 강수연 배우님의 그 청청 패션, 신촌 거리를 걷는 그 오프닝 장면을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손현희의 오늘은 어떤 일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손현희의 오늘은 어떤 일이, 그리고 이어서 2022년 영화였습니다. 정원희 감독의 영화 둠둠 엔딩곡이었죠.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 영화 보신 분 많지 않을 텐데 디제잉이 소재이기도 하고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윤유선 배우님 나오고 또 신인 배우였죠. 김용지 배우 나왔던 클럽 불추 무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디제잉이 계속 나오는데 엔딩곡은 배인숙의 노래였어요. 그 충돌이 좀 재밌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 엔딩은 무조건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쓰겠다고 감독이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감독이 노래 하나에 꽂히면 덕분에 좀 잊혀진 노래나 오래된 노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화 덕분에. 9130번 쓰시는 분이, 작가님 전 교통사고로 저승 다녀왔어요 라고 쓰셔서, 저는 교통사고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신 건 줄 알았어요. 저승이라는 말로 일종의 수사법으로 쓰신 건 줄 알았는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일종의 임사체험을 실제로 하셨나 봐요.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로 저승 다녀왔어요. 제 의식이 돌아온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위에서요, 병원에 늦게 온 남편의 한숨과 말을 들었어요. 그 남편의 한숨과 말을 뭔가 위쪽에서 마치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으로 위에서 좀 내려다보듯이 뭐 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은 없어도 청력은 끝까지 남아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거 그거 다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술하고 그때 회복할 때 그 당시에 5살이던 딸을 위해서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딸이 23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서 감사하게 일합니다. 아, 사람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병원에서 그렇게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실 만큼 큰 고비를 겪으신 분이 지금은 또 병원에서 일하며 내가 하는 일이 또 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와,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저승에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5살은 이제 23살이 됐고, 거기 뭐 좋은 데 아니니까 또 뭐 거기 가시려고 하지 말고, 네, 저승 같은 데 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 하시는 일 보람있게 계속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 이거 약간 그 위에서 남편의 한숨과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던 그때의 경험을 좀 빗댄 신청곡일까요? 뭔가 좀 꿈꾸는 듯한 느낌이셨던 걸까요?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이 쓰인 건 그녀의 전설이라는 단편 영화였죠. 탕의 위에 꿈속의 사랑.

상회의 꿈속의 사랑, 영화 그녀의 전설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 이승열의 타워였습니다. 그 김혜수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김수정 씨가 공포 영화는 잘못 보는데 기괴한 느낌의 영화까진 볼수 있어요. 장영규 음악 감독님과 이승열 씨를 좋아해서 제가 얼굴 없는 미녀까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가수가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이승열 씨가 대신 노래하고 목소리 더빙도 하셨죠? 하시면서 타워 신청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 그죠? 그때 영화죠? 저 기억나요. 얼굴 없는 미녀. 아, 김인식 감독님이었나? 예, 아마 그랬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기괴한 영화였죠. 아, 이렇게 좋은 노래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곡은 The 1975, 1975의 Somebody Else라는 곡, 영화 지랄 발광 17세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찬란 세상에 실수조차 큰 죄가 되도록 또다시 세간의 화제가 된 넌 죄가 되고 나 살점만한 때가 내 Your life, your soul, your world they cannot kill it 날 봐 죽고 다시 눈 떠 I killed it 날 삼켰던 어둠 이제 내가 너를 삼켰

0: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무라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무라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미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란 말이 있죠. 남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도 세상의 시선이 온통 나한테 집중돼 있다고 믿는 현상인데요. 흥미로운 건 정반대의 순간도 종종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하고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이건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미처 그걸 봐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남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애썼다 정말 하고 말이죠. 8월 25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맞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데 스스로 살아내기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남들까지 알아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일한 거를 티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티는 내주

0: 해주면 좋긴 하더라고요. 각자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서류의 근황도 공유할 겸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얘기도 토로할 겸 하는 그런 시간도 종종 갖는 게 또 사회생활에서 필수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또 그게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 나 이렇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0994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출발해 재판하러 청주에 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드라이브 삼아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가는 동안 즐겁게 갈 수 있게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오, 이 변호사 방글이는 또 처음이네요. 근데 재판을 이렇게 멀리까지 가시나요? 서울에서 청주?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0694번님, 휴가 내고 영화 보러 가는 길이에요. IMAX 좋은 좌석에서 보려니 그나마 아침 7시밖에 없더라고요. 극장이 집에서 1시간 거리라 부지런히 갑니다. 왠지 오디세이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셔야 한다니 참 휴가인데 휴가 같지 않고 좀 묘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참 이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잘 즐기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25번님, 2년 전에 청소업을 시작해서 거의 매일 새벽에 움직입니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청소하러 가는 길인데 바다 보면서 하는 청소라 낭만 청소를 하고 오려 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항상 힘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1: 어떤 청소를 하시길래 또 이렇게 멀리 가시죠? 광주에서 여수면은 정말 좀 먼 거 아닌가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움직이시네요. 그래도 소소한 행복, 즐거움이 있다면 좀 덜 힘들겠죠. 스트레칭 하실 때 바다 보면서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혜정님께서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제목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멜로망스의 해피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8122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출근 중이에요. 회사 가기 싫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유유. 이런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이렇게 떨릴 정도면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신가 봐요. 이게 잠깐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덜 힘들면서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네, 부디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직장생활 오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994번님, 002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지원님께서요. 밀린 업무 때문에 휴가도 반납하고 출근했습니다. 휴가지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휴대폰을 뒤집고 엑셀 창만 바라보는 신세네요. 딱 사흘이라도 좋으니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고 싶습니다. 영디도 이럴 때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왜 없겠어요. 휴가는 갈 때만 좋을 뿐이지 갔다 오면은 또 금방 그냥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런 헛헛한 마음 저도 자주 느끼죠. 네, 참, 네, 스스로 약간 처량하고 그럴 것 같네요. 휴가지 사진이 뜨면 휴대폰을 뒤집는 내 모습. 아유, 얼른 바쁜 일 끝내시고 휴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연수님, 영디, 저는 5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전쟁이네요. 밥 먹이고 싸움 말리다 보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화장실만 가도 둘이 엄마를 외치네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유, 진짜 힘드시겠어요. 이게 5살이면 또 한창 그런 나이인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니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겠죠.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서 조그만 아이들이 더 크면은 이제 둘이서 노느라도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싸우려나요? 아, 얼른 또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 걱정을 힘듦을 좀 덜어줬으면 하네요. 그래도 사랑하고 예뻐하시죠? 8703번님.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과 제육볶음이 들어있는 점심 도시락을 사서 먹었는데요. 시금치가 쉬었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폐가 너무 아파 응급실 가서 링거도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디도 더운 여름 음식 조심하세요. 노래는 이지의 응급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노래가 이렇게 또 쓰이네요. 근데 정말 나물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밥 먹는 것도 조심조심 먹어야 한다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죠.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배탈이 이게 참 잠깐 한 하루 이틀이면 나을 법한 그런 배탈도 그 순간은 진짜 고통스럽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네, 좀 순한 것들 많이 챙겨 드시고요.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는데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지금도 인천, 서울, 남양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나고 있고 산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수도권 영서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되어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 부산이 27.5도, 오늘 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대구 35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0년 전인 2016년으로 돌려볼까요? 인간과 AI의 대결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국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때였는데요. 온 국민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이세돌 9단의 감동적인 1승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죠. 또 당시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캐릭터를 수집하는 모바일 게임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그 게임을 하는 데 열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밥, 혼술 문화가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해 여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0년 전인 2016년 8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코너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2016년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와, 이 게임 있잖아요. 이 증강현실해서 그 캐릭터 잡아다니는 그 게임. 저는 해보지는 못하고 그냥 너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 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기술이 와, 완전 획기적이다.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도 이 기술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6년 여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렜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존박의 네 생각인데요. 존박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막 사랑에 빠졌을 땐 하루 종일 그 사람

사람 생각만 나잖아요. 그 순간에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존박하면 생각나는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에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서 지금 듣기에도 참 세련된 느낌을 주는 곡이죠.

그런가 하면 2016년 여름엔요 원더걸스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처음으로 타이틀곡으로 내세워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Why So Lonely였습니다. 이때 레게팝 장르에 도전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멜로디는 사랑스럽고 편안한데 가사는 무심한 연인한테 느끼는 외로움과 실망감을 담고 있는 노래라 그게 뭔가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네요.

어반자카파와 빈지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곡이죠. 지금 흐르고 있는 목요일 밤이 발표된 것도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도 유난히 지치고 힘든 목요일 밤.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든 가자.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노래인데요. 어반자카파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에 빈지노의 감각적인 랩이 더해지면서 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도 이 노래 찾아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즐겨보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저 요즘 이분의 너튜브에 빠졌잖아요. 존박 씨가 영어 구절 가르쳐주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와, 커버곡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 그래서 함께 드릴게요. 존박의 네 생각입니다.

존박의 네 생각 듣고 오셨고요.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8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16년 8월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도 있었죠.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당시에 데뷔곡 붐바야와 휘파람을 동시에 선보였는데 그중 지금 흐르고 있는 휘파람은 몽환적인 휘파람 멜로디가 단번에 귀를 사로잡았죠. 사랑에 빠진 마음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표현한 가사, 그리고 블랙핑크 특유의 걸크러시한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의 괴물 신인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곡이죠. 블랙핑크의 휘파람 좀 더 들어볼게요.

0: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1: 2016년 8월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궜던 곡 중 하나를 꼽으라면 또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D.Y.의 데이데이인데요. 쇼미더머니 5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인 곡이고요. B.Y.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랩에 박재범의 여유로운 피처링이 더해져 큰 사랑을 받았죠. 데이데이는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방송 직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B.Y.는 단숨에 힙합씬에서 가장 핫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2016년 여름엔 여자친구가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너 그리고 나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진짜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은 그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죠. 특히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오는 나빌레라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비처럼 활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자친구 특유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매력이 듬뿍 담긴 곡이죠. 너 그리고 나 좀 더 들어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게요. 아, 근데 이 세 곡은 어떤 곡을 골라도 이상하지 않아서 요즘 새아침에서 덜 나왔던 장르의 곡으로 골라봤어요. 힙합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박자범이 피처링한 BY의 데이데이 함께 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

병원 내 결과 또 받으시고 또 안심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 챙기시라고 홍삼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2248번님의 신청곡 같이 할게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B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걱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요. 우린 내일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B.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최근 10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찰스 엔터 콘텐츠에서 찰트 엔터 씨 친구가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친구 채널에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진지하고 감동적인 말이 나오려나 기대하던 그때 지하철에서 장우상 가로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뒷사람 찔립니다. 세로로 들고 다니세요. 제발요.

요즘에 많이 당하셨나 봐요. 상암동엔 조금 전까지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찰스엔터 씨의 친구분 말처럼 오늘 장우산 챙겨서 나가시는 분들 가로로 말고요. 세로로 들고 다니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고요. 더위도 소나기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0: SES 감싸 안으며 오랜만에 들었어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습도가 좀 높은 화요일인 것 같은데 다들 어때요? 컨디션 괜찮아요? 자 일어나세요. 화이팅 해야죠 우리. 환영합니다. 박미령님이 굿모닝 테디, 여긴 인천인데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 났었어요.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잠잠하네요. 그러니까요. 소나기라고 하기에는 막 쏟아지는 이제 스콜 같은 비들도 좀 있는데 오늘도 약간 심상찮습니다. 그죠? 김수경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누가 우산 가로로 들고 가길래 한 소리 했지요. 눈 찔린 뻔 했거든요. 가로로 들고 다니는데 눈을 찔릴 뻔 했으면은 키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타고 가다 그러셨나? 어쨌든 이게 위험해. 우산, 장우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좀 길쭉한 무언가를 들고 다니실 때는 세로로 내 몸 기울기랑 똑같이 이렇게 딱 붙여서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편하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앞뒤가 이제 다 찔린 거, 특히 뒤 진짜 위험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다정하게 또 말을 건넬 수 있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다정하게 말 건네야 돼요.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마음속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정한 화요일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씨, 안나씨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가 함께 하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7시 11분 12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화모니.
1: 화모니.
2: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갑자기 쏟아지는 심상치 않은 소나기를,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강렬하게 쏟아지는 햇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송도, 강남 서초, 양평 등 수도권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 돌풍 동반해서 쏟아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강하게 내렸다 금방 그치기 반복하겠고요.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오늘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이렇게 비 소식 잦은 가운데 더위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벌써 2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가 35도로 오늘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오늘도 뽑아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부침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디바로 볼게요. 네. 디바?
2: 디바로.
3: 디바?
4: 열어?
2: 열어.
5: 열어.
3: 열어.
4: 일로 뭐라? 와.
2: 일로 와.
4: 찔러.
2: 찔러.
4: 다시 열어.
2: 열어.
6: 아, 나 같이.
7: 좋아해야지. 야, 왜 슬퍼? 지금 기쁜 거잖아.
6: 아, 왜 슬퍼? 기쁜 거잖아.
4: 조용히 해, 제발.
8: 잘 들어서만 쓰고 간지럼 태울게. 좋아해란 말은 그만 관둘래? 어이,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0: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노래 부른 마지막 그 남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자 신의 영역은 미니가 가장 빨랐습니다. 예, 미니로 김연수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어, 김연수님이시네요. 예, 김연수님. 굿모닝 FM. 아, 진짜 신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보내주시는 우리 영역에 닿여있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셔서 쉽지 않은데 오늘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예,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이 정답의 이분은 남성 2인조 밴드 페퍼톤스에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계시고요. 어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 D를 예, 또 맡아주고 계신데 오늘 아침 스페셜 DJ로 예, 어제부터 쭉 오늘도 맡아주십니다. 자, 정답 여러분.

0: 페퍼턴스 뉴 히피 제네레이션 듣고 오셨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페퍼턴스의 이장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좋아해란 말은 그만 관둘래? 어이,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0: 예, 약간 조롱 같기도 한데 아무리 들어도 이정원 씨가 어제 오늘 아침 스페셜 DJ 첫날이라서 일찍 와서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굿모닝 FM 제가 이제 진행하는 톤을 들으시고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 맞춰서 쫙 준비를 해오셨다가 급하게 활기 넘치는 톤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거든요. 오늘도 또 이정원 DJ가 해주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선아님이 정답 이장원. 어제 오늘 아침 듣는 내내

0: 귀 호강했어요.
1: 그러니까요. 정연희님이 배다이씨 남편이군요. 하트 정답 이장원 하셨습니다. 아 우리 다이씨는 또 제 친한 친구인데.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867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한 복권방에서 로또 1등 4장 나온 거 봄? 근데 수동으로 4장이라서 동일인일 수도 있대요. 동일인일 경우 당첨금이 약 47억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복권방이라고 밝혀졌는데 동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등 이거 뭐 사야지 되는 거긴 한데 아 살 때마다 저는 요새 5등도 안 되네. 두 개도 잘 안 맞아. 아, 어떻게 다 맞히지? 너무 부럽습니다. 0867번님 젤리 드립니다. 8923번님 어제 드라마 신병 시즌 4 첫 방송한 거 봄? 더 재밌어졌더라고요. 배우 한가인 씨도 특별 출연한다는데 너무 기대돼요 하셨어요. 신병 군대를 배경으로 한 블랙 코미디 드라마죠. 벌써 시즌4를 맞이했고요. 한가인 씨와 닮은 꼴로 화제가 된 김동준 씨가 주연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인 씨가 특별 출연해 주셨다고 또 하기는 하는데 어떤 역할로 어떻게 또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8923번님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자 어제 본 이슈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제국의 아이들 노래 듣고 올게요. 마젤톡.

0: Friday, Saturday, Sunday.
1: Mojo Top.
2: All people.
1: Mojo Top.
3: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4: 제국의 아이들 마젤톱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275번님 에버랜드 막내 판다 이름 투표 중인 거 봄. 아이바오의 넷째 딸이자 푸바오의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이름 후보로는 주바오, 준바오, 린바오, 유바오, 슈바오가 올랐습니다. 현재 팬들이 치열하게 투표 중인데요. 저는 슈바오에 한 표 던집니다. 어떤 이름이든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또 뜻깊게 잘 지어준 것 같은데, 아유, 찾아보시면 너무 귀엽거든요. 예쁘게 무럭무럭 잘 컸으면 좋겠네요. 3275번님,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2678번님, 요즘 편의점에서 품절 대란인 빵, 봄? 출판사와 콜라보한 빵인데요. 빵 포장지가 세계문학 전지 표지처럼 되어 있고요. 빵마다 랜덤으로 책갈피가 들어있다고 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어딜 가도 재고가 없다 하더라고요. 구하신 분 있나요? 유유. 예, 편의점에서 제가 진짜 자주 사 먹던 빵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구나. 다 가야지. 우리 동네 있는 것 같은데. 2678번님 매운맛 라면 드립니다. 한식 맛있게 드시고요. 늘 먹던 또 빵이 저렇게 또 콜라보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니까 더 먹고 싶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광고 듣고 올게요.
5: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

0: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강하게 소나기가 확 지나면서 정체가 확 생겼습니다. 일찍부터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또 사고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부근 1, 2차로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속도 줄이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 부근도 사고 나면서 3, 4차로 불편하게 지납니다.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 남사 부근도 지체고요.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1시간 20분 가까이 걸리면서 정체가 평소보다 심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 노들길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 슬슬 아이들 개학 기간이라고 하는데
1: 네네.
0: 석준이 유치원 갔나요?
1: 석준이는 다행히 유치원에서 돌봄을 해서 방학 기간에도 나가긴 했는데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개학입니다.
0: 그럼 더 길게 있는 건가?
1: 조금 더 있어요.
0: 조금 더.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겠는데 방학 이제 끝났어. 개학이
1: 네.
0: 됐어.
1: 네.
0: 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생겼나요?
1: 계획을 쫙 세워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어머니들과 유치원 친구들 어머니들과 각각 보양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들 병이 나셔가지고
0: 어머나. 네,
1: 먹으러 가야겠더라고요.
0: 그래, 이제 회복해야지.
1: 회복해야죠.
0: 회복해야 다음 방학을 맞이하지. 좋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예, 이게 산책할 때 반려견 목줄이 기본인데 좀 자유롭게 뛰어다녀라 하면서 풀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앞으로 과태료 기준 더 세지는 거죠?
1: 네, 기존에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0: 어허.
1: 또 배설물 처리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0: 예, 반려견과 함께 공원 이용하실 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기본적인 패티켓 이거든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네, 한편 한강공원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요.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주차장 이용료도 마찬가지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게 감면 혜택이 적용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산부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0: 네, 임산부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한강공원이잖아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 좋겠어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과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혈액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 예전에도 이제 혈액 보유량이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부족해졌군요. 얼마나 심각해요?
1: 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요. 현재 전체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4.5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A형 적혈구제제는 2.9일분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0: A형 혈액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군요.
1: 네, 실제로 올해 헌혈자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0: 8월의 경우 지난해에는 22만 명이 넘게 헌혈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15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적십자사는 특히 혈액이 부족한 A형 헌혈자들에게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 등 헌혈에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여름철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0: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도 이 혈액 수급에 대한 걱정이 좀 큰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많은 10대에서 2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이하 헌혈자 비중은 2015년 77%에서 지난해 52.3%로 10년 사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현재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1: 예, 헌혈이 가능한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찾아가셔서 헌혈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20년 전 어린 시절에 읽었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릴 때 이거 다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유럽 요 쪽보다는 동양 네. 쪽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보고 안 봤던 것 같아요.
0: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책이 그렇게 있어서 많이 읽었었는데
1: 저는 약간 삼국시 쪽으로 빠져가지고 어쨌든 인기 대단했었죠.
0: 맞아요. 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려 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인기 학습 만화인데요. 홍은영 작가 특유의 그림체와 흥미로운 전개로 당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최근 영화 오디세이를 본 90년대생들이 다시 이 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책이 아니고요. 어릴 때 자신이 읽었던 바로 그 홍은영 작가판입니다.
1: 어허.
0: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만 원대 매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1: 이게 같은 책인데도 이제 홍은영 작가판을 특별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0: 바로 희귀성 때문인데요. 홍은영 작가판은 2004년 저작권과 인쇄 분쟁으로 작가가 교체되면서 절판이 됐거든요. 홍 작가가 그림을 맡은 건 18권 오 이타케까지였고요. 19권 오디세우스의 복수부터는 새로운 작가가 맡으면서 그림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홍은영 작가판은 절판돼서 일반 서점이나 공식 전자책으로 구하기는 어렵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헌책방,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1: 예, 영화 한 편이 이제 20년 전 추억까지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는 것, 이거 또 낭만이 있네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김은아님이 반려견으로 부탁드려요. 반려인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견티켓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다 같이. 근데 진짜 목줄 다 하고 다니셔야 돼요.
0: 진짜
1: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예. 구하나 공공번님이 저는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어요. 총 290번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헌혈하러 갑니다.
0: 와.
1: 대단하다.
0: 진짜 대단하다.
1: 예.
0: 네. 이혜정님은요. 제가 A형인데 퇴근할 때 헌혈버스가 있거든요. 오늘 들러볼게요.
1: 이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로 진짜 아주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잘 안 하니까 다 같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겠습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의 오디세이 띄워드리면서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어제도 만점자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아, 어제 만점 나와가지고 와 너무 잘 풀었어. 오늘 문제 어려운 거 아닌가? 자, 신청 사연부터 일단 만나볼게요. 울산에서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하면서 거의 매일 굿모닝 FM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라디오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복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직하면 지금처럼 여유롭게 라디오 듣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복직 전 마지막 추억으로 꼭 퀴즈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이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놓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울산 살고 있는 30살 정은주입니다.
1: 아, 은주님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2: 네.
1: 울산 방송이 아침마다 나왔잖아요.
2: 저는 다른 걸로 계속 듣고 있어요.
1: 이게 또 이렇게 있어요. 또 미니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복직을 하시는 거예요?
2: 저 한 2년 정도 만에 복직해요.
1: 야, 좀 떨리시겠다, 그죠?
2: 네, 가기도 싫고.
1: 아, 오히려 육아했던 게 더 나아요?
2: 아,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가서 사람들이랑 말도 하고 싶기도 하고.
1: 그렇지. 네. 예전에 나를 좀 찾고 싶기도 한데 또 일하려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 가지 네. 복잡할 것 같은데 복직 전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잖아요.
2: 네.
1: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2: 아 근데 둘째가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어가지고
1: 네.
2: 쉬는 시간이 없어요.
1: 육아에 전념해야 되는구나. 복직하면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도와주나요? 누가 도와주나요?
2: 그냥 동생이 와가지고 애기들 등원시켜주고 그랬어요.
1: 역시 가족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아 밤바람 퀴즈 같이 좀 풀어보시면 어때요? 성공을 하셨나요?
2: 나 반 정도는 맞췄던 것 같은데. 어제 됐어. 만점이 나와버려가지고.
1: 아, 어제 너무 잘 풀었죠. 경찰분이.
2: 네.
1: 오늘도 우리 은주님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2: 자. 잘 해보겠습니다.
1: 예,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2: 화이팅.
1: 조금 더 힘차게.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좋습니다. 아, 귀여우시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2: 네. 네.
1: 자, 준비되셨죠?
2: 네.
1: 가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0: 나누기를 하자. 660 나누기 11은?
1: 60.
0: 피를 영어로 하면?
1: 블러드.
0: 사자성어예요.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 전대? 전대?
1: 무한?
0: 아, 안 돼, 안 돼. 패스, 패스.
1: 패스.
0: 이게 뭔 황당한 시츄에이션. 이 대사가 나온 시트콤 제목. 안녕?
1: 프란체스카.
0: 오, 나이스.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1: 엑소.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강 건너?
1: 불구경.
0: 이소희, 백하나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패스.
0: 패스. 아이돌 샤이니의 팬클럽 이름은?
1: 패스.
0: 인도양, 남태평양, 호주, 근해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싸이?
1: 클론?
0: 오.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는?
1: 패스.
0: 아하, 다시 사자성어. 전대? 이때까지
1: 패스.
0: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래. 이소희 백하나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셔틀콕 이용해, 셔틀콕.
1: 아, 배드민턴.
0: 아, 좋았어. 배드민턴까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야.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잘 풀어주셨어요. 문제 어려웠어.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코너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하, 몰랐던 거 오답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1: 네.
0: 아, 이거 헷갈렸죠?
1: 네.
0: 그리고 샤이니의 팬클럽 이름은 샤이니 월드였어요.
1: 네.
0: 팬클럽들이 이제 서바이벌하는 곳에서 우승해서 이 이름이 좀 알려졌습니다. 샤이니 월드.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는 우라늄이었어요. 우라늄.
1: 아,
0: 쉽지 않았죠?
1: 네.
0: 근데 잘 푸셨어요. 일곱 문제는 맞히셨어요. 성공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은주 씨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저 태희님 방송 들으면서 맨날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예. 방송 더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파이팅 하겠습니다. 은주님.
1: 네. 네.
0: 복직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출근할 때 들어주세요.
1: 네.
0: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사이클론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인도양과 남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열대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대서양과 북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또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폭풍의 신을 뜻하는 에스파냐어인 우라칸에서 유래한 말인 이것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머리케인, 2번 어깨케인, 3번 허리케인.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죠. 예, 머리, 어깨,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자, 정답 보내실 거 문제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요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이 아이의 노래 피처링 원슈타인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서양과 북동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정답은 바로 3번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김하정님이 3번 허리케인. 나는 돈 버느라 허리 아파케인. 토닥토닥케인. 스트레칭 잘 하시고 허리 참 그렇죠. 그 주변 근육 운동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7842번님 정답 허리케인. 예전 개그 프로에 나왔던 허리케인 블루가 생각이 납니다. 이윤석 김진수씨가 팝송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는데 테디도 아시죠? 아 그럼요. 이 레전드인데요. 레전드 코너였는데 두 분 포함해서 다섯

5분 저희가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엑소의 으르렁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정확한 나에서 해볼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평교 대장동에서 꽃이 피고 있는 플로리스트 가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꽃을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있게 퇴사하고 꽃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고요. 올해 아기도 생겨서 출산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봤는데 계속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시작하라고 지지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용기를 얻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굿모닝 FM 청취자요.

0: 여러분, 여름꽃에는 쿠르쿠마라는 꽃이 있습니다. 쿠르쿠마 같은 강하고 굳세고 예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1: 한국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가을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만 될 때가 있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누가 또 응원을 해줘야 또 약간의 배려를 해줘야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응원과 배려 모두 얻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하셨네요. 가을씨 멋진 분이시고 남편분도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여름꽃 쿠르쿠마 꽃 추천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서 외웠다가 제가 또 국가나

0: 예.
1: 이게 뭐야?
2: 꽃 얘기를 수식으로. 했으니까.
1: 우리 꽃 얘기를 했으니까.
2: 예. 예.
1: 어떤 꽃 좋아해요?
2: 저는
1: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기계밖에 안 좋아하죠. 기계꽃.
2: 기계꽃, AI꽃.
1: 예, 뭐, 생물보다는 기계 쪽을 좋아하잖아.
2: 어려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르신들은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꽃 보면 바로 그게 무슨 꽃인지 알잖아요. 다.
1: 그렇지, 그렇지.
2: 오, 이거 그거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1: 저희 부모님은 가다가 나무를 봐도 다 알아요.
2: 이거 무슨 나무네. 나무야?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와 아예 몰라요.
1: 우리 경험이 너무 없어요. 자연에 그러니까요.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 아, 이 도시 사람들 정말.
2: 서울 사람. 서울 사람입니다.
1: 아내분이 또 꽃 선물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2: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억지로 합니다. 그저께 생일이었어 가지고 아내가.
1: 야, 축하드립니다 미리.
2: 네, 미리? 그저께
1: 늦었지만
2: 그저께.
1: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래서 꽃 선물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꽃은 항상 선물하려고 합니다.
1: 그때 꽃에 뭐 있었어요?
2: 종류는 잘 모르겠네.
1: 주는 대로?
2: 선물할 때 무슨 색으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1: 그것도 괜찮지.
2: 네.
1: 그것도 컬러 맞추는
2: 흰색,
1: 것도.
2: 핑크색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맞아. 색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향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2: 잘 모르겠어.
1: 밸런스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2: 그러니까요.
1: 네. 어쨌든 꽃 사는 마음이 꽃입니다.
2: 성의가 중요한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2: 네.
1: 아름답습니다.
2: 네.
1: 자, 언어의 유희도 아름답게 피워볼까요?
2: 네, 오늘도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3: 와이소 쉐리아사 이 도시를 전부 내 손 안에 넣어주마.
2: 어이, 거기까지만 하지?
1: 누구야? 설마 배트맨?
2: 나는 야 굿모닝 가족들의 친절한 이웃 휘파이더맨이다. 야 거미줄.
3: 야 잠깐만. 거미줄 왜 이렇게 단단하죠?
2: 아 이거 매일 악당을 너무 때려잡았더니 아유 거미줄에 굳은 살이 박혔거든.
3: 굳은 살이 박힌 게 아니라 박인 거겠지.
2: 아 이런 맞춤법까지 잘하네. 아 듣던 대로 범상치 않은 녀석이군.
3: 휘파이더맨. 오늘은 그 굳은 살 박인 거나 잘 치료하고 다음에 다시 붙자고. 오케이.
2: 아니 조커 아니 태커 아니 왜 이렇게 쿨해 악당이.
3: Why so serious?
2: 뭔 상황이에요 이거?
1: 모르겠지만 이 휘파이더맨은 뭘 못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2: 아무것도 못해.
1: 네.
2: 그렇죠. 물리치지도 못했네.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굳은 살이 박히다. 박이다입니다.
1: 에이 설마.
2: 설마?
1: 박이다.
2: 설마?
1: 박이다.
2: 과연 설마?
1: 굳은 살이 박이다?
2: 과연? 자 오늘 상황극에서 휘파이더맨이 자신의 거미줄에 굳은 살이 박혔다라고 하자 태커가 굳은 살이 박인 게 맞다고 지적했어요.
1: 설마?
2: 정답은?
1: 정답은?
2: 굳은 살은 박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태커 화난다. 태커 화난다.
1: 아,
2: 태커 화난다 지금.
1: 예, 빨리 설명해 주세요.
2: 자, 박이다.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에 굳은 살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이월래 이렇게 써야 돼요.
1: 아, 근데 표기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다.
2: 박인 손. 아유. 네. 반면에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입니다. 못이나 가시처럼 뭔가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써요. 벽에 못이 박히다, 손에 가시가 박히다. 이건 이제 좀 익숙하죠, 그죠?
1: 예예.
2: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흔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1: 예?
2: 여기서 못을 우리가 좀 벽에 그 박는 못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1: 그거 아니에요?
2: 이게 굳은 살을 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1: 오.
2: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1: 아.
2: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귀에 못이 박이다 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다 이게 널리 쓰이니까 이게 관용적으로 좀 쓰인 게 아닌가 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1: 네,
2: 아무튼 굳은 살은 결론적으로 굳은 살은 박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1: 자동사네요, 그러니까.
2: 네, 박이다.
1: 내가 해서 만든 거니까 박이다.
2: 박이다.
1: 박히다는 이제 박, 예, 타동사로,
2: 피동사로.
1: 아, 피동사로 네.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 김현수님이 굳은 살이 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나이스. 됐어, 나이스.
2: 이야, 찢었다.
1: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가 많이 누그러뜨네요.
2: 그렇습니다.
1: 박이다라는 거, 굳은 살은 박이다라는 거,
2: 네,
1: 꼭 기억하겠습니다. 목요일을 체크합니다. 그죠?
2: 네.

0: 책합니다.
1: 예, 휘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휘파이더맨 떠나요.
0: 갑니다.
1: 뭐, 챌린지 있는데 챌린지 한번 찍고 가시죠.
0: 뭔데요 제가. 이거?
1: 있어요 그 매달리는 거.
0: 뭐야?
1: 있어. 꼭 하고 가요.
0: 뭐 있네.
1: 에.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세븐틴의 박수 듣고 올게요. 흰 뒤에 머무들 때 교통카드 잔고가 없을 때 이럴 때

0: 네, 세븐틴의 박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휘파이더맨은 지금 챌린지 찍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아, 안 찍고 그냥 갔어요? 다음에 오면 시켜야겠다. 자,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을 찾아서 떨어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요일마다 천년 만년 함께해 주실 분이에요. 어디 안 가세요. 개그우먼 허한나 씨 나와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요즘 가장 핫한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8시 14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요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 오늘도 덥겠습니다.
3: 아이고.
4: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부지방으로는 35도 이상 오르면서 많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단신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워낙 무덥고 습한 공기 위로 상층으로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있습니다. 요즘 대기압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태고요.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저녁까지 벼락 돌풍을 품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제주도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고요. 오늘도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 35도로 어제만큼 푹푹 찌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아, 더위가 안 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1: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0: 지긋지긋하네요. 전투복 이제 가을용으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
1: 아,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직.
0: 그러니까.
1: 아, 정말. 아, 참.
0: 가을이.
1: 언제 오른지.
0: 가을이 오면 또 겨울도 안 올 것 같아.
1: 겨울이요? 겨울은 또 좀 빨리 오잖아요. 가을이 짧아가지고.
0: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 안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겨울도 안 추워 또.
1: 걱정입니다.
0: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제. 자, 어쨌든 또 걱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키워드 뉴스로 갑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10분 거리 101일 만에 그리고 비거주 다음으로 질주입니다.
0: 예, 첫 번째 키워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키워드 10분 거리 101일 만에입니다.
0: 아, 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네.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경찰청 어제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숲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발견했고요.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처음 접수되고 101일 만입니다.
0: 예, 실종신고 후 이제 석 달이 훨씬 지났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멀지 않죠. 장 씨의 휴대전화가 함께 발견됐고요. 발견 당시 옷차림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기 며칠 전인 5월 12일 늦은 밤에서 13일 새벽 시간대에 장 씨가 숙소에서 나갈 당시에 그 옷차림과 일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범죄 혐의점 등이 조사가 됐나요?
1: 네, 시신 상태로는 범죄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인데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 감식 또 부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신원 그리고 사인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0: 네, 근데 이 실종 사건 앞서 경찰이 사건을 해결을 했다고 이제 허위 종결하는 사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5살 경장 부모 씨, 장 씨 실종 사건을 맡았는데 이후 장 씨와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 있는 실종자 등록 시스템에 장 씨의 사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나서 논란인데요. 이 부경장은 지난 7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된 상태입니다.
0: 예, 경찰청도 사건 관련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죠.
1: 네, 어제 장 씨가 발견된 후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매우 참담하다면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건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어제 이제 장 씨 외에 제주에서 네.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 애월읍의 한 계곡 인근에서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사람이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번 장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과 관리 감독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해마다 7만 건 안팎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죠.
0: 많긴 많네요.
1: 엄청 많죠.
0: 너무 많아. 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비거주입니다.
0: 부동산 세금 제도와 관련한 소식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세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었죠.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집을 소유하고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자, 그리고 아주 비싼 집,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보유자, 마지막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0: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 분위기죠.
1: 네, 지난 주말 정부 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 약 2시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0: 예.
1: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 사유를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정부도 그 방향에 공감하면서 계속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건데요.
0: 예, 비거주 사유를 이제 폭넓게 이해하겠다.
1: 그렇습니다. 비거주지만 자기 집이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주로 인정해주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0: 예.
1: 앞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자기 집에 거주하다가 학업, 직장,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나 군에 거주한다면 최장 3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0: 그런데 뭐 그걸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온 거죠.
1: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해달라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요. 그렇다 보니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세제 개편안 당장 다음 주죠. 다음 달 1일에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인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조만간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0: 네,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또 보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질주입니다.
0: 현재 시각 이제 23일 네. 경주용 차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을 질주를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프리덤 250 그랑프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연 겁니다.
0: 와우.
1: 지난 6월에는 자신의 80살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격투기 경기를 열더니 이번엔 자동차 경주를 개최했는데요.
0: 그러니까 건국 기념 자동차 경주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의회 의사당 앞을 출발한 경주 차량들은 국립미술관과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국립문서보관소 등 주요 기관과 핵심 명소들로 이어지는 2.7km 구간을 3시간 가까이 굉음을 내면서 내달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른바 카레이싱이 열린 건 사상 처음이라는데 차량 진동에 문화재가 훼손될까 일부 미술관에선 소장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했고요. 인근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됐습니다.
0: 이거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결정을 그렇죠. 했는데 비용도 네. 어마어마했다고요?
1: 네, 행사에 약 20만 관중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고요. 행사 준비 비용으로만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 마련에 보잉, 스펙스X, 아마존 등 미국 굴지 기업 수십 곳이 후원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어요.
0: 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내각 주요 인사가 총출동을 했어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도는 이른바 명예 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공에선 대통령 전용기와 폭격기, 전투기까지 동원된 축하 비행이 펼쳐졌고요.
0: 네, 현지 언론은 이제 비판을 쏟아냈네요.
1: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즐거운 여름이 워싱턴 DC의 자동차 경주로 막을 내렸다.

0: 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AP통신은 자동차 경주가 트럼프의 권력 과시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250주년 행사인데 건국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단 트럼프 자신의 취향이 잔뜩 묻은 행사를 열었다는 걸 직격한 걸로 해석됩니다.
1: 아, 여기에도 뭐 말들이 많겠네요.
0: 그렇죠.
1: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첫 번째 소식 관련한 건데요. 왜 사건을 종결시켰나입니다.
1: 네, 참 속상합니다.
0: 그렇죠.
1: 네,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는데.
0: 그럼요.
1: 영생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0: 네, 목요일에 봬요.
1: 예,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새로운 코너 태인의 빨간 책방으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확실히 이른 시간대 소나기가 지나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밀리는 편인데요. 월요일이었던 어제보다도 더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거의 1시간 30분 걸리면서 정체고요. 영동대교 부근도 1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일대가 또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여기는 영동대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강동대교에서 여의도까지 두 길 다 정체고요. 제2자유로도 많이 밀려서 능곡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오늘 정체가 심합니다. 그나마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이 좀 덜 밀리는 편인데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성산까지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동부간선도로도 성수 쪽은 전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나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테인의 빨간 책봉. 아, 빨간 이유가 있어요. 음악 봐요, 지금. 이게 그냥 책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한 책방이 아니에요.
2: 락앤롤!
0: 새로운 코너는 늘 도파민을 콸콸콸 쏟아내게 하는데요. 테인의 빨간 책방 처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문학 속 빨간 맛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테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 문학을 수호하는 북지기로 모셨습니다.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새로운 코너라서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
2: 약간 근데 도입부가 원래보다는 조금 이게 단정하잖아요.
0: 그렇죠. 원래는 아, 고민 박사는 너무 박사났죠. 네. 네, 좀 정리가 됐네요.
2: 생소하네요, 약간.
0: 생소해.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한솔 편집자는 이것도 좀 아직 세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좀 텐션 따라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0: 이게 노력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점점 이게 올라가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올린 적이 없다가 굿모닝 FM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천천히. 자, 두 분 이제 새로운 코너니까 각자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나 씨 먼저 할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 박살이 진짜 박살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코너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또 새로운 모습.
0: 그러니까.
2: 예, 보여드릴게요.
0: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0: 저는 소설책을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셔 생각보다.
0: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찔끔찔끔 읽어요. 아,
1: 저에 비하면 네. 거의.
0: 아니에요. 예.
1: 자, 그리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1: 지난 7월에 이제 초대석에 나와주셨다가 우리 한솔 편집자님이 새 코너의 고정 멤버로 네.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0: 덜미가 잡혔네요.
1: 그렇지.
0: 네. 축하드립니다.
1: 지인 잘못 만나가지고 아침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어때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2: 아, 네.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이미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 네. 괜찮습니다.
1: 이거 네. 이제 출근 시간 그 일하는 시간으로 포함시켜 주나요 회사에서?
2: 아, 그럼요.
0: 어, 왜? 그치.
1: 됐다.
0: 또 회사를 홍보하러 나오시고 그래. 있게 되잖아요.
1: 네. 그럼 저희 마음도 편합니다. 아. 예.
0: 윈윈.
1: 충분히 누리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책을. 한솔 네. 편집자가. 네. 제가 이제 책을 잘 못 읽고 만화책 읽는다 하니까 한 그 작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거 구입해서 읽었잖아요.
0: 와.
1: 아, 제가 다른 사람 추천이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0: 믿음이 가니까.
1: 한솔 편집자가 추천해 주셨어요. 읽었어요. 동경일일이라는.
2: 네.
1: 너무 재밌었습니다.
2: 근데 사실 추천했을 때 읽는 분들 별로 없어요.
1: 생각보다 없어. 저도 네, 추천 네. 받았지만.
2: 그래서 되게 저도 감동적. 아, 네. 네, 너무 감동입니다.
1: 근데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제가 생색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0: 오늘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오빠.
1: 이게 잘 없는 일이니까.
0: 책 읽었어요, 읽었어요.
1: 생색내고 싶었는데 한솔 편집자 못 만나면 내 생색 못 내잖아요. 근데 만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때 출연하시고 주변 반응 혹시 있었나요? 저희 굿모닝 FM.
2: 네.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제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 행복이다.
1: 진짜.
2: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이제 매주 함께 하니까 네. 매주 자랑거리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허안나 테이와 함께 책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자랑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0: 아니, 자랑이죠.
1: 자랑인가?
0: 그럼요. 네,
2: 영광입니다. 영광.
1: 아니요.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 안나 씨가 또 책 좋아하니까 그럼 뭐 책 얘기 한 김에 인생 책 지금 생각나는 뭐 추천 책 있으면
0: 진짜 그냥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재밌게 본 책. 7년의 밤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1: 7년의 밤. 네.
0: 사실 더 빨리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이 한 두 달을 관건을 몇 쪽씩밖에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약간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아껴봤던 책이에요.
1: 네. 멋지다.
0: 7년의 밤.
1: 이런 책 얘기하는 거 멋져.
0: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1: 7년의 밤 안나 씨의 추천 책이었습니다. 인생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허안나 씨와 대놓고 또 책을 사랑하는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문학의 세계 아주 신나게 누벼볼 겁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문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두 분의 케미 앞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요. 서보람님이 한솔 편집자님은 허허허 웃으실 것 같고 안나 언니가 혹시 좋으시는 건 아니겠죠? 했는데 저희 그렇게 허술하게 코너 꾸미지 않았습니다.
0: 재밌게 도파민 터지게 했어요, 여러분들.
1: 이 문학이 보니까 재미있으려면은 진짜 인생 속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건들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도파민이 터지는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0: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좋으려면은 계속 그 아까 락 음악 있죠?
1: 예.
0: 잔잔하게 계속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우리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0: 일단
1: BGM도 어떻게 깔리는지 모르니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태인의 빨간 책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이한솔 편집자가 설명해 주시죠.
2: 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오늘부터 저희가 깨드릴게요. 책장을 펼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문학의 진짜 재미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텅텅 빈 책장 가득 채울 준비해 주세요.
0: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무료인 미리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1: 네, 지금 미니 게시판 보니까 책 얘기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이 꽤 있고
0: 있어요?
1: 책 얘기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 들어있는 책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녹일지 지금 바로 첫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 만나볼 작품 저희가 또 상황극으로 꾸며드립니다. 상황극 바로 갑니다. 렛츠고!
2: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한 낭만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베르테르.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1: 나는 낭만을 아는 남자.

0: 베르테르.
1: 이 무도회 아 여기서 나만큼 멋진 남자 사실 드물지.
2: 난 동생 챙기느라 하루하루 바쁜 여자 로테. 이곳에 동생을 찾으러 왔다. 어 이놈의 지지배 대체 어디 간 거야?
1: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혼자 왔어? 나랑 좀 놀아보겠어? 나 핫한 춤 출 줄 아는데 She's so bad 딴딴딴딴딴
2: 아 뭐야 지가 최선이야 뭐야. 아 됐고요 저는요 동생 찾으러 왔거든요. 남자 만나러 온 거 아니어서요. 그럼 이만 휘리릭.
1: 어 이렇게 떠나는 여자 정말 매력 있는데 마음에 드는데.
3: 그때 마침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
2: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우니까 우리 게임이라도 하는 거 어때요? 딱 있게 때리기 게임.
1: 오 과격한 매력까지 있어. 와 좋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3: 그렇게 시작된 따기 때리기 게임. 여기저기서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2: 자 베르테르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1: 좋소. 어서 때리시오. 당신에게 뺨이라도 맞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요.
2: 그럼 사양 않고 에잇.
1: 더 때리시오 더.
2: 정 원한다면 에잇.
1: 좀 아픈데. 내가 마음에 든 만큼 때리시오.
2: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핸드백으로.
1: 이거 너무 아픈데.
2: 이번엔 스매싱.
1: 이렇게 내 생에 이렇게 악력이 센 여자는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 기쁠 따름이요.
2: 정말 못 말리는군요 베르테르. 그럼 사랑의 따귀 한 대 더 콜.
1: 잠깐만요 콜록. 갑자기 제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2: 어디 가요? 잠깐만 내 사랑을 받아야죠 베르테르. 아니요. 거기서
1: 잠깐만요.
2: 불꽃 스매싱.
1: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게 작품이라고.
2: 이상하다. 내가 뮤지컬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나?
1: 요걸 저희가 이제 도파민 터지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상황극으로 만나본 작품. 이 제목이 뭔지 이제 이한솔 편집자님이 알려주시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3: 네. 이 작품은 요왕 볼프간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2: 근데 이제 무도회장에서 펼쳐진 뺨 때리는 대회 장면이 진짜 책에 나오나요?
1: 진짜 있어요?
3: 네. 진짜 있어요.
1: 있어요? 뺨 때리기 대회가 있었어?
3: 네. 뺨 때리기 게임을 하고요.
1: 그래.
3: 아무래도 뺨 때리기 대회 저도 이걸 보는 순간 네. 도파민 터진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재밌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베르테르가 이렇게 자기가 맞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뺨을 두 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1: 어머 뭐야.
2: 어머
3: 이게 되게 웃긴데 사실 이제 사랑에 빠지면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1: 그렇지. 맞아 맞아.
3: 그래서 이제 상황극에서는 이제 좀 달랐지만 다 비슷해요. 롯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 여섯을 직접 돌보는 굉장히 착한 언니고 근데 베르테르가 여기에 이제 우선 넋이 나가요. 너무 착하다. 근데 무도회 갔더니 춤도 너무 잘 춰. 거기다가 따기 때리기 게임 뺨 얻어맞았는데 너무 얼얼하고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같은 포근함이랑 이 젊은이다운 대담함이 섞여있는 이 로테라는 여자한테 푹 빠져버린 거죠.
1: 미친다 미쳐.
3: 예. 근데 이제 로테는 사실 이미 다른 남자랑 약혼을 한 사이고.
1: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랬다.
3: 처음부터 숨긴 적도 없어요 베르테르한테.
1: 약혼자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군요.
3: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르테르의 이 사랑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인 이유고. 이 책은 이제 실제로 괴테가 청년 시절에 이제 아는 사람의 약혼녀에게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경험이 녹아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랑의 열정, 저항 불가하게 빠져드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입니다. 사랑에 아파 본 적이 있다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네, 베르테르와 로테가 어떻게 됐는지는 직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게 또 본인이 겪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 어떤 룰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들의 감정들이잖아요.
3: 네.
1: 근데 그걸 깰 정도의 감정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문학으로 녹였을 때 엄청 공감을 해주는 섬세한

0: 또 생기고 본인이 느끼고 싶은 대로 좀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렇게 작품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1: 네.
0: 태인의 빨간 책방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녹여서 공감으로 바로 갑니다. 어떻게 담아보는지 한 페이지 어떻게 담아볼 건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나 누군가에게 반해서 이렇게 해봤다.
0: 똑같은 것
1: 여러분은
0: 같아.
1: 베르테르처럼 누군가에게 푹 빠져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까지 해본 적이 있나요? 짱남이 새벽마다 등산한다 그래서 매일 4시에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민트 초코 싫어하는데 민초 팔아길래 3년간 민초파로 살았어요. 등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0: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이렇게까지 해본 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소개된 분들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예,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 일단 김정환 님의 반응 예, 읽어주시죠.
1: 예, 예, 편,
0: 한솔
1: 예.
0: 님이?
2: 아, 네. 큰일 났다. 앞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상황극이 먼저 생각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0: 저희 매콤하게 갑니다.
1: 네.
0: 예.
1: 6125님, 초창기 개그 콘서트 같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0: 재밌는
1: 예,
0: 거지.
1: 그렇죠?
0: 웃기다, 근데.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네요, 보니까.
1: 아, 되게 자극적이라니까요.
0: 엄청 자극적이네.
1: 저희 그리고 글로 읽잖아요.
0: 예.
1: 그 머릿속에 저희가 내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자극으로
0: 그렇지,
1: 상상하잖아요.
0: 그렇지.
1: 진짜 재밌다니까요.
0: 백핸드로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거다 상상이 되는 건가?
1: 바로 돌려차기로요.
0: 여러분들, 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누군가 좋아해서 반해서 이렇게까지 해본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0: 라이즈의 오버드라이브였는데 제가 투어스라고 했네. 원래 투어스 노래를 선곡을 했다가 라이즈 노래가 나가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라이즈 팬분들 한번 용서해 주세요.
1: 아직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0: 아니 있어. 아,
1: 있어.
0: 예, 사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라이즈 사랑합니다. 아시죠? 예, 윤상 선배님 사랑합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수 편집님 괜찮아요?
2: 네, 재밌습니다.
0: 그래요? 괜찮아요? 예. 저에게 첫 시간이니까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느라 시간이 많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얼른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반해서 이렇게까지 해본 거 바로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정선님. 중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 대신 숙제를 해서 사물함에 넣어놨어요.
0: 아.
1: 어!
0: 내 짝지가 그래서 내가 독후감 써줬잖아요.
1: 어머. 어머. 누가 쓴 거예요?
0: 제 짝지가 제 걸.
1: 어머. 아, 어머. 그럼 짝지가 오빠를 좋아했네요?
0: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 아, 뭐야. 아. 그게 더 싫어요.
0: 다음 또.
2: 네, 이현정님. 15년 전 짝사랑하는 선배 차에 일부러 폰을 두고 내려서 데이트한 적 있어요.
1: 연정이 여우.
0: 박스, 박스.
1: 연정이 여우. 저는 예전에 그래서 가방을 훔쳤어요.
0: 그건 도벽이잖아요. 도적이잖아요. 도적.
1: 도적이라뇨. 도적. 아니, 나는 도적.
0: 그걸 훔치시길래. 4972번님이 아내가 간호사인데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퇴원하라는데 퇴원 안 하고 일주일 더 입원했어요.
1: 와우.
0: 가능한가 이게?
1: 아, 그냥 버틴 건가? 아, 근데 약간 하루만 더 있을게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어유, 돈도 많이 쓰셨네.
1: 5258님 소개팅한 여자가 좋아서 내일 또 보자고 했어요. 근데 내일은 집 이삿날이었죠. 가족들한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 아내가 되었고 지금은 모두 잘한 일이라고 해줍니다.
0: 아, 이게 또 결실이 좋았네.
2: 끝이 더우면 다 좋다.
0: 맞아 맞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2: 네, 서우진님. 고대생인데 좋아하는 여자가 연대여서 고연전 때 연대 응원석에서 파란 티 입고 같이 응원했어요. 아,
0: 영혼을 팔았다. 영혼을
1: 이건
0: 팔았다.
1: 본인의 신념을 버린 거 아닌가요? 네. 와,
0: 이건 진짜 세상을 다 버리고 당신 세상으로 뛰어들었네.
1: 그래서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우진 학생.
0: 지금인가? 옛날 아니야?
1: 그래도 궁금하다.
0: 지금 궁금하다. 네. 아, 결과 저희 궁금하니까.
1: 이렇게까지 했는데.
0: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좀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된 분들 바라는 맛 우유 드립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편태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했습니다. 아까 결말이 나왔어요. 소개해 주세요.
5: 고대생인데 연대생 여자분 짝사랑했다는 사연 보내주신 서호진님이 문자 보냈는데요. 예. 그러고 잘 사귀다가 지금은 헤어졌어요.
3: 아이고 아이고.
5: 그 후로 모든 팀을 다 응원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사귀었으면 됐어.
3: 그래. 응. 됐어, 됐어.
5: 일단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예.
3: 저도 뭐 TMI인데 네. 저희 집은 이제 불교이거든요. 네. 종교가.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기독교여가지고 제 교회 열심히 다녔어.
6: 어머나. 사랑을 위해 진짜.
5: 신을 바꿔버렸네.
3: 불교는 신은 아니고.
5: 아니.
3: 예. 예, 모든 종교에 대한

0: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커피 한 잔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3676번님이에요. 와이프랑 4살 딸이랑 안방에서 함께 잡니다. 저상형 패밀리 침대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딸이
1: 아빠는 밑에 내려가서 자
0: 라고 해서 혼자 바닥에서 잡니다. 엉덩이가 너무 베기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분께 일단 위로의 선물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요. 땅바닥에서 저만치 위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딸을 볼 때의 심정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짠내가 나네요. 주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 I am Sam이라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8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